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식.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보고 싶은데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체력부터 길러라.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 생각을 잡기가 힘든데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해요. 숨이 차고 심장이 뛰고 온몸에 땀이 날 만큼 걷고 뛰다 보면요,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고 마음속에 막혀있던 길도 조금은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날에는 머리를 부여잡기보다 몸부터 가볍게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생각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싸이의 챔피언 신나게 들으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정보까지 가정경제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볼 텐데요.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 나무 두 분입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0: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1: 네. 그 우리 최본부장님은 반가운 거 맞으시죠? 일주일 만에 봐서.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조금 네. 더 따뜻한 인사를 다음 주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아까 여는 말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나 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체력 기르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은 뭐 이런 체력 기르기를 위해서 평소에 뭐 좀 노력을 하시나요? 숨이 찰 정도로 뭐 뛴다든가 뭐 그런 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 제가 숨이 찰 정도로 뛰어본 적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1: 네. 네
2: 화장실 숨이 찰 정도로 뛰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이후로 네, 숨이 찰 정도로 뛰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 말은 즉 최동기를 숨이 찰 정도로 뛰게 하려면 생존을 위한 본능이 들어가야 한다.
2: 그렇죠. 최소 장염 정도는 되어야 된다.
1: 네.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마구 뛰신다고 합니다. 구도현 팀장님은 어떠세요?
3: 저는 그 아침마다 그 체육관이죠. 그 네. 헬스장에 가서 이제 러닝머신을 조금 뛰는데 이게 30대였을 때는 한 30분 정도는 뛰는 건 좀 가뿐했거든요.
1: 네.
3: 그런데 이제 40대에게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30분 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10분 뛰고 10분 걷고 이렇게 인터벌로 한 30분 정도 뛰고 있는데
1: 네.
3: 이 뛰는 건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힘든지 아세요?
1: 내 돈 지키기.
3: 아니요. 이게. 일어나서 네. 문 앞에까지 나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 아.
3: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1: 맞아요. 네. 침대에서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3: 그렇죠. 예, 그것만 잘 버티면 네. 운동하고 나면 이제 체력도 올라가고 그 개운한 그 기분이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니 이제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돈 얘기 네. 본론으로 가시려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내 돈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가. 우리 가정 경제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뭐 이런 멘트로 이어보려고 했는데 실패네요.
3: 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데.
1: 그게 더 힘들기는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 돈 지키기, 우리 가정 경제 건강을 지키기 이것 또한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꾹꾹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요.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처럼 결제했는데 카드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피싱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해킹 조직이 실제 결제 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페이지를 몰래 심어놓은 건데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를 입력하는 과정은 일반 결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짜 페이지에서는 정상 결제에 필요 없는 카드 비밀번호 전체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고요. 이후에 결제 오류 안내가 뜬 뒤 진짜 결제 화면이 다시 열리고 소비자는 같은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해 결제를 마치게 됩니다. 결제는 정상적으로 끝나지만 앞서 입력한 카드 정보는 이미 해킹 조직에 넘어간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결제 중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카드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만큼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IT 기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품 가격이 치솟은 영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D램 가격은 1년 전보다 대여섯 배 올랐고 저장 장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노트북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비용만 수십만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렇게 가격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중고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노트북과 PC 거래량이 200% 이상 늘었고 중고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새 제품 수준의 성능으로 판매하는 수요

것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확대로 메모리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 가격 부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숙소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추가 수수료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24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4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화면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 변경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도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처럼 직접 연관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해 이용자가 조건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고요.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사전 결제 화면에서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이용자가 최종 결제 금액과 환불 조건, 수수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비오비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왜 아래로 가지? 빰빠라밤빰빰 그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수원이라고 하네요.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비만도 질환이다. 네, 다이어트 약 똑똑하게 활용하자입니다.
0: 요즘 혹시 그 뭐 위고땡, 마운자땡 뭐 요런 아이들인가요?
1: 그렇죠. 왠지 이거 오늘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과 보험 적용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순환계 질환 치료비를 구성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을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요즘 정말 비만도 질환이다. 이거 그 적절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면서 그 아까 제가 뭐 잠깐 언급했던 비만 치료제들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남녀노소 여러 가지 뉴스 보시면서 뭐 그런 그 약들에 대해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내용 귀 쫑긋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인데요. 결혼 전에는 간단한 식이요법이랑 간단한 운동만으로 체중 조절이 가능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체중이 확 늘고 건강검진에서도 관리 안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치료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서 날씬해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3: 어머, 동순아, 너 웬일이니 웬일이야. 예전 이 굴러다니던 동순이 걔 맞니? 1년 만인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왔어, 이거. 너무 이뻐졌다, 얘. 혹시 이 성형 수술이라도 한 거야?
1: 에이, 뭐 성형은 무슨,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 다이어트 열심히 했지, 뭐. 힘들게 식이요법, 뭐 운동? 그런 거 안 해도 요즘은 의학기술이 좋아서 주사만으로 다이어트 되는 세상이더라.
2: 그래 동순아 넌 장염 걸려야 뛰잖아.
3: 정말? 그럼 부작용은 없어? 비용은? 주사 맞을 때 안 아파? 그리고 얼마 빠지는데? 아, 좀 얘기 좀 해줘. 좀 나도 해야 되나 이거?
2: 아 그러니까 나도 해야 하나. 친구 모습을 보고 나니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막상 처방 받으려니까 부작용도 걱정되고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치료제 맞다가 생길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건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혈관 질환이 걱정돼서 순환계 주요 치료비 보험도 가입했는데요. 이런 보험이 다이어트 치료제 부작용과 관련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치료제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치료를 받게 되면 앞으로 보험 가입이나 보장에 불이익은 없는지 너무 궁금해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0: 라고 저희 청취자분께서 또 이런 그 질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이어트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이거 실제로 맞고 계신 분들 혹은 뭐 한 번쯤 맞아봤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고요.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 좀 편하게 살 뺄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아, 요즘은 진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1: 그렇죠. 뭐 약국 입구만 봐도 이런 약들이 이제 입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문구들을 많이 붙여놨을 정도로 정말 흔해졌죠.
0: 네.
1: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회사는 헬스케어 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0: 어마어마하네요.
2: 네, 이 비만 치료제는 이 오랜 연구와 임상 시험을 거치면서 예전에 이 단순 식욕 억제제에서 벗어나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비만은 이 의지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이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이젠 비만도 질환이다. 만성 질환.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요, 그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더라도 이게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질환이라면서 왜 그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그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비만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검진, 영양수액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행위도 네,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0: 미용 목적이 크다.
2: 네. 하지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네. 단순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그럼 당뇨병 치료나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처방을 받았다면 치료 목적 여부를 보험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 이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춰서 보험금을 청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그 우리 청취자분처럼 건강검진에서 조금 그 이상신호 좀 이 의사 선생님께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고민하면서 그 단계에서부터 보험부터 점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질환들은 대표적인 이제 위험 요인이 바로 비만이죠.
0: 네,
1: 네, 아직 질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 청취자님은 출산 후 운동과 식단 관리가 쉽지 않아서 비만 치료제를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이 보험 점검과 함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0: 네,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부작용 관련 얘기도 정말 많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제일 주의해야 할까요?
1: 네, 이런 그 비만약으로 나오는 이 처방약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당뇨 치료약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위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췌장 관련 부작용을 주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0: 네.
1: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급성 췌장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경고사항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췌장염을 알았던 적이 있다면 처방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2: 네, 그리고 이 담낭 질환 위험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담즙이 정체되면서 이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0: 네.
2: 심한 복통이나 구토,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겠습니다.
0: 네, 뭐 췌장, 담낭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복통이 생겼을 때 그냥 단순히 소화불량이겠지 이렇게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췌장염이라든가 뭐 담낭질환이라든가
3: 2026년 07월 09일 09시 15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워낙 주요하고 중요한 보장 내용입니다만 이 비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뭐 부작용들 또 실손보험의 보장 공백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데도 또 수술비 보장이 중요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은 어떤 보장을 준비해 두셨던가요?
2: 네, 청취자님은 3세대 실손보험과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좀 골고루 갖추고 계셨는데요. 네. 하지만 이 진단비의 비중은 많지 않았고 가족력으로 혈관질환이 있던 터라 얼마 전에 지인의 권유로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도 이 추가로 가입하신 상태였습니다.
0: 그러게요. 아까 그 우리 사연 읽어드릴 때 순환계 주요 치료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낯선 특약이긴 하거든요.
2: 네,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혈관 질환 치료를 단계별로 구분해 보장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 초기 질환부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치료까지 좀 폭넓게 보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사실 뭐 청취자님은 가족력과 비만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걱정이 돼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이미 진단비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수술이나 혈전용해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좀 보상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보장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기존 진단비 보장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특약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0: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 이 내용이 이 조건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1: 네, 뭐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이제 응급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0: 네.
1: 뭐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병원이 아니라 이제 가장 가까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아, 급하니까. 그렇죠?
1: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치료를 받더라도 그 병원이 아닐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0: 그러면 이 상급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합병원 기준으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돼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네, 일단 그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 보장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이 상급 종합병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0: 네.
2: 다만 이 의원이나 일반 병원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이 병원 범위를 꼭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 응급 상황일 때는 너무 정신없고 한시가 급한데 가까운 곳 가지면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뭐 응급 상황이 와서 이제 119에 실려 가는데 저 보험금 받아야 되니까 이 병원 안 되고 저 병원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0: 너무 아픈데 저기요. 저기 좌회전해서 저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주세요.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자,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시에는 병원 등급을 좀 제한하는 보장보다는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약관상 해당 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나 치료비를 구성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 네.
1: 특히 응급 상황이 많은 순환계 질환에서는 이 부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주요 치료비 특약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병원 등급별 보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상급 종합병원 선택하는 거 암 주요 치료비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선택할 때 선택한다 했을 때 이건 어떤가요?
2: 네, 이 말씀해 주셨듯 암 주요 치료비도 순환계 주요 치료비와 비슷하게 병원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0: 네.
2: 암은 응급 질환과는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암 환자가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기 때문에 해당 병원을 이용한다면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실제로 이제 얼마 전 이제 제가 도움을 좀 드렸던 분이
0: 예.
1: 건강검진을 하고 대장에서 물혹을 뗐어요.
0: 아.
1: 네, 일반 병원에서 뗐죠. 근데 네. 그 물혹 조직 검사를 했더니 네, 그 진단은 암은 아니었지만 조직 검사 결과상 암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0: 저런.
1: 보험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0: 네.
1: 자, 이분은 동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나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겠죠.
0: 네.
1: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가장 중요한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요. 상급 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그 이후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아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0: 예.
1: 자, 이런 경우 보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상급 병원이 가까이 없거나 예약 대기가 길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요 치료비를 가입을 할 땐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덜컥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게다가 암도 암입니다만 특히 뇌나 심장은 아까 골든타임도 말씀해 주셨고 응급 상황에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보다는 보장 범위, 보장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정치자님은 어머님께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되셨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0: 네.
2: 혹시라도 모르는 중대 질병에 진단이 될 경우 순환계 질환에 대해 이 병원 제한이 없는 보장 으로 더 많은 치료비를 받도록 구성하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0: 네.
2: 저는 이 무작정 이 치료비를 먼저 구성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좀 안정적인 보장의 구성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 뇌혈관 질환을 또 진단을 받으셨다 보니까 또 치료비 보장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 말씀해주신 골고루 안정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1: 네, 치료비 같은 경우 진단비 중심의 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치료비라는 특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그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자, 일단 암으로 진단이 되면 암세포를 없애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뭐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하게 되겠죠.
0: 음흠.
1: 자, 그래서 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 지급이 대부분이지만 암 치료비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0: 네.
2: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 또한 이 치료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혈관 질환의 경우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이나 혈전용의 치료, 중환자 치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치료비 보장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진단비 보장을 일단 든든하고 넓게 구성한 다음 그다음 이제 수술비나 치료비를 구성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0: 항암 치료의 경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잡고 치료를 받지만 이제 혈관 질환의 경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를 우선으로 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보장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2: 네, 이 먼저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비 보장이 500만 원으로 다소 작아 보였거든요.
0: 그렇네요.
2: 그래서 이 기존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대신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씩 각각 추가하고요. 혹시 모를 수술을 대비해 현대질병 수술비로 보완해 이 구성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네, 기존 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관련 특정 수술만 보장을 받던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주요 질환에 대해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모든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말하는 뭐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경우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치료 를 하게 되는데 진단받는 모든 환자가 수술을 동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일단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 치료비 보장을 선택해서 네, 보장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뇌심장질환은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에 한정되는 치료비보다는 병원 제한이 없는 그런 보장을 선택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겠고요. 이에 비해서 암의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치료 비중이 더 높긴 합니다만 혹여나 치료받는 병원이 변경되면 또 내 보장 조건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장이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맞는지 혹은 또 우리 가정 경제에 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보셔야겠는데요. 혼자선 점검해보기 힘들 수 있죠.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 전문가 상담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뭐 비만 치료제 이야기하면서 다이어트 얘기, 운동 얘기, 식단 얘기 뭐 많이 했잖아요. 연예계 대표적인 체육인 김종국 씨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김종국 씨가 이렇게 전해달래요. 건강할 때도 좀 뛰시면 더 사랑스러워. 김종국입니다. 사랑스러워.

2026년 07월 09일 09시 2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3793님. 저는 사회 초년생 때 검사 이력을 설계사한테 알리고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이후에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런. 그 뒤로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실손보험만 유지해왔는데요.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치료기간의 생활비 보장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의 기준과 설계사한테 말한 내용만으로 충분한 전문가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저희 민원 업무 시작하기 전에요. 밖에서 우리 피디님 작가님이 본부장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렸대요. 그 아직은 또 재적응이 좀 아직 안 되셨나? 적응이 안 돼. 역시 적응이 안 되는 그녀의 드립. 뭐 이런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1: 아니요. 저 대본에 충실하고 있었지, 뭐, 네, 적응이 안 된 건 전혀 아닙니다.
0: 저 보세요. 지금 두 분이 본부장님 표정 구경하려고 좀 기립하셨잖아요. 네. 예, 좀 빠른 적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는 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까 뭐 이런 내용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인데, 이 설계사분만 믿고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이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이 남의 말만 믿고 결정한 것에 대한 후회가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경험 덕분에 이후에는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판단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또 가장이 되시고 가족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준비해 보려고 한다. 알릴 의무 고지사항, 여기에 대한 궁금증 또 보내주셨는데요. 알릴 의무 고지사항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네. 이거 진짜 중요하긴 하잖아요.
1: 네. 그 보험 가입 과정에서는 과거 병력이나 직업, 운전 여부 등 묻는 질문서에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 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단순한 형식 절차로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게 되면 청취자님처럼 보험금 청구 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보통 이걸 그냥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유 뭐 나 아직은 뭐 다 건강한데 뭐 하면서 제대로 살펴보시질 않고 다 아니요 이렇게 체크 이러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에 등재 등록이 된 병력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확인이 되지 않는 병력은 계약자의 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입 자체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0: 네.
2: 하지만 이 보험은 가입보다 보상을 받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네, 당연히 거절될 수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은 상품 설명서나 청약서 뭐 유의사항 등 여러 서류에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 이거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사실 어렵죠.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 고지사항 나중에 그 위반으로 좀 손해보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잘 일 챙겨 적으셔야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나요?
2: 네, 이 일반 심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통원,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둘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셋째는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넷째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 사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암, 뇌졸중, 협심증 등 중대질환 진단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0: 예.
1: 네, 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간편심사보험, 흔히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은 이런 계약자 난리 의무사항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약물 복용 여부나 추가 검사 소견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수술 이력 역시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뭐 최대 10년 이내만 고지를 하더라도 가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다만 간편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복용하던 약물이 변경이 되거나 뭐 용량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를 반드시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그 고지사항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그런데도 참 이게 좀 어렵네요.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하고,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뭐, 아니요, 아니요, 나 괜찮은 건강한, 뭐, 요렇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기도 쉬울 것 같거든요. 이쯤에서, 예, 오랜만 아니죠. 지난주에도 뵀으니까. 그 시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지 않았다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진짜 죄송한데 이거 왜 너무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무슨 상황을 이렇게 꼬아두셨어요? 뭐라고요?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진 않았다? 그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런 네. 상황에 고지 안 해도 되냐고요?
1: 네.
0: 네. 왜냐면 약을 안 받았는데, 처방은 받았으나 나는 약을 받지 않았다. 그럼 알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 니군요.
1: 네. 정답은 X입니다.
0: 오늘 웬일로 땡을 그렇게 살살 치세요?
1: 네. 놀라실까봐.
0: 예, 감사드려요.
1: 네, 상처받으실까봐.
0: 감사드려요.
1: 그 진단은 받았지만 약을 처방받지 않았으니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뭐 내가 바쁜 일정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 난 병원을 간 게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네.
1: 자, 이런 판단은 가입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 소비자들이 그냥 나 혼자 임의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상품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2: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심사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고, 실손보험 청구 이력을 보험사가 직접 확인해서 3개월 이내 통원과 이 중대 질병만 없다면 가입을 무조건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근데요, 보험사들이 이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그만큼 또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중요하긴 한데 뭐 사실 5년 이내에 병원 갔던 내역들을 다 기억하기 상당히 힘들죠. 뭐 어제 저녁에 주차해뒀던 내 차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 어제 저녁밥 뭐 먹었는지도 흐릿하지 않아요?
1: 아, 그건 이제 좀 심각한 문제지만 네, 5년 이내에 내가 병원을 가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일일이 다 기억하기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죠.
0: 맞아요.
1: 그래서 내가 실수로 알릴 의무를 누락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누락된 내용과 보험금 청구를 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0: 역시 이게 다 사람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실수로 누락한 내용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네요.
1: 그렇죠. 제가 뭐 한 4년 전에 감기로 뭐 통원을 해서 약을 한 3일 먹었어요. 까먹을 수 있죠.
0: 네.
1: 근데 2년 전부터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건 까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기약 3일 먹은 건 실수로 누락했다라고 보험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0: 네.
1: 2년 전부터 혈압약을 이제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제 알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들을 좀 따져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0: 네.
2: 예, 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후에 3년이 지나면 알릴 의무 위반만으로 이 계약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0: 네.
2: 하지만 이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해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0: 네. 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알릴 의무를 좀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이제 알릴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것. 둘째,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할 경우 보험회사가 누락한 사실을 알아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0: 어쨌든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보험 소비자들이 이 보험사 약관 뭐 다 비교하고 꼼꼼히 보면서 내가 뭐 어떤 그런 설계를 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의 경우는 결국 보험 자체를 불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설계 과정에서에 있던 뭐 그런 현상을 불신한 것 같거든요.
0: 네.
2: 각 보험사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의무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책임을 다해줄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0: 네, 여기도 벌써 두 분 계시잖아요.
1: 네, 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보험은 가입하지만 보험금 받지 않아도 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작은 질병이나 사소한 진료 이력이라도 일단 반드시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보험 본연의 혜택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받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마치 화장실은 들어가지만 볼일은 보지 않고 나와도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까 자꾸 장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꾸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
1: 장염 얘기 한번 했습니다, 참고로.
0: 예, 그 앞에 우리 처음 문을 열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장염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병원 기록이 내 병원 기록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진료 이력을 한번 조회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릴 의무 고지사항 정말 기본이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그 날씨 참 덥습니다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좋아하세요, 두 분은?
1: 전 냉수 좋아합니다.
0: 냉수? 네. 혹시 연세가. 뭐니 뭐니 해도 또 빙수 생각 많이 나잖아요.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왔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 사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6548님, 허리디스크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언제쯤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네요.
1: 네, 그 허리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보험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허리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았다 라고 했을 경우 이 부위에 이제 부담보 설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네.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서는 이제 상해 관련 담보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보장? 상해는 다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게 허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보장 가입을 안 해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0: 그러게요.
1: 우리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이제 부담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죠.
0: 네.
1: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당 부위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담보는 질병만 해당이 되죠. 상해 사고나 합병증, 사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오.
1: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허리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 가입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허리 골절이 됐어.
0: 네.
1: 근데 골절은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부담보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뭐 골절 진단이나 상해 수술비는 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0: 예.
1: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런 손해율들을 이제 계산해서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상해 보장을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0: 네.
1: 나는 상해 보장도 좀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간편 심사 보험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0: 네.
1: 물리치료나 주사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험 가입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 알아보셔도 좋겠다. 다음은 이영구사님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은 지 4년 차입니다. 설계사는 무조건 유병자 보험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혈압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일반 건강보험은 쳐다도 못 보는 건가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2: 네, 일단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이 간편보험으로 추천을 한 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0: 네네.
2: 이 아까 혈관질환과 암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암 보장만 따진다고 하면 굳이 이 간편보험으로 가입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0: 네.
2: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이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간편보험으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상해보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최동기 본부장님.
1: 네, 보험사고는 네, 3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계약전 할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서 3년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니 고지 위반을 하고 계약을 한 그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구도현 팀장님.
2: 네,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이 특정이라는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이 병원 제한이 있으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 내용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끝곡으로는 추의 언더워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식.

0: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5: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4: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5: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4: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5: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4: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고 난 곳 대부분 빗길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분기점 하위 차로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화단으로 넘어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세종 포천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포곡 1터널 입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1차로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군산나들목 진출로에서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 2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청계호운소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3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4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참치로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은 비빔밥도 랜덤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등산 모임에서도 하고 야구장에서도 한다네요. 미리 약속하지 않고 각자 재료를 하나씩 가져와 그 자리에서

조금 뚜껑을 열어보는 겁니다. 잘 맞으면 근사한 비빔밥이 되고 가끔은 꼭 있어야 할 재료가 빠지기도 하고 같은 재료만 여러 개가 모이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도 다들 웃습니다. 무슨 재료를 가져왔는지 궁금해하고 누가 준비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어색했던 사이도 금세 가까워지거든요. 오늘 점심은 누구랑 드시나요? 마음까지 든든한 한 끼 누군가와 나누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삼촌의 북송을 첫 곡, 이정선, 모두 다 함께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10시쯤 경기 화성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고요. 주변에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꼭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안 되겠죠? 자제하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입니다. 무섭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배수로 장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하셔야 돼요. 이런 날은 집에서 푹 쉬십시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비 소식에 많이 귀를 기울여주셔야겠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비올 때는 무섭긴 해요. 비가 너무 엄청나게 쏟아지면은 겁나거든요. 뉴질랜드 이야기 함께 잠깐 해드릴까요? 공연 끝나고 근처에 가서 잠깐 간단한 밥을 먹는데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잠깐 갔다가 한 4시간 갇혀 있다 나왔습니다. 아무튼 비 조심하시고요. 자, 랜덤 비빔밥. 저도 영상을 몇개 봤어요. 워낙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보다 보니까 군침이 돌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보니 비빔밥보다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누가 어떤 재료를 가져왔는지 보면 웃기도 하고, 한 숟갈씩 나눠 먹고, 어느새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 자, 좋더라고요. 요즘은 혼밥이 익숙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아 먹는 밥도 참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 저요. 방송 끝나면 대체로 현우 PD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점심 해결하곤 하는데, 뭐, 둘이 먹으니까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현우 PD도 저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유기님께서 함디는 무엇을 들고 가실까요? 현우 PD님은요, 저희는 카드 들고 편의점 갑니다. 랜덤 비빔밥 진짜 재밌겠더라고요. 저는 제일 잘하는 잡채 가져갈 듯이요. 이야, 좋습니다. 잡채밥 맛있죠? 겹치지 않을 듯하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요. 죄송해요. 너무 하셔요. 배고파져요 지금.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아, 어제는 축하도 많이 받고 행복한 생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언제 잡채 한번 함께 하죠. 잡채 비빔밥 기대해 보겠습니다. 1096님께서, 아유, 어머, 어머, 함춘우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딱한 번에 알아봤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건강 괜찮으신 거죠? 2시간 잘 듣겠습니다.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시드니를 경유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뉴질랜드까지 들어갔고요. 올 때는 멜버른? 멜버른이 아니구나. 하여튼 그거 거쳐서 왔습니다. 멀긴 멀더군요. 한 길로 쭉 올라오는데 북서 방향으로 쫙 시차는 3시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7월의 대표꽃 나팔꽃을 곳곳에서 볼수 있는데요. 보라색, 분홍색, 하얀색 등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있을 때가 가장 예뻐요. 모닝글로리란 뜻이래요. 아침의 영광. 혹시 저희가 그 월남은 시장 가면은 베트남 시장 가면 그 모닝글로리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면 너무한데. 저 그거 좋아하는데. 나팔꽃 예쁜 꽃인데. 아, 524님. 현우 피디님의 선곡 계곡에서 물이 졸졸 흐를 것 같이 시원. 좋아요. 함디, 공연 잘 다녀오셨죠? 상큼한 목소리 들으니 좋아요. 장마 모두 안전하십시오. 예. 저 전기차인데요. 장마 때문에 그런지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요. 지금 저희 빌딩에 충전기 한몇 대가 지금 작동이 안 돼서 가다가 자동차 그냥 설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마. 별걸 다 걱정하게 만드네요. 저희가 조금 전에 재난 속보도 알려드리긴 했는데, 현재 중부권, 수도권 남부 곳곳에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3부는요, 문화예술계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함춘의 문화통신 준비됩니다. 현우 PD가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3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제가 꼭 질문하겠습니다. 나 없는 동안 좋았냐고.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혹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는데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곳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남궁옥분 만남이 있는 골목마다 그리고 여진입니다. 꿈을 꾼 후에

김춘의 복성 두곡 함께 했습니다. 남궁옥분 만남 있는 골목마다 그리고 여진의 꿈을 꾼 후에 좋네요. 그 후렴구라고 하죠. 제일 고조되는 부분에 이 노래 하시는 여진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었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봤어요. 따라서 불러봤는데 갑자기 목이 아픕니다. 너무 높아서. 자, 웃는식님 듣고는 있었는데 직장일로 자주 댓글 못 달아 송구스러웠답니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에 늘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이후 TBS 생각에 마음도 다운되었던 저더 분발해서 함께 할게요. 함디님, 한포송 가족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웃는식님 파이팅님 하겠습니다. 4723님께서 함춘의 복성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아, 여기는 용인인데요.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하셨어요. 자, 지금 현재 안성, 평택, 화성 쪽 호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769님께서는요. 함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춘의 폭송 출첵합니다. 서울에도 물폭탄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두 안전 또 안전입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이야, 네, 그렇지 않아도 비구름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함께 그래도 우리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퀴즈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한 퀴즈. 아, 오늘 여는 말에 이어서 또 먹는 얘기네요.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데 어떡하지? 한국인의 밥도둑으로 통하는 이 음식이 세계 최고의 게 요리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날 것을 숙성해서 먹는 방식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음식으로 꼽혔는데요. 한류와 먹방 콘텐츠의 영향으로 요즘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꽤 높아졌다고 해요. 딱지에 밥한 숟갈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쓱 비비면 그야말로 끝이죠. 자, 여기서 한번 퀴즈 나갑니다. 여러 재료를 넣어 끓였다 식힌 간장에 꽃게를 담가서 숙성시키는 이 음식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간장 게장, 2번 장조림. 왜 이러지 오늘? 아, 너무하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간장게장 먹다가 튀어서 옷이 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장기와 얼굴들 쌀밥, 온무, 밥만 잘 먹더라.

쌀밥 장기하와 얼굴들이었고요. 업무에 밥만 잘 먹더라 두곡 함께했습니다. 6934님께서 아 장기하님의 노래가 습기 가득한 집안을 뽀송하게 말려주는 것 같네요. 오늘 저도 카레 해먹으려고 쌀밥 했는데 쌀밥 좋아하죠. 저 이번에 갔던 일행 중에 밥을 정말 잘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순댓국밥이라는 음식을 하나 시키면 밥한 공기 나오잖아요. 추가로 네 공기를 더 먹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놀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밥이 자기의 힘이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간장게장이었습니다. 아,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음식이죠. 간혹 호불호가 있긴 하던데 한번 맛들이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이번 순위는 글로벌 푸드 매거진에서 발표한 결과였어요. 세계 그개 요리 순위를 보니까 이게 재밌네요. 9위는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 야, 그 칠리 크랩 정말 인기 좋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2위에는 미국의 암깨 수프가 올랐다고 해요. 야, 간장게장만큼 진하진 않네요. 우리나라의 여행온 외국인들이 치킨과 중국 음식에 이어 간장게장을 가장 많이 사 먹는다고 합니다. 역시 맛있는 음식은 국적을 안 가리나 봐요. 자,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는 분 다, 선정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재밌는 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2 집사님께서 1번 간장게장이요. 배고프다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자, 1096님께서 정답 1번 간장게장입니다. 저의 친정 전남 장흥 연지보리밥 2인분 비빔밥 한 상차림이에요 라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아시네요. 진짜 가격은 6천원. 어디라고 그랬죠? 전남 장흥 연지보리밥. 가야겠습니다. 맛 정말 끝내준다고. 한번 가시면 드셔보셔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마량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아, 자, 장흥 찾으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간장게장 저도 엄청 좋아해요. 일산도 비는 안 오고 금방이라도 내릴 듯 잔뜩 그려 있어요 하셨고요. 631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정답 간장게장입니다. 애들 정말 잘 먹는데 특별한 날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먹지 쉽게 먹진 않아요. 장마철인데 피해가 없길 바라고 올 모두 화이팅하십니다. 예, 아, 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6832님께서는요, 함대님, 비린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가 몇해전 어느 순간 게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냉장고에서 사라지지 않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크크크크 하시면서 사진 보내셨어요. 먹고 싶다. 저 간장 저만큼이면은 몇 명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선배님, 이제는 저희 곁에 안 계신 조동진 선배님께서는 매해 생일이 되면은 그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또 지인들을 위해서 크게 상을 차리셨어요. 형수님이 음식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만드는 간장게장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간장게장이 그 크리미하다 그러죠? 무슨 버터 같아요, 버터. 얼마나 그 배합이 좋은지, 야, 밥반 숟갈에 간장게장, 그탁 자른 거 하나씩 꿀떡 삼키곤 하죠. 형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안 계시네요. 그리운 음식입니다. 그렇게 먹는 간장게장, 정말 세계 최고 1등인 것 같습니다. 3983님께서 다 퍼주는 함 퀴즈, 정답 1번 간장게장. 맞습니다. 전 세계의 입맛을 훔친 대도둑이 되었네요. 우리 6살 딸도 게딱지에 밥 비벼주면 진짜 기회는 감추듯 먹어요. 이러다 꽃게도 국제규정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야겠습니다. 좀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9709님께서 크크크 함디도 간장게장 좋아하시나 봐요. 정답 1번 간장게장. 저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는데 몇년 전부터 해산물, 그 게나 새우리에 알러지가 생겨서 그림에 떡이 되고 말았어요. 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렇게 옆에 계시면은 참 마음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산물 먹으러 가고 싶어요. 게찜 이런 거. 새우튀김 이런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본심이 나와버렸네요. 간장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동진 형님의 형수님 진짜 간장게장을 크리미하게 잘 만들어주셨죠. 그립습니다. 3386님께서 재미로 피는 퀴즈 답은 1번 간장게장이죠. 간장에 쓱쓱 비벼 입 크게 많이 뜨면 한 공기 세 숟가락이면 끝이 나죠. 씹을 것 물론 없고요. 가만히 있어라. 공깃밥에 이렇게 쓱쓱 비벼서 세 숟가락? 작은 공기인가요? 그걸 두 숟가락 정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 재밌고 추억에 담긴 글 보내주셨어요. 자,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선정했습니다. 아, 어느 분을 드릴까요? 예. 아이, 251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번 간장게장. 아, 와이프 생일에 게딱지 비빈 밥 한번 먹으려다 상 엎어서 대환장 파티했던 거 기억나네요. 꼭 이런 거 먹으면 옷에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이런 거 먹을 때면 꼭 앞치마를 안 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515님 성함과 주소 샵 0951 50원 필요한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토이 내가 너희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홍지호 프로포즈까지 듣고 왔습니다. 함춘의 포크송이고요. 제가 지금 간장게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3부서부터는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절할 것 같아서 4723님께서 간장게장 웃픈 고백 때는 1993년 잠시 어학 연수를 가서 어느 유명 한정식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 그 한정식집 게장 양념에 밥을 비벼 먹곤 했어요. 그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쌀밥을 퍼먹고 또 퍼먹고 출국할 때키170 몸무게 56kg이었는데요. 석달 만에 몸무게가 72.5. 명제를 내리셨네요. 게장은 밥도둑이고 체중을 복리로 불려주는 튼실한 금융회사 같은 존재. 맞네요, 맞네요. 와, 이야, 멀리 해야 할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비 소식 계속 오고 있어요. 비구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상암동 쪽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옥상에 카메라 설치했어요. 보통 보면은 저쪽에 굴뚝이 보이고 뭐 이러거든요. 연기 가끔 나오고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하얗습니다. 흑백이긴 하지만 그냥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가 오네요. 잔뜩 흐려서 앞이 잘안 보일 정도. 아, 정말 이런 날씨. 우리 오늘 정말 모두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심하면서 음악은 들어야겠죠? 모자이크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남신의 복송. 모자이크 사랑을 위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퀴즈 때문에, 아, 계속 개요 관련된 문자가 오네요. 큰일 났습니다. 거의 책상 앞에 지금 머리를, 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89님. 저는 3주 전에 속초 여행가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게딱집밥에 중독될 정도입니다. 맛있죠. 그 맛있는 걸. 2084님께서는요, 간장게장 그 맛있다고 하는 거를 저는 왜안 먹을까요? 저는 간장게장을 안 먹습니다. 하셨죠. 아, 맞습니다. 뭐, 음식이라고 다 같은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간장게장도 그렇죠. 간장게장도 잘못 담근 집들이 있습니다. 살이 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딱지만 있는 데다가 간장. 약간 그게 향기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 처음을 그렇게 만난 분들은 안 드십니다. 그냥 그 튼실한 살에 적당히 짭짤한 간장 양념에 그 맛있는 걸 드셔야 되는데, 홍고추도 좀 올라오고 그러면 마늘도 살짝 보이고, 아, 뭐잘 드실 것 같은데, 호불호가 있죠. 자, 조금 전 10시 40분 발표된 기상특보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효 시각 12시 이후입니다. 호우경보고요. 어디냐면요. 경기도입니다. 평택, 안성, 화성. 그리고 호우주의보는요. 경기도에 광명, 시흥, 수원, 오산, 이천, 용인 서북부, 용인 남부, 여주 동남부, 그리고 서울 서남권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구름 계속 북상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꼭꼭 준비했습니다. 이현우 헤어진 다음날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Yes.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 기준으로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충청북부와 일부 경기남부를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소사동 등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중북부에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침수와 하천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신월나들목에서 화곡 고가사거리 쪽으로 3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내서 1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거예요.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퀸의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라는 곡이고요. 이 곡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에 발표한 유작 앨범 Made in Heaven에 실려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답니다. 사실 이 노래는 퀸의 기타리스트이죠. 브라이언 메이가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쓴 곡인데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의 생

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녹음실에서 온 힘을 다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목소리는 이 곡을 단순한 사랑 노래 그 이상의 숭고한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곡은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 연주가 가진 감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곡의 흐름을 묵묵히 이끌어가는 피아노 선율 뒤로 곡의 중간부에 터져나오는 일렉트릭 기타 솔로를 가만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동전으로 기타줄을 튕기며 자신만의 독특한 기타 레드 스페셜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곡의 솔로 라인은 화려한 속주나 기교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마치 사람이 소리내어 흐느끼는 듯 절규하는 듯한 긴 비브라토와 한음에 실린 그 묵직한 톤이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와 완벽한 대화를 나눕니다. 악기가 목소리가 되고 목소리가 악기가 되는 기적같은 순간을 귀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큰 사랑은 당신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 힘을 앗아가고 힘겹게 만들겠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 저마다의 삶과 일터를 너무나도 치열하게 사랑하고 있기에 오늘 아침 유난히 어깨가 무겁고 지쳐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열정을 쏟은 만큼 고단한 법이니까요. 오늘만큼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던 마음의 온도를 아주 조금만 낮추고 잠시 흘러나올 이 영혼의 하모니에 지친 하루를 조용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태워버릴 것 같던 그 뜨거운 열정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말이죠. Queen, too much love will kill.

오늘의 한플레,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함께했습니다. 푼돈님께서 답가처럼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불렀나 봅니다. 아, 김광석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6832님께서 함디님,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웅장함과 열정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셨어요. 참 멋진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예요. 아쉬워요. 그래도 귀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지요. 김광석도 그렇고요. 6934님께서 지금 밖에서 내리는 장대비와 이 노래가 제가 막 버무린 김치처럼 아주 잘 어우러져요. 같은 노래인데 함디의 곡 설명과 함께 그리고 이 자연이 주는 장대비가 환상적이랄까요? 완전 다른 곡의 느낌. 고맙습니다. 음악을 약간의 설명이 곁들여지면은 뭐라 그러죠? 그 음식에 뭔가 맛있는 양념 한 방울 탁 떨어뜨린 것처럼 맛있죠. 그렇죠? 자, 지금 뭐 재난경보 또 말씀드릴게요. 2026년 7월 9일 11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가 떴어요. 홍수주의보입니다. 아, 목감천 서울시 그 너부대교에 홍수주의보 있고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그리고 홍수 알림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지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안 계시겠지만 낚시객도 안 계시겠죠. 그러 각 계시더라고요.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 침수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고 자동차 시장에 나오죠.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차량 잘 이동해 주시고요. 아, 저희가 재난 문자 계속 알려드립니다. TBS의 본 원래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는 거겠죠? 일산문자 기준님, 이제 일산과 김포도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떡해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용, 먼 북소리. 듣나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 뭐더 있네요. 오, 야, 계속 호우 소식이에요. 2026년 7월 9일 11시 5분이고요. 경기 시흥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어요. 자주 확인, 잘 있니? 별일 없니? 이렇게 해주시고요. 속도 꼭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셔야겠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내 차는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지나가시다가 차가 서기도 하죠. 곤란합니다, 그럴 때. 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궁금하셔가지고 가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 자제해 주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 관련된 작업 자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원영입니다. 먼 북소리.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태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음악의 진심 진행자 김현우 DJ 모셨습니다.
1: 네.
0: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했어. 죽기 살기로.
1: 아, 이게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또 해야죠.
0: 대충 해야지. 네. 너무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네. 함디의 없음, 함디의 공백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한 곡 소개할 때마다 아, 이 소개를 우리 함디가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0: 아, 저 네. 궁금한 게 이 문화통신 네. 코너 네네. 진행 네. 어떻게 했어요? 괜찮았어요?
1: 그래서 혼자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식을 네. 전했거든요. 안전해드릴 순 없으니
0: 네.
1: 혼자 하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혼자 왜냐하면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0: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1: 혼자 줄줄줄줄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 지난주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문화통신은 서로 같이 해야 된다.
0: 주고 받고
1: 혼자 하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말씀 드렸었죠.
0: 그러니까 오프닝 할 때 연음말 네. 할 때 이 원곡 길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음악 들어가기 전에 지치던데요.
1: 아,
0: 지치는데.
1: 그렇죠.
0: 얼마나 지치겠어요. 긴장도 하고.
1: 네.
0: 아까 김현우 PD가 저를 혼내더라고. 그 재난 문자.
1: 아, 네네네네.
0: 아니 왜 이렇게 혼내 사람이 나.
1: 아이, 그 뭐 이렇게 혼냈습니까 그게.
0: 그래서,
1: 혼난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
0: 상처받았어. 아,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1: 네.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네. 오늘 또 지금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0: 많이
1: 그래서 중부 지방은 이미 엄청 많이 내렸고 이제 비가 또 내리고 난 이후에 산사태 주의보도 많이 내려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뭐 강이 범람한다든지 홍수 네. 주의보도 있고 지금 비구름이 점점 올라와서 오늘 저녁에 북한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0: 지금 보니까 네네. 오산, 청주 이런 네네. 곳에 지금
1: 이미 이제 많이 내렸고 거기는
0: 범람 네. 소식들이 들리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약간 세종시도 그랬고
0: 제가 비행기 타고 들어올 네. 때는 괜찮았어요. 걱정해 주셨는데
1: 그저께 다행히
0: 네. 그렇게 뭐 기상에 흔들림은 없었고
1: 네.
0: 어디 올 때가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1: 네.
0: 잘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도 우리 지역 곳곳의 문화는 계속 네.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1: 그렇습니다.
0: 자, 어디를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
1: 먼저 여기 가까운 우리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네. 여기서 준비한 소식인데,
0: 예.
1: 광화문에 모래사장을 만듭니다. 광화문에. 이게 뭔 일인가? 맞는데.
0: 겨우 덮어놨는데 그걸 또 파헤치는 거야?
1: 파헤치진 않고, 네. 네. 2026 서울 썸머 비치라고 해서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여름 축제를 여는 겁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리는데 이 썸머 비치가 올해로 이제 4회째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0: 몰랐군요.
1: 이렇게 물놀이 네. 시설, 뭐 휴식 공간, 도심에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아까 모래사장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0: 네.
1: 요 행사장에 가면 모래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좀 좋아할 것 같고.
0: 좋아하겠네요.
1: 그리고 어른들도 이 도심에서 모래를 본다는 건 또 좀 새로운 그 느낌이
0: 그렇죠.
1: 아닐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또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겨울에는 아이스 링크가 있을 것이고.
1: 네네.
0: 여름에는 이렇게 또 서머 비치를 만들어서.
1: 네.
0: 또 모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또 즐겁게 해주는군요.
1: 아이스링크는 이제 시청 앞 광장이고 지금 모레는 이제 참고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제 그 지역은 조금 이제 위쪽에 있는 거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제 물놀이를 즐기는 워터 웨이브 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운영하는 플레이 웨이브 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푸드트럭 들어서는 네. 플레이 마켓 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0: 오늘 유난히 방송이 힘드네요.
1: 배고파서. 그냥 간장게장 때문에.
0: 먹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서.
1: 우리 강세희 작가 퀴즈를 간장게장.
0: 이게 네. 모래를 어느 정도 가져다 놔야 그렇게 흔적이 될까요?
1: 그렇습니다. 이 이제 모래 사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0: 네.
1: 그 지름 12m 규모입니다. 지름 12m 규모면 제법 그래도
0: 재밌네요.
1: 좀 크잖아요.
0: 네.
1: 그 돔형 모래 놀이터 샌드 아지트가 조성이 되는데
0: 네.
1: 이걸 하기 위해서 양양, 강화, 대천, 그리고 부산, 군산, 이렇게 한 5군데에 해변에서 모래를 가져옵니다. 야. 그래서 약 20톤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0: 이야, 대단하네요.
1: 제법 크게 그렇죠. 뭐 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 큰 그 규모인 것 같고
0: 네.
1: 여기 이제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수가 있으니 사전 예약제로 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아마 정황상 뭐 무료인 것 같은데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하신 분만 여기 이제 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어, 네.
0: 작년에 네네. 146만 명.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에는 21일 동안 약 146만 명이 이미 찾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맞죠.
0: 이 네. 행사가 더 알려지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습니다.
1: 그리고 제가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서울 시민들이 또 많이 찾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0: 네?
1: 이 지금 만드는 공간이 광화문 광장하고 세종로 공원이거든요.
0: 네.
1: 이 공간은 외국 분들도 엄청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 가서 참가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관광재단 쪽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0: 네.
1: 그러네 이 관광객들도 여름에 우리나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큰 그 규모의 행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좀 멋진 페스티벌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많은 분들 근처에 계시면은 또 가보고 싶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아, 아이들이 여기 없네요. 죄송해요. 현우 피디랑 가야겠습니다. 아, 보이면 간다 그래. 아,
1: 네.
0: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들으시다가요.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면은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는 성남입니다. 성남 문화재단에서 이제 정말 아이들 위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창 방학이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자녀분 혹은 뭐 손주분 이렇게 등등 그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기간이 깁니다. 키즈 페스티벌이란 걸 마련했는데 8월 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준비를 했고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뭐 우리가 행사나 이런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그 행사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0: 맞죠.
1: 집중도 하게 되고.
0: 네네.
1: 그래서 그런지 좀 내용들을 보면 되게 알차게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0: 많이 준비하셨네요.
1: 여기 보면 어린이들이 뮤지컬, 뭐 음악극, 클래식, 인형극, 뭐 다양한 공연 예술을 좀 접할 수 있게끔 준비를 이야, 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1: 먼저 시작하는 8월 1일과 2일에는 그 가족 뮤지컬 넘버 블록스라는 게 이제 장식이 되는데 요게 이제 수학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수학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데 영국에서 이제 만든 수학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숫자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 1, 숫자 2 이런 식으로 그 숫자 캐릭터들이 이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모험을 통해서 수학 원리를 좀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0: 야, 여기 성남, 네. 성남 아트 센터 잘 자리 잡고 있잖아요.
1: 가보셨잖아요, 많이.
0: 어휴, 네. 좋죠.
1: 단골 아닙니까, 단골?
0: 아예 단골. 그곳에서 아이들 위한 네.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네요.
1: 네. 오. 그리고 8월 8일에는 이제 또 우리 전래동화 별주부전 알죠? 토끼
0: 예.
1: 거북이 있는 네. 별주부전을 바탕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0: 야,
1: 판소리 수공가 재밌겠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 미디어 영상이 다 이제 결합한 공연이고 여기는 소리꾼 고영열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0: 소리 좋더라고요, 진짜.
1: 네.
0: 고영열 씨 아주 멋진 소리 가지고 있는
1: 네.
0: 아주 좋아요. 여기 가 보면은 수군가를 오케스트라와 네. 함께하는 거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존의 완전 판소리보다 조금 퓨전의 좀 느낌도 있을
0: 예,
1: 것 같고
0: 예.
1: 아이들이 듣기에는 또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같은 날 8월 8일에 또 앙상블 시어터 그
0: 네.
1: 이제 좀 전에 별주부자는 콘서트홀에서 하는데 앙상블 시어터라고 또 다른 곳에서는
0: 다른 데가 있나 봐요.
1: 네네. 거기서는 또 가족 음악극 뭐든지 텃밭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권주리 작가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했는데
0: 네.
1: 여기에는 좀 인상적인 게 수어 통역이 있습니다.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운영이 됩니다.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공연을 좀 볼 수 있게끔 좋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0: 네.
1: 8월 12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있죠.
0: 돈키호테.
1: 이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한 가족 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 요게 또 앙상블 시어트에서 공연입니다.
0: 재밌겠다. 재밌겠네.
1: 그리고 마지막 날, 페스티벌 마지막 날을 8월 14일에는 가족극 코 잃은 코끼리 코바.
0: 오, 코끼리
1: 제목이 재밌죠?
0: 잃었어?
1: 네, 이거 어떤 내용일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33회 서울 어린 연극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0: 아, 사자한테 코를 잃었다고 나왔네. 아, 나쁜 사자 같은
1: 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사자에게 코를 잃은 코끼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공존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0: 그렇군요.
1: 옷과 천, 모자, 뭐 이런 일상 소재를 활용한 무대 연출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 작품도 아주 괜찮은 작품이 아닐까
0: 네네.
1: 싶습니다. 티켓은 그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드나 봅니다. 놀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1: 여기 비용은 좀 아주 뭐
0: 무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재밌는 공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1: 네.
0: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남을 갔다가 어디로 갈까요, 저희는?
1: 이제 근처죠. 또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0: 수원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해요.
1: 수원문화재단에 준비한 소식인데 창작 뮤지컬인데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0: 네.
1: 무예 뮤지컬입니다. 무예. 무술.
0: 오, 날아다닌 거 아니냐 뭐.
1: 아, 네. 그렇죠.
0: 아닌가?
1: 거의 뭐 날아다닌다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이제 조선 후기 군사 무예 교본인 무예 도보 통지라고 있는데
0: 네.
1: 이 무예 도보 통지를 둘러싼 대결을 그리는 판타지 액션 뮤지컬 1790이 관객들을 찾습니다.
0: 1790이 왠지 연도의 느낌.
1: 네네네 아. 그런 것 같고
0: 네.
1: 이게 이제 8일부터 8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0: 네.
1: 합니다. 공연은 이제 오후 3시 6시 하루 두 번인데 이게 단순히 사극을 뭐 뛰어넘어서 약간 시간 여행. 요즘 또 이런 역사 뭐 그 창작 뮤지컬에 보면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게 많이 좀 드라마나 웹툰이나 영화를
0: 네,
1: 보면
0: 네, 네.
1: 그런 시간 여행과 그 무예 그리고 현대적인 태권도 퍼포먼스까지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립공연당에 무예 24기 시범단이 있는데
0: 네.
1: 이 무예 시연은 조선 정예부대 장용령의 정신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해 냈습니다. 정조 대왕이 했었던 이 장용령의 정신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수원 화성이랑 화성 행궁 여기 갔을 때 그
0: 네.
1: 광화문도 보면 이렇게 그 수문장 그
0: 있죠.
1: 교체하는 교대하는
0: 그런
1: 때 교대식 때 행사를 하잖아요.
0: 네.
1: 그거처럼 이 무예 시범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그래서 긴 무기들 가지고
0: 네네.
1: 실제 칼로 이렇게 볏짚 베는 그런 그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0: 네.
1: 하고 외국 분들, 우리나라 분들 모두 할 것 없이 너무 멋져요. 그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0: 신기하니까.
1: 저도 봤었는데 눈앞에서 그게 이게 싹싹 사라지는데.
0: 아니, 그 영국 근위대
1: 네.
0: 교대식 할 때 별거 없는데 그건 멋있던데.
1: 그렇죠. 거기는
0: 우리는
1: 그냥
0: 칼을 휘둘러 치는 거 보이지 않아.
1: 그리고 큰 그 이 뭐죠? 봉.
0: 봉.
1: 예. 네.
0: 장봉.
1: 긴 장봉. 그런 걸로 무술도 하고
0: 이야.
1: 우리는 정말 거기 근위대 긴 모자 쓰신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완전 프로입니다. 프로. 예.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이제 또 참여를 해서 멋진 그 무예 시연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0: 네.
1: 아마도 한번 보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5세 이상부터 관람을 하는데 수원 시민들은 할인이 됩니다. 수원 시민, 아무래도 수원 문화재단이니까
0: 예, 예.
1: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할인도 되고 하니까
0: 네.
1: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이 포스터가 멋지네요.
1: 예, 말 쫙
0: 타고. 말이 날랐네. 어떡하나.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자, 수원문화재단에서 준비한
1: 네.
0: 창작 무예 뮤지컬 1790까지 저희가
1: 네.
0: 다녀왔는데요. 잠깐 쉬어가죠.
1: 그렇죠. 노래를 한 곡.
0: 아, 노래 한 곡.
1: 네, 우리 유기님이 신청곡 하나 주셨더라고요.
0: 유기님이 문자와 함께 어젯밤 예능 프로에 박인희 선생님 출연하셨던데요. 머리 색상만 바뀌신 듯 고 뜨거운 그 모습으로 라이브 부르시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한인방송국 LA 있는 곳도 가봤었는데요. LA 한인방송국 있죠. 아, 그때 생각하시면서 박인희 선생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박인희 어느 여름날.

0: 자, 유기님이 신청하신 박인희 어느 여름날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지금 재난통보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저희 방송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유기님께서 역시 두 분이 함께 하실 때의 그 콩냥콩냥 케미가 웃음이 귀에 쏙 들어오고 재미가 알차게 경쾌하게 가보고 싶어지게요. 잘떡호흡 별 다섯 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산마창의 주님은요. 김현우 PD님 반가 반가. 춘영님 감전배 외쳐주세요. 뭔가 봤더니 감속운전 전조등 켜기 배려운전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우리 재난통보문이 왔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흥의 호우주보 그리고 평택 안성에는 호우경보예요. 자, 오늘 11시 30분 경기 오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셔야 하고요.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그리고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셔야 되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끔 그럴 때 있죠. 약간 내리막길에 물 고였을 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차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깊을 때가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우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시면 안 되겠어요. 해안가에서 혹시 지금 낚시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아니 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시고요. 개울가에 언제 또 물이 범람할지 모르니까요. 개울가 하천, 계곡 다 주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비 온 데 무너지죠. 담장 등 위험적 접근을 절대 자제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비 온 뒤에는 지반이 약해서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배수로 정비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농사 관련된 작업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잘 해놓으셨겠죠? 근데 비 올 때도 가서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안 됩니다. 지금은 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야.
1: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0: 바쁘네요, 바빠.
1: 오늘은 중간중간에 저희 방송을 하면서 이런 네. 그 재난 정보, 재난 소식들이 많이 그 올라오고 있어서
0: 맞아요.
1: 틈틈이 네, 전해드리고.
0: 제가 좀 천천히 읽었는지 좀 마음에 드나요?
1: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급하게 읽으니까 제가 뭔 말인지 몰랐겠다.
0: 몰라. 화났어. 지금 저희 그 옥상에 네. 카메라 있다고 했죠?
1: 네네.
0: 지금은.
1: 아까보단 조금 나아졌네요.
0: 비가 또. 좀 그쳤네요. 그쵸? 네.
1: 아까는 뿌여가지고 시계가 그래요. 아예 안 보였었는데.
0: 그때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1: 비구름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막, 말도 안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자, 음악도 듣고 왔으니 이제 어디로 갈까요?
1: 다음은 전북 익산입니다.
0: 익산 다녀왔었는데.
1: 네, 익산에. 그렇군요. 네. 익산시가 조성한.
0: 영어를 실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1: 그렇군요.
0: 영원해요. 영원히 없네. 자,
1: 익산시가 조성한 K라면 복합문화공간 보글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0: 그러게요.
1: 저도 저는, 이번에 네. 찾으면서 알았는데 개관 1년 7개월 만에 40만 명이나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익산시가 조성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K라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0: 궁금하네요.
1: 쉽게 말하자면 이제 라면 박물관 같은 라면을 네.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1층에는 대표 캐릭터 보글이, 보글이라고 있는데 캐릭터가 있습니다. 보글보글 할 때 보글이. 네네. 그리고 포토존, 보글이 포토존과 라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라카이빙. 아마 라면과 아카이빙을 합친 게 아닐까. 그리고 어린이 체험 공간 보글풀 이런 게 이제 1층에 마련되어 있고.
0: 라면에 들어있는 풀인가요?
1: 아, 보글보글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볼풀장 이런 느낌이 아닐까.
0: 상상하지 맙시다. 네.
1: 2층에서는 지역 라면 브랜드와 협업한 기획 전시와 함께 자신의 취향에 맞는 라면을 찾아보는 보글 레시피 카드라는 게 있답니다.
0: 이거 좋겠다.
1: 이게 뭘까 좀 궁금한데.
0: 라면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1: 네.
0: 진짜 레시피 카드 체험을 운영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 예, 네, 옥상 정원에서는 직접 라면을 끓여 먹는 체험. 직접 끓여 먹을 수도 있고.
0: 여기를 직접 가면 혹시 페널티가 있나요? 벌금 문화요? 어디 3층으로 바로 가면은?
1: 아니요, 그런 거 없죠. 3층 바로 가도 되죠.
0: 네. 3층으로 바로 가도 돼요. 네.
1: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보글 레시피 카드가 뭐냐면 이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0: 네.
1: 이제 자신의 참가자의 취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함춘호, 김현호 이렇게 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취향 같은 걸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써내면 그걸 분석을 해서 아, 이런 라면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받는 겁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너무 매운 거는 좀 별로예요. 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 쓰면 그런 거에 맞춰서 추천을 받고 그걸 또 직접 조리해서 맛도 볼 수 있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이 보글 레시피 카드라는 겁니다. 사전 예약제. 예,
0: 저도 선배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라면 레시피를 전수받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끓여 먹던 라면 네. 레시피에서 뭐 파, 마늘은 이제 그다음 그다음에 다양한 양념들,
1: 네.
0: 뭐 고춧가루, 고추장,
1: 아.
0: 고추장 라면 같은 거,
1: 네.
0: 그다음에 끓이는 그 시간,
1: 네, 네.
0: 물의 양,
1: 아.
0: 그 잘못 손댔다가 혼나거든요.
1: 저희는 예전에 제가 자취할 때 친구들이랑 자주 해 먹었던 레시피 중 하나가 네. 마늘 장아찌 있죠.
0: 네.
1: 마늘 장아찌랑 그 통 마늘, 그냥
0: 네.
1: 통 마늘,
0: 네.
1: 마늘을 물을 끓일 때 이미 먼저 넣는 거예요, 걔를. 보글보글 끓게. 그러면 마늘 이제 하다 보면 마늘이 이렇게 좀 보들보들해질 거 아니에요.
0: 자기야.
1: 네. 왜?
0: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1: 아, 그래요?
0: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1: 그래서 그 예전에 그렇게 먹었던 기억도 좀 나고.
0: 이 사람 나쁜 네. 사람이네.
1: 그래 뭐 예전에 또 라면 물부터 뭐 저기 스프부터 넣어야 된다, 뭐 면부터 넣어야 된다, 뭐 말도 많았잖아요. 뭐
0: 당장.
1: 지치하게 먹겠군.
0: 통, 그.
1: 네, 마늘.
0: 라면 통으로 넣어서. 네. 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 그 우리 보글 하우스
0: 네.
1: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에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0: 라면 인기 좋거든요.
1: 그리고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여기 이제 많은 외국 분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 종교 다양한 식문화와 종교를 고려해서 힌두교 문화권 분들 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고기를 어디는 먹고 뭐 먹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제 그런 거를 또 스프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스프에.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외한 그런 라면도 활용을 한다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게 기획도 괜찮은 것 같고
0: 네.
1: 많은 분들이 또 찾으면 지금은 사실 이제 1년 7개월 뭐 정도 되었지만
0: 네.
1: 뭐 10년, 20년 계속 꾸준하게 또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0: 예,
1: 생각도 듭니다.
0: 종교적인 네. 이유로 음식을 좀 삼가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1: 네.
0: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미국 들어갈 때나 한때
1: 네.
0: 그 이슈로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간 라면은 소고기 스프,
1: 아.
0: 소고기 성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1: 네.
0: 못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1: 예전에 그랬었어요.
0: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라면에는 그런 부분이 좀 배제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라면도
1: 네.
0: 있었는데 맛은 네. 엉망이더라고요.
1: 그런가요? 네.
0: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익산. 한번 가야겠습니다.
1: 네.
0: 다 먹었나요, 그러면?
1: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먹었으니 또 옮겨야 돼요?
1: 다음은 이제 충북의 익산에서 괴산으로 갑니다. 괴산. 충북 괴산.
0: 네.
1: 충북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그 괴산 테라피라는 그 타이틀인데 체류형 관광 상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과 먹거리 그리고 체험 콘텐츠를 다 연계한 1박 2일짜리 상품이에요. 뭐 그 지역에 있는 여행사와 같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쉼과 치유를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0: 네.
1: 다섯 가지 테마 상품이 있는데 아마도 그 상품별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 가는 것 같은데
0: 네.
1: 초록 트레킹,
0: 초록 트레킹,
1: 푸른 책 향기,
0: 네.
1: 빨간 맛 축제,
0: 네.
1: 오렌지 설렘, 보라 아이 이렇게 다섯 개 테마입니다.
0: 네.
1: 그 내용들 중에서 보면 산막이 옛길, 문광 저수지, 화양 구곡, 수옥 폭포 이런 것들이 이제 괴산의 주요 관광지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참가하시는 분들은 괴산의 천연기념물이 미선나무가 있답니다. 미선나무. 저도 이제 이거 처음 봤는데
0: 예.
1: 그 미선나무 향을 활용한 립밤 입술에 바르는 거 있죠. 요거를 기념품으로 줍니다.
0: 와, 좋겠다.
1: 네. 그러니까
0: 이 충북 괴산 지역이
1: 네.
0: 은근히 산세가 좋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네,
0: 그래서 다녀오시면은 자연을 마음껏 마음껏 같이 향유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체류형 관광 상품, 숙박과 음식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음식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저를 위해서 하지 않았네요.
1: 그렇습니다. 음식 뺐습니다. 물론 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네.
0: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1박 2일 네. 상품을 다녀왔습니다.
1: 네.
0: 또 가야죠.
1: 이제 그 근처 이제 충남 홍성.
0: 이야.
1: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인데.
0: 네.
1: 이 타이틀이 인상적입니다. 7월의 크리스마스. 우리 그 한석규 님이 부른 8월의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노래.
0: 8월의 크리스마스.
1: 네. 그 노래도 참 좋은데 여기는 7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7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네. 그 충남 홍성 월산 상가 일원에서 네. 열리는데
0: 네.
1: 주제가 이제 우리의 크리스마스 추억입니다. 이게 여름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계절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0: 네.
1: 오히려 시원한 이야기들, 야,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막 눈 맞았던 기억, 이런 거를 또 여름에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야외 영화 상영관 중에 월상 극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일단 상영이 됩니다.
0: 어우, 좋네요.
1: 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청운대학교와 공연단체들도 거리 버스킹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재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있습니다.
0: 야, 이건 할만하겠다.
1: 네, 여기서 폴라로이드 촬영 서비스 준대요.
0: 야.
1: 현장에서 찍으면 바로 탁 인화 폴라로이드 나오잖아요.
0: 네, 네.
1: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전사를 하고.
0: 비용이 든다는 건 아니죠?
1: 요거는 비용 얘기는 없는 걸 보니까
0: 네.
1: 아마도 이제 뭐 참석하는 분들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0: 네.
1: 크리스마스 우체통이라고 지금 이제 엽서를 작성하면
0: 네.
1: 올 여름에 지금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올해 말에 크리스마스 때 그때 맞춰가지고 발송이 됩니다. 좀 미래에 보내는 그런 약속 그 엽서인 거죠.
0: 야, 제가 7월 여름에 겨울을 다녀왔잖아요.
1: 네네.
0: 뉴질랜드. 아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금 빨간불 켜졌어요.
1: 그러네요.
0: 자 오늘 11시 40분 7월 9일 11시 40분 경기 광명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요. 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그리고. 운전하실 때 속도 줄여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가지 마세요, 현우 PD님. 그 지하차도 교량등으로 통행 자제하셔야
1: 네.
0: 되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딱 무너진다 그랬죠.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 관련된 작업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우 PD가 뭘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식 계속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충남 천안에 호우재난 문자가 발생이 됐고요. 시간당 50mm. 시간당 50mm가 넘으면은 저지대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비 올 때 다니지 마시고요. 항상 지인들 안부 걱정하시고 전화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월 9일 11시 40분 경기 광명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다는 소식
1: 네.
0: 예,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바쁘네요 저희가.
1: 네, 이제 문화재단 그 소식은 다 정리가 됐으니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0: 저희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 방 중에
1: 네.
0: 옆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1: 네. 우리 이따가
0: 강지현 아나운서가 지금 네. 들어서 지금 반갑네요.
1: 긴급하게 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뉴스를 준비하고 네. 있네요. 전문
1: 네.
0: 뉴스 아나운서가 이제 뉴스를 전해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좀 난리 났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끝나기 전에 음악 하나 들을까요?
1: 네. 우리 아까 일산 멋쟁이 주님이 일찌감치 신청곡 하나 주셨는데
0: 네. 네. 아, 저기 청년 춘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몸이 나른하다고 일하는 게 힘드셨죠? 아니요. 5시 일어났어요. 5시 일어났고 오늘 아침 분위기가 그런 날씨네요. 저도 나른하고 피곤합니다 하시면서 김광석 일어나 신청해 주셨어요. 이거
1: 네.
0: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0: 김광석 일어나.

524님, 비가 엄청 오네요. 함디님, 현우 PD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양식 사주세요. 아, 그 두 분이 아니 정말 좋네요. 누가 누굴 사줘야 되죠? 저희가 방송 중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천우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토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전라, 경북, 중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인천 남동구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했습니다. 돌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신촌로 이대 쪽으로 동교동 삼거리에서 창천동 삼거리 쪽으로 1차로가 싱크홀 관련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와 반대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홍제램프부터 정체인데요. 제1경인고속도로 신천나들목 진출로와 진입로가 물고임 현상으로 양방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이어지면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충북 보은군의 한 마을에서 주택이 침수돼 주민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차량에 갇힌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영월군의 한 마을에서는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와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열차 운행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아침 경부선 부강역에서 서창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가 오전 10시쯤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또 대전발 서울행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발 제천행 무궁화호 2대, 익산발 용산행 무궁화호 1대 등의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도안역 구간 일반 열차도 운행을 조정했다가 오전 10시쯤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경기 평택, 안성, 광명, 시흥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것은 15년 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0: 13차 전원회의를 이어갑니다. 당초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냈지만 지난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1,450원과 1,46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부 장관의 확정고시 일정 등 남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4일쯤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여잡으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7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지난 4월 전망치 1.9%보다 0.7%포인트 높은 2.6%로 수정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그룹 1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7.5%를 기록해 4월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대이란 공습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이란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이미지와 영상을 잇따라 올리고 만약 이란이 다시 상선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받게 될 공격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3.8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도림천 서울시 신대방 1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구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90-999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월 09일 12시 10분 경기 과천,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용인사 북부, 용인 남부,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부권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07월 09일 12시 30분 경기 성남, 용인 동북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비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0: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덕평휴게소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 지날 때 제속도를 못 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나들목은 많은 물이 고여 있어서 성남과 인천 쪽 모두 진출로와 진입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른 도로로 우회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반포와 한남대교 구간 4차로도 물고임 현상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구간 4차로도 많은 물이 고여 있어서 위험하니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같은 방면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 지금까지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10.4mm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강지연의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비가 정말로 많이 옵니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도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지역에는 밤사이에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곳곳에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또 경부 일반선 일부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내일까지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죠.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하천과 지하차도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들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위험한 도로 상황 알려주시면 저희도 방송에서 실시간 호우 상황과 함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0: 네, 첫 곡으로 박정현의 같은 우산 들었습니다. 6520님께서 지현 씨, 저는 버스 기사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들 지나갈 때 고인 물이 튀잖아요. 그럴 때 소형차들 정말 조심하시라고, 예,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여는 말에서도 계속 뭐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뭐 계속해서 비 관련한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 서부권으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또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용인 등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서울 관악 지역에는 시간당 37mm의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이 시각 서울 도림천 신대방 1교 지점에는 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지나시는 분들 안전에 꼭 유의하시고요. 또 부탁드린 것처럼 지나시는 곳, 계신 곳, 주변 도로 상황 어떤지 저희 TBS 라디오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도 방송에서 실시간 호우 상황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도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가정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도 오늘 방송국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네, 네, 예. 비가 너무 많이 오죠.
0: 그러니까요. 네. 오시는 길에 뭐 올림픽 쪽도 침수가 네. 됐더라고.
1: 거의 뭐 물이 튀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1: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전해드린 것처럼 피해 소식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그런 만큼 오늘은 또 이 얘기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집중호우 때문에 뭐 우리 집에 뭐 침수 피해, 누수 피해 이런 피해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이런 정보성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잡담하는 시간인데.
1: 네. 네. 일단은 주택 화재 보험들 가입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수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0: 네.
1: 그걸로 이제 내 집에 대한 누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다른 집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이제 물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일배 책.
1: 네.
0: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열어뒀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저희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부 규제보다 더 강하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전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는데요. 기존 정부 규제상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고요. 앞서도 국민은행은 타행 대환 조건 대출 제한과 모기지 보험 가입 중단 등을 시행하며 대출 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주담대 취급 규모가 큰 국민은행이 먼저 움직인 만큼 다른 은행들로도 대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매일경제TV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매일경제신문 계열 경제방송인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이 방송 전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후에 방송에서 해당 종목이 소개돼 매수세가 몰리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현재 연루자는 3명, 부당이득 규모는 1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요. 거래가 반복된 종목은 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위,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 없이 자체 착수한 첫 인지수사 사례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연루자와 부당이득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더위를 앞두고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냉방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1인 가구용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냉방 성능의 차이가 컸습니다. 실내 온도 35도에서 에어컨을 24도로 설정하고 강풍으로 작동했을 때 LG전자 제품은 26분 만에, 이파람 제품은 36분 만에 24도까지 낮췄지만 나머지 4개 제품은 장시간 작동해도 실내 온도를 목표치까지 낮추지 못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은 배기 호스로 더운 공기를 창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어서 창문 틈새 단열이 중요한데요. 소비자원은 LG전자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했다며 구매 전에 냉방 성능과 설치 환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송파구랍니다. 예, 송파구로 출동을 하셨다는 우리 두 팀장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그때는 정답이었던 선택이 지금은 오답일 수 있다.
0: 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1: 네. 예. 오래전에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모습, 소득, 건강 상태, 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지금의 나한테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0: 네.
1: 오늘은 오래된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고 지금의 내 삶에 맞게 보장을 선택하는 방법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인생 단계, 네. 우리 그 가족의 어떤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보장들도 계속 달라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자영업자입니다. 20여 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그때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저는 그저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고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버티던 그 시절에 우리 큰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더라고요.
2: 엄마, 낮에 병호가 머리 아프다고 해서 이마 만져봤더니 열이 나더라고.
0: 아이고.
2: 그래서 내가 해열제 먹이고 엄마가 아침에 끓여놓은 누룽지도 먹였어. 만약에 내일도 아프면 내가 학교 빠지고라도 병원에 데려갈게. 엄마 바쁘잖아.
0: 아유,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어. 고마워, 우리 딸. 내일 엄마가 병원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정이는 학교 가. 그리고 엄마가 항상 미안해. 치킨 사왔는데 병 자니까 이거는 오늘 미정이 혼자 먹어.
3: 뭐야, 나 빼고 둘이 치킨 먹는다고? 나 자는데 치킨 냄새 나잖아.
0: 아이고, 우리 아들 병우는 초딩인데 목소리가 참 성숙하구나. 우리 아들 벌써 다 낳았나 보네. 그래, 얼른 와서 같이 먹자, 우리.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제짝을 찾아 가정을 꾸렸고 저도 60대가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뒷전에 두었던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네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불안한 마음에 주변에서 보험을 권할 때마다 하나 둘 가입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세상에 한 달 보험료만 80만 원이나 나가고 있더라고요. 장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보험료 대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치매 보험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보험료를 늘리자니까 너무 부담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전문가님들 제 보험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송파구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읽으면서 진짜로 이 존경심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 혼자서 가장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건데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겠어요.
1: 네.
0: 근데 이병호 팀장님은 진짜 네. 초딩 때 목소리가 그러셨나요?
1: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0: 네, 오래전 일이라서
1: 네, 오래전입니다.
0: 그런 걸로. 네.
1: 네. 네, 청취자님은 그 식당 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정말 정신없이 살아온 분이죠.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 동안 본인의 노후 준비.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자녀들 뭐 이렇게 챙기고 하느라고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항상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 또 특히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니 병에 대한 또 그리움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혼자 가장 역할을 또 해야 했던 만큼 또 아이들이 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속에서 보험을 또 하나둘씩 이렇게 늘려오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처음에 이 보험에 대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하시죠. 그래서 보험료가 아깝지 않은 건 아닌데 보험이 없으면 또 불안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2: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은 사실 불안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이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0: 실제로는
2: 거예요.
0: 실제로는 그렇죠.
2: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불안감이 커지면 사실 보험을 막 가입하게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 가입하게 되고 사연자님도 지금 딱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세요.
0: 네.
2: 그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커지고 또 은퇴가 이제 가까워 온 나이시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험료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또 한 걱정이 생기는 거죠.
0: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머니특별시에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팀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청취자분 재무 상황 어땠습니까?
2: 네, 일단 소득과 지출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0: 네.
2: 그런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약 80만 원가량.
0: 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정말 네. 많은 부분이 빠지고
2: 맞아요. 그냥 80만 원 이러면 모르지만 네. 소득 대비했을 때 지금 25%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그럼요. 매달 지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0: 네.
2: 근데 요즘에 사실 또 경기도 어렵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식당 운영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생활하고 이런 생활비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2: 당연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0: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험료 매달 얼마다 이것만 딱 떼놓고 볼 게 아니라 내 월소득이 이 정도인데 그중에 이 정도 덩어리가 보험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진짜 비중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뭐 보험도 뭐 결국 지출이죠. 고정 그렇죠? 지출이죠.
0: 예.
1: 보장은 중요하지만 유지할 수 있을 때

0: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보험료가 노후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덩어리가 크면 안 되겠죠.
1: 예.
0: 그래서 가장 먼저 보험의 구조를 분석했는데 총 10건 정도 가입되어 있었어요, 보험이. 가장 큰 문제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뭐 CI 종신보험 한 건, 일반 종신보험 한 건, 보험료만 47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고
1: 예.
0: 전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사망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사망 보장에만 47만 원. 진짜 큰 금액을 넣고 계셨네요.
2: 네, 근데 이제 이분이 40대 초반에 혼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 예.
2: 결국은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동시에 했었어야 했고,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이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필요했을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지인 설계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 아마 거절하기 좀 어려우셨을 거고,
1: 네.
2: 사실 그때 상황이었다면 저도 뭐 그렇게 비슷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뭐 저라도
2: 네.
1: 부모 마음이 똑같죠. 하지만 이 자녀 걱정 때문에 그 당시엔 사망보장을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아이들 다 컸잖아요.
0: 그렇죠. 가입
1: 예.
0: 당시엔 그랬지만 상담 당시에 자녀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1: 네.
0: 현재는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보다 청취자님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20년 전에는 꼭 필요했던 보장이 지금과 똑같이 필요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1: 예.
0: 보험도 인생 단계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30, 40대 가장의 보험과 60대 은퇴 예정자라든가 은퇴하신 분의 보험은 확실히 달라야 돼요.
1: 그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자, 딱이 말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즉,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사망보장을 많이 가입해 두신 게 분명 옳은 선택이셨고 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장의 이런 내용들,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청취자님은 나는 암보험도 많고 종신보험도 있으니까 뭐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1: 네.
2: 실제로는 생존 시에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뇌나 심장 관련된 혈관 질환, 이 부분은
1: 예.
2: 우리가 합쳐서 3대 진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1: 그렇죠.
2: 지금 가입하신 내용들 중에서는 혈관 쪽에 대한 부분이 아주 좁게,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보장되는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1: 예.
2: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만 준비되어 있으세요.
1: 예.
2: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도 좀 자주 언급을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초기에
1: 네.
2: 발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뇌의 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보장 범위가 넓은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1: 예.
2: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아주 부족했다라고 볼수 있죠.
1: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큰 문제점은 혈관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았다.
0: 네. 보험금을 또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1: 네네.
0: 보장 금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한 혈관 보장이라 해도 보장 범위가 좁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심, 이제 그 혈관 쪽은 보완을 좀 해주셔야 할것 같고 암보험 쪽은 어땠어요?
0: 네, 암보험은 총 3건 가입 중이신데
1: 네.
0: 암 진단비를 모두 합쳐서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 오.
0: 네, 당연히 뭐 배우자님이 암으로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1: 그렇긴
0: 암을
1: 하죠.
0: 많이 가입하셨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단 자금이 굉장히 높아 보여 상당히 좋아 보였지만
1: 네.
0: 대부분 보험 상품이 갱신형으로
1: 게레게레게레 갱갱신 보험료 올라 확 올라 소리 없이 우르리라
0: 네. 기다렸습니다.
1: 네. 이 노래 아시죠? 네. 샤크라 네. 아시죠? 네.
0: 현재는
1: 보험크라라고.
0: 네. 보험료가 크지 않아서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갱신할 때 이제 보험료가 또 인상될 거고 또 은퇴 이후에도 뭐 식당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평생 은퇴 이후에 평생 납입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득은 점점 줄어들 텐데 유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1: 그게 이제 문제죠. 보험은 가입해뒀다고 끝이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2: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가입하는 시점에 내가 이번 달 이 보험료를 낼 수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1: 맞아요.
2: 네. 그런데 사실 보험은 1,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오래 가죠.
2: 네. 최소한 2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내가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소득이 중단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 네.
2: 우리가 보통은 65세 뭐 70세까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나의 소득이 중단되는 시기가 발생을 해요.
1: 예.
2: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유지가 좀 어렵죠.
1: 그렇죠. 자, 그래서 솔루션이 궁금해집니다. 이번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인공 청취자분 보험 내역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0: 네, 가장 먼저 그 CI 종신보험은 납입하신 지 10년이 되셨기 때문에 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보다는 감액 완납을 통해서 일부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고요.
1: 네.
0: 기존 사망 보장은 줄어들지만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제도가 이제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1: 예.
0: 그리고 사망 보장이 준 보험이었던 종신 보험은 정리를 좀 권해드렸고요. 일부 감액 완납된 그 CI 보험에도 CI 종신 보험에도 사망 보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1: 네.
0: 더 이상의 사망 보장은 많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고요. 현재는 그 사망 보장보다는 건강 보험 쪽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하다고 보험료 대비 효율이 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해주신 조정 내용만 반영해도 보험료가 벌써 꽤 줄었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암 진단 자금이 2억 원 정도로 충분히 구성되어 있지만 평생 또 납입해야 되고 갱신형이기 때문에 암보험 두건은 정리를 권해드렸고 암보장은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지만 근데 지금 나이대는 솔직히 현재 나이도 1억 정도면 진단자금이 충분하거든요.
1: 예.
0: 대신에 진단자금 대신 요즘에는 진단자금도 중요하지만 치료자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유지에 비갱신형 상품으로 추천해드렸고
1: 네.
0: 뭐 보장 내용에는 예전에 이제 그 가입 당시 없었던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든가 표적암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비 등 이제 암 신약이라든가 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드렸습니다.
1: 예.
0: 암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요즘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1: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암에 걸려도 또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치료 이후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인데 구체적인 치료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2: 네, 일단은 뭐 갑상선 암의 경우는 500만 원, 유방암의 경우 1,500만 원,
1: 네.
2: 뭐 대장암의 경우 2,000만 원, 폐암은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1: 네.
2: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이제 신약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폐암, 면역, 암 치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 하고요.
1: 치료 받는데요?
2: 네. 그리고 유방암 표적 치료제도 5,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정말
1: 네.
2: 말 그대로 치료비가 1억 가까이 드는 시대가
1: 그러게요.
2: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소득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2: 그래서 생활자금이 또 필요할 텐데 그래서 보통은 진단금은 생활비로 좀 보충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이런 치료비들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내가 좀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료비도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한다. 그리고요 아까 사연 소개할 때 보니까 치매 쪽 보장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
0: 네, 그 사연자님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치매였는데요.
1: 예.
0: 내가 치매에 또 걸리면 아이들의 또 짐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섭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1: 예.
0: 상담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중증 치매 중심이 아닌 장기 요양 등급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네, 근데요 치매 보험도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2: 네.
1: 또 경증인지 중증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2: 네, 그래서 과거의 치매 보험은 경증일 때는 굉장히 소액을 줘요. 그리고 이제 중증이 되어야만 비로소 어느 정도 진단금을 주는 형태가 사실 많았는데
1: 네.
2: 요즘에 뭐 다 초기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
1: 그렇죠.
2: 병원에 안 가지 않기 때문에
1: 네.
2: 그런 경우에 이제 시설이나 자택에서도 돌봄을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1: 네.
2: 그리고 간병 생활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는 상품들이 좀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청취자님께서는 치매 보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상해나 질병으로도 또 병원이나 이런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요.
1: 예.
2: 그렇게 되면 간병인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포괄적으로 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 간병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1: 네. 요즘 뭐 노후 준비에 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하는 치매 간병 쪽까지
2: 네.
1: 이렇게 속속들이 보완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우리 청취자분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보험료 어떻게 변화했는지
2: 네.
1: 궁금해요.
2: 저희가 아주 파격적으로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끝까지 이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CI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 아까
1: 그쵸.
2: 말씀드렸고요.
1: 네.
2: 그리고 불필요한 종신보험은 정리를
1: 정리하고.
2: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은 많았지만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앞으로는 점점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1: 네.
2: 이런 부분들도 비갱신형으로 좀 점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와 간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충을 했어요.
1: 네.
2: 그래서 결국은 월 80만 원 내던 보험료가 38만 원으로 줄여졌기 때문에
1: 두둥
2: 네 반 이상이 줄어든다.
1: 반 이상 줄었다.
2: 네, 42만 원 매월 42만 원이라는 돈은
1: 그러니까.
2: 1년으로 따지면 약 50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1: 그렇죠.
2: 이 5천만 원이라는 이 비용이 줄어든 셈인 거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이 자금으로 이제 또 청취자님이 걱정하셨던 거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 연금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1: 와 보험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절약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돈을 결국에는 내 노후 준비 또 꼭 필요한 보장 이런 쪽으로 더 든든하게 챙기게끔 그렇게 된 거죠.
0: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그 뭐 청취자분들도 보험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예전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망 보장보다는 의료비 간병비,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좀 구성을 하셔야 되고 보험은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작은 점검 하나가 노후에 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했던 보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또 내 소득, 은퇴 이후의 생활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또 가입만큼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도 드렸죠. 끝까지 유지를 해갈 수 있는 보험인지 점검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서 챙기기 어렵잖아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으면서 우리 집 보험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간편하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곳곳에 장대비가 많이 내리고 있답니다. 조금 전에는 첫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다네요. 예, 조금 전 12시 40분쯤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림천 신대방역, 대방역, 또 보라매역 인근에 하천과 하수도 수위가 상승해서 침수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침수주의보란 뭐냐면요. 그 물의 높이 있잖아요. 노면 수위가 침수 기준이 15cm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15c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을 때 발령되는 겁니다. 그게 침수주의보고요. 이 부근 지나시는 분들, 아까 안내해드렸던 그 부근 지나치실 분들은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시흥시 안현교차로의 경우는 침수가 되어서 지금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지금 바깥에 모니터를 통해서 사진을 좀 보고 있는데 진짜 이 차가 있잖아요. 거의 바퀴 절반만큼 번호판이 잠길락 말락할 정도로 예 지금 그 물 높이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차에 저 높이까지 지금 차 올라와서 경찰분들도 많이 출동해 있는 게 보이고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또 추가로 경기 오산 궐동 지하차도 역시도 교통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 오산 궐동 지하차도 역시 침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역들, 이 부근 지나시는 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신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소비자 민원실 함께 하시죠.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민원은 548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교육비와 내 집 마련에 대부분의 돈을 쓰다 보니 정작 제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니까 67세부터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요즘 부부 생활비가 최소한 월 300은 돼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개인연금을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나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등등등등 뭐가 좋은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을 추천하고 증권사에서는 ETF를 추천하고 보험설계사는 연금보험이 좋다고 하는데요. 40대 연금준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걸까요? 라고 20년차 직장인 우리 5485님 연금 고민사연 민원 남겨주셨어요.
1: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60세 보통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네. 뭐 길면 20년 정도의 노후를 준비를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0: 맞아요.
1: 됐잖아요.
0: 예,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도 많아졌고
0: 예.
1: 그리고 이때 건강관리 비용이라든지 의료비 또한 역시 예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최근은 이렇게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0: 네,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살수록 그만큼 돈이 계속 더 들어간다니까요.
2: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40, 50세 직장인분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2: 열심히 일해서 자녀 키우고 집 마련하고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다행인 것은 청취자님처럼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0: 예.
2: 노후 준비는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40대 후반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0: 네.
2: 오히려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조금 조금씩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0: 그럼요. 늘 우리 노후 준비 연금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1: 네.
0: 때 아닙니까? 뭐 5, 60대에 이런 상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5485님의 경우는 국민연금만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것만으론 좀 많이 부족하죠.
1: 네,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이 청취자님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0: 예.
1: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우리가 150만 원의 연금만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0: 안 보세요? 되죠.
1: 네,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그리고 물가 또 계속 오르잖아요.
1: 맞아요.
0: 좀
1: 네.
0: 그만 오르면 안 되는지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까?
2: 아, 붙잡고 싶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같은 마음이시죠.
2: 나이 먹는 것도 싫었는데.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나이가 들수록 이제 또 당연히 또 그 의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0: 네.
2: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 뭐 건강검진, 약과 또 치과, 치과는 또 보험이 또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0: 예.
2: 임플란트 엄청나게 돈 많이 들잖아요.
0: 엄청
2: 그렇죠?
0: 비싼데.
2: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또 간병 비도 줄 수도 있고
0: 네.
2: 젊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은퇴 이후에 많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저희가 매번 방송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기초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을 꼭 보완하라고 조언합니다.
0: 네, 그래서 개인연금 준비를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 네, 일단 제가 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0: 네.
1: 딱 하나만 가장 좋은 걸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0: 아, 하나만 딱
1: 네.
0: 집어달라고.
1: 네. 네. 그런데 사실 좀 난감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 이게 가장 좋다라는 측면보다는
0: 네.
1: 지금 현재 본인의 상황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검토해 보실 만한 게 연금저축이에요.
0: 연금저축.
1: 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0: 네.
1: 가장 먼저 좀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품입니다.
0: 그렇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오, 예전에 7개월 전보다 굉장히 애써주시네요.
1: 네.
0: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2: 얼굴은 여전히 빨갑니다. 그때마다.
0: 네. 네. 네.
2: 자, 연금저축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까 김미정 팀장님께서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을 제일 먼저 검토해 볼 만하다. 왠지 또 이 설명을 주신 게 뭔가 의미가 있는 듯 하면서 함정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연금저축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면 직장인만 된다고 하면 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제 바람을 담아서 좀 다른 분들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X. 맞았습니까?
2: 아, 역시.
0: 솔직히 좀 찍었는데.
2: 아우, 잘 찍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연금저축은 그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 프리랜서,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합니다.
0: 네.
2: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동안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0: 진짜 다행이네요. 만약에 제가 틀려서 직장인만 연금저축 된다고 했으면 너무 슬플 뻔했잖아요. 다 네. 된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첫 번째 살펴보실 만한 것이 연금저축 그리고 두 번째는요?
1: 네, 두 번째는 IRP. 많이 IRP.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IRP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금 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험사의 연금보험.
0: 연금보험.
1: 특히나 이제 보증형 연금보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그 나는 좀 투자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 손실 보는 게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들한테
0: 네.
1: 이제 하시기에 적합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회사별로 사업비라는 이런 금융 비용이 좀 차이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개인연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연금저축, IRP, 또 연금보험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새 주식에 워낙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네.
0: 연금 상품 말고 주식 투자 잘해서 내가 노후 대비할 돈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1: 요즘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이 많죠.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역시나 뭐 주식 투자도 하지만
0: 네.
1: 어떻게 보면 약간 신기루 같은 거이기도 해요.
0: 하지만 수익률은 좋으시겠죠? 전문가시니까.
1: 근데 요 최근에서는 좀 좋지 않습니다.
0: 아, 예. 요즘은 뭐.
1: 네.
0: 예.
1: 그래서 이 투자한 걸 가지고 내가 연금으로 쓰겠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는 매월 꾸준하게 저축하고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때 가장 큰 효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복리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45세에 시작하는 거 그리고 55세에 시작하는 거 사실 같은 금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0: 맞습니다. 그렇다면 5485님한테 어떤 방법을 좀 추천, 난감한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맞춤형으로 어떤 방법 추천드리는 것일까요?
2: 네, 우선 그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제 끝까지 납부하시겠죠.
0: 네.
2: 직장생활 하시면은.
0: 네.
2: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데 일단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도 좀 받으시고.
0: 아까 알려주셨던
2: 네,
0: 거.
2: 네. 그리고 비과세 보증형 연금으로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0: 네.
2: 예를 들어 금액이 뭐 50만 원 정도 나는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반 나눠서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것 같고
0: 예.
2: 무엇보다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은퇴 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금으로 무리하게 처음부터 연금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0: 네네.
2: 가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네.
1: 네, 이 노후가 누구한테나 다 찾아오잖아요. 저도 그렇죠. 제발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0: 저도요.
1: 네.
0: 하지만 오겠죠?
1: 네, 무조건 오겠죠.
0: 너무 싫네요.
1: 네. 이 노후 준비는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0: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나는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네. 한번 실제로 한번 예상 수령액을 조회를 좀 해보시고요. 예. 내가 원하는 생활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메꿀 수 있도록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무조건 기본이죠. 우리가 연금 석탑 얘기할 때 가장 기초 토대가 되는 1층이잖아요. 네. 노후에 든든한 기초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개인연금은 그 위에 내가 좀 더 원하는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만들어주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상품 뭐 그거 준비하시는 게 꼭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조언해 주셨죠. 지금 내 상황, 내 투자 성향, 내 소득, 은퇴 시점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 찾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4166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60대 중반인 남성입니다. 저 역시 보험료가 8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리를 해야겠는데 정확한 상담 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두 분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하고 대뜸 우리 두 팀장님 번호를 따가시려고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자 잘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방송 마치는 대로 오늘 방송 출연하신 이 전문가분들이랑 직접 상담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작진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6님처럼 이렇게 어디에 내 고민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다. 답답하신 분들 샵 095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이쪽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 제작진이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질문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몇 가지 살펴볼게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먼저 7389님.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암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은 5만 원 내외인데 이것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2: 정기검진은 당연히 내가 원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1: 예.
2: 당연히 실손 보장이 안 되고요. 근데 혹시나 내가 이상이 있어서 뭐 위가 쓰려서 내시경을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약간 대장 쪽이라든가 이제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청구가 되는데
1: 예.
2: 내가 정기검진처럼 그냥 내 걱정돼서 하는 거는 실비 청구가 안 된다.
1: 아, 그러니까 내 의지로 단순히 네. 걱정돼서
2: 증상이 있어야 돼요.
1: 아, 실제로 이미 아픈 곳이 있어서 그것에 그쵸. 대해서 치료를 받거나 네네네. 검사할 때만 적용이 네네.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이 암검진 이건 실손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2: 안 된다.
1: 그런 결론입니다. 7100님입니다. MRI 찍었는데 이상이 없으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0: MRI를 왜 찍으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MRI 좀 한번 검사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그거는 청구가 안 되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의사의 소견 하에 추가로 무언가 검진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MRI 검진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그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9님께서도 질문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2017년에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CI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특약을 정리하고 실손만 유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우선 오늘도 CI 보험 뭐 많이 나오는데 그 크리티컬 일니스 아닙니까?
0: 맞아요.
1: 그쵸?
0: 네.
1: 요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개념부터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답변해
0: 그러니까 주세요. CI에서의 이 크리티컬 일니스 중대한 질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CI 보험이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기본적인 주계약 보장은 사망 보장이고요.
1: 네.
0: 대신에 생존 시에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이 사망 보험금을 선지급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1: 전문 용어로 좀 당겨온다는. 거죠?
0: 네. 미리 네. 땡겨받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1: 예.
0: 80% 선지급받는 이런 CI보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중대한 지병 시에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2천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종신보험 플러스 이런 생존 시에 이런 선지급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어떨까요?
1: 비싸겠죠.
0: 네, 종신보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이게 또 진짜 크리티컬한 경우에만 준다는 거니까 살짝 아프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0: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아무리 초기에 뭐 경미한 경증이라 하더라도 내 심리적으로는 나 너무 큰 질병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그게 약관상 정해져 있는 중대한 질병이 아닐 경우에는 선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챙겨보셔야 되고
1: 네.
0: 그 청취자님의 질문에서는
1: 네.
0: 28세 되신

0: 여성분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일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1: 그렇네요.
0: 그런데 내가 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 되나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
1: 예, 예.
0: 이 보험 자체의 내용이 앞으로 내가 보상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음흠.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1: 아,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뭐 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어떤 보험 가입돼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0: 맞습니다.
1: 다른 보험 보셔도
0: 네, 맞습니다.
1: 예, 괜찮으시겠네요. 2839님 혹시 또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0715님께서도 방송 들으시다가 경추 디스크를 진단받은 후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2: 그 후유장애 특약이라는 거는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1: 예.
2: 그 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돼요.
1: 일단 진단을. 네,
2: 네. 그리고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후유장애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 거에 따라서
1: 아.
2: 보험금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차이고요. 수술했다고
1: 예.
2: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1: 예.
2: 그리고 나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의사로부터 장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지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 때문에 시술 받으신 지금 당장 이거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2: 네네네.
1: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2: 네.
1: 의사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2: 네네네네.
1: 이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2: 네네.
1: 보험금이 지급된다.
2: 맞습니다.
1: 그런 말씀이시군요. 2037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4세대 유병자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3년 지나면 자동으로 5세대로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손보험은 본인인 제가 해지를 안 하면 계속 3년마다 갱신이 되어 가입 상태가 되는 건가요? 하고 물으셨어요.
0: 지금 조금 질문하신 게 그냥 일반 실손의 4세대, 5세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유병자 실손보험은 그런 구분이 별도로 없어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1: 네.
0: 그리고 보험료도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병자 실손을 갖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보험사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재가입하지 네. 않았다. 그러면 재가입이 안 돼요.
1: 아, 어쨌든
0: 바로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1: 동의를
0: 네.
1: 해야만 하는 거.
0: 그리고
1: 거구나.
0: 재가입 절차를 거치셔야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0715님입니다. 보험 증권에 1종, 2종, 3종 수술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수술비 특약은 다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2: 네. 보통 1종, 2종, 3종 뭐 지금 뭐 5종, 뭐 10종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별로 7종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1: 예.
2: 수술 크기에 따라서 이제 종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종이라든가 2종은 뭐 용종 제거라든가 무릎 제거를 1종, 뭐 2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1: 조금 비교적 간단한
2: 네,
1: 수술.
2: 뭐 3종, 4종, 5종은 뭐 이제 그 수술이 좀 더 큰 수술이겠죠. 뭐 암으로 인한 뭐 수술이라든가
1: 네.
2: 혈관 수술이라든가 이럴
1: 네.
2: 경우에 이제 4종, 5종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 네.
2: 필요한 거고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실손이 통원이 한도가 있잖아요.
1: 네.
2: 근데 당일로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백내장도 그렇고 뭐 무릎 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당일로 시술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실손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 또 입원도 잘 안 시켜주거든요. 수술한다고
1: 네.
2: 간단한
1: 네.
2: 수술은
1: 네.
2: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와요. 이건
1: 오호.
2: 입원할 정도가 아닌 수술인데
1: 왜 입원하셨냐?
2: 네네.
1: 아.
2: 그래서 보험사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당일로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1: 예.
2: 그럴 때 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은 일부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1: 그렇군요.
2: 네.
1: 일부 가지고 계신 게
2: 네.
1: 좀 든든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들 가득가득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정 팀장님.
0: 네, 오늘도 이제 은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1: 네.
0: 제가 요즘 들어서 방송을 하면서 더 거듭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없이 30년을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1: 막막하죠.
0: 네, 막막해요.
1: 예.
0: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 노후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노후 점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이병우 팀장님.
2: 네, 오늘 앞서 사연처럼 예전엔 맞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가입된 보험이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10년 전에 가입한 상품도 있고
1: 네.
2: 납입이 끝난 상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이 나의 그 60대, 70대를 다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1: 네네.
2: 분명히 점검을 받아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또 비 소식 추가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밤사이 추가 강수에 좀 대비를 잘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하천 산책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이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 통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은 뭐 이런 날씨에는 절대 안 나가시겠죠. 절대 산책도 나가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지하차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하차도 지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또 반지하 주택에 대해 반지하 주택의 침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든든하게 해두셔야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기 오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산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 하면서 잠수교와 두곡교, 오산철교, 화상도로 이렇게 세 개 구간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비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안내해드리면서 한로로의 0 플러스 0 이 노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재현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또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에는 호우경보가 또 동남 동부권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어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더욱더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수에서 성동분기점 사이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4.3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의 최강일구입니다. 옛날에요, 인디안들은 정신없이 말을 달리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그런다고 그러죠. 도대체 뭘 기다렸을까? 바쁜 몸을 쫓아오지 못한 채 저기 멀리서 혼자 걸어오는 자신의 영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자, 그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도 내 마음 챙기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건데요. 이 일할 때, 저번 일할 때 놓고 왔던 마음을 챙기고, 여기 갈 때 저기 있던 정신 챙기고, 틈틈이 짬짬이 모퉁이 모퉁이마다 그럴 수 있다면 오늘도 잘 살고 있다. 대체로 만족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김연자가 부릅니다. 수은등.

김현자의 수은등 듣고 왔습니다. 자,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아주 뭐 장맛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주택 침수되고요. 나무가 쓰러지고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충청권에는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주민들은 산사태에 대비해서 대비하기도 했는데 기상청은 서울 지역 곳곳에도 호우경보 확대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화물, 택시, 택배 등 운전하시는 허리케인 라디오 모빌리티 패밀리 허라모페 여러분들 계신 곳의 기상 상황 저희한테 교통정보 문자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제보 주신 분들께는 나눔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데요. 22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22일 날, 다다음 주 수요일 날인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22일 다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뉴스 전문 채널에서도 재판정의 현장 중계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상겸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처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우선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잠시 후에 있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고요. 2심에서는 징역 7년이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의 성지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여기 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으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압수수색을 했군요.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4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따른 수사에 이르렀는데요. 무분별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안 그러겠습니까? 전뭐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왜들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식시장 투자가 아니고 막 투기판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 기사 보면은 뭐 5천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반토막 됐다. 야, 일주일 만에 그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집어넣어가지고 반토막 되면 그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새 마이너스 40% 손실에 비명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난리도 아니라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하는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힘든 싱어 실버돌 가수죠. 광표 씨가 부릅니다. 술잔에 키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추억의 포장마차.

자,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 날씨 제보 좀 해주십시오. 몇 분이 올려주셨어요? 4723님께서 용인인데요. 오전에 폭우가 쏟아지더니 여기는 지금 좀 그쳤습니다. 용인은 좀 그쳤답니다. 추교성 청취자님은 파주인데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하셨어요. 자, 또 1440님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순입니다. 날씨는 보슬비가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 노래 생각나네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아싸.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지금부터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가스 퀴즈도 비와 관련된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자, 가스 PD의 오늘 퀴즈 이거네요. 빗줄기가 아주 굵고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굵고 긴 나무 막대에 비유해서 부른 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보기 두 개입니다. 1번 장대비, 2번 먹개비. 예.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26개 나눔 선물 읽어드리니까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곱창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 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임의 식사권입니다. 나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적을 거는 요 나눔 선물을 받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적어서 하나, 둘, 세 가지 적어서 샵 연구원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만요. 한 번 더.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굵고 긴 나무 막대에 비유해서 무슨 비다 우리가 하죠? 뉴스 시간에도 자주 나오는데 1번 장대비가 내린다냐, 2번 먹개비가 내린다냐. 네. 아시죠? 모르면 그냥 1번 쓰세요. 자, 됐고요. 1207님께서 예, 기상정보 보내주셨네. 오전에는 군포에 폭우가 내렸는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군포는 이제 잠잠해졌고요. 7484님은 중랑군데요. 장대비는 아니지만 새벽부터 줄기차게 내립니다. 비를 보면서 허리케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모두 아자아자 합시다. 고맙습니다. 5705님의 신청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현미가 부릅니다. 지나가는 비.

동화 같은 대중가요네요. 네. 지나가는 비래 그냥. 정착한 비가 아니고 내 마음을 흘려놓고 그냥 훅 지나가는 비. 아쉬운 비네요.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당첨자 발표합니다. 오늘 가스 PD의 돈가스 PD의 퀴즈의 정답은 장대비죠. 예, 굵은 나무 같은 비가 하늘에서 뻥뻥 떨어진다. 이게 뭘까요? 장대비다. 예.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8131번님이에요. 1번 장대비가 정답이고요. 여기는 안산입니다. 조금 전까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수제 만두를 받고 싶습니다. 내일이 집사람 생일이거든요. 축하하면서 함께 먹고 싶습니다. 8131님께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파티 잘 하십시오. 이어서 3983님 당첨됐어요. 안녕하세요 일구용.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 장대비입니다. 장대비에 비 피해들 없으시길 바라고요. 배송으로 상하차 일하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속옷까지 홀딱 젖었어요. 스트롱포맨을 주시면 앞으로 장마 내내 고생할 저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본인한테요. 인천 검단에 비가 많이 그쳤습니다. 아까는 진짜 장대비가 왔는데 허라 모패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재난방송은 언제나 TBS입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3983님 근데 전에 그 스트롱포맨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지금 끊겼습니다. 대신에 예, 다른 걸로 보내드릴게요.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네,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차에 넣고 다니시면서 혼자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면역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어서 3100번님 당첨이에요. 1번 장대비고요.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고생하는 와이프하고 코다리를 보내주면 함께 먹으러 가겠습니다. 좋죠? 3100번님한테 용인동백의 코다리 명가 점심 특선 세트 인식사건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아내분하고 잘 다녀오세요. 3386번님이에요. 일구형 안녕. 1번 장대비가 정답이고요. 출첵도 같이 합니다. 천안 평택 안성 쪽은 호우경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비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허리케인 라디오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최고죠. 신청곡이 있어요. 배철수 송골모의 그대는 나는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선물은 됐고요. 예,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3386번님이 천안 평택 안성 쪽에 지금 계신가 보죠. 네, 제 고향이 이제 안성이라는 걸 또 아시고 또 호우경보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3386 청취자님의 신청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송골매 그대는 나는.

0: 청취자 신청곡 그대는 나는 송골매 배철수 씨 목소리 듣는 순간 네, 대법에서 지금 확정 원심인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대법에서 7년 네,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5년이었고 2심에서 7년으로 2년이 늘어났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서 확정을 판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대법에 올라온 게 오늘 이건데 이게 그대로 확정 7년이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 판결이 나왔어요. 네. 자, 이어서 1437번님입니다. 네, 1437번님은 기상 제보를 해주셨어요. 여기 군산입니다. 아침엔 장대비가 줄기차게 내렸는데 지금은 햇살이 젖은 도로를 말끔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표현 아주 재밌게 하셨네. 햇살이 젖은 도로를 지금 말리고 있대. 목격한 사고만 3건이나 됩니다. 아유, 또 비가 와가지고 사고 많이 났고요. TBS의 빠른 정상화 기원합니다. 군산 비가 그쳤는데 1437번님 저 군산에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으니까 그 노래 있죠? 파블로. 군산 뭐 있잖아요. 그죠? 예? 군산항아, 갈매기 뭐 그런, 그거 이따 한번 들어봅시다. 군산 얘기 나온 김에. 자, 저 군산 노래 한번 틀어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8272님께서 나눔 선물 받고 후기 올려주셨어요. 허리케인 라디오 덕분에 난생 처음 만화님께 선물을 해봤네요. 백옥 같은 피부광채를 선사해준다는 올 인원 에센스를 슬쩍 주었더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물 보내주신 이브스 볼륨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8272님, 네, 이 작은 나눔 선물 하나가 가정을 아주 화목하게 만들었군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0555번님이에요. 요즘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가 건물 발코니가 정강이까지 찼길래 하수구 구멍을 뚫었더니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정답은 1번 장대비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수구에 그 물이 제대로 안 빠지다 보니까 정강이까지 물이 찬 것 같은데 이번에 장맛비 피해를 입으셨군요. 0555님을 지금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그 피해를 보셔가지고 속상하시겠어요?
1: 아, 제가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관리인이다 보니까 청소하면서 네. 관리를 하고 있고 네. 2층에는 태권도장인데 네. 2층 발코니 그다음에 3층 발코니가 물이 그렇게 많이 찼어요. 보니까 이렇게 그 내려가는 쪽에 배수구 쪽에 그 지푸라기 같은 게 조금씩 쌓여 있긴 한데 예. 워낙에 그 구멍이 적어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정강이까지 찼어요. 거의 제 정강이까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2층 태권도 관장님하고 같이 가서 관장님이 그 뚫어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제
0: 뚫어졌어요?
1: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0: 다행이네요 그래도.
1: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층 태권도장으로 물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방수가 잘 안 됐는지 네. 3층에서 물 생게 지금 2층에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0: 아이고 그 인테리어 이런 거 다 젖었겠네.
1: 네네 젊은 부부인데 에어컨 쪽까지 지금 물이 지금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가지고 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0: 아유 속상해하겠네.
1: 네
0: 어디예요 동네 그런 거기가 지금?
1: 네 여기 시흥시 장현동입니다.
0: 네. 새벽에 그 장대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니요. 아까 오전에.
0: 오전에 잠깐 장대비에?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그 건물인데 2층, 3층 발코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1: 네네. 네, 네.
0: 그러니까 발코니로, 움푹 파인 네. 발코니로 비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죠?
1: 발코니가 그 상당히 넓어요. 한 뭐 네. 30평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물이 그냥.
0: 그렇군요.
1: 애기들 수영해도 될 정도로
0: 그
1: 정말로.
0: 정도.
1: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0: 작은 수영장처럼 네. 변했다 이런 말씀하세요.
1: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0: 관리를 하신다는데 그 빌딩 주인이세요?
1: 네. 아니요. 저는 청소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소장님이 다른 데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통틀어서 관리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 이 와중에 또 허리케인 라디오는 듣고 계셨어요?
1: 퇴근하면서 항상 듣습니다.
0: 아, 이제 다 끝나고 퇴근을 네. 하시는구나.
1: 네, 네, 네. 막 집에 올라왔거든요.
0: 그러셨구나.
1: 네, 네, 네. 네.
0: 허리케인 라디오는 뭐 가끔 퇴근길에 이렇게 들으시나 봐요.
1: 네, 거의 듣고. 네. 요즘에 제가 문자를 못 보냈지 거의 듣고 작년에는 또 선물도 받았는데요.
0: 그러셨어요. 뭐 받으셨는데?
1: 목이버섯.
0: 아, 목이버섯 받으셨구나.
1: 네, 너무 잘해 먹었어요.
0: 잡채 드셨어요?
1: 네, 시댁에 갈 때 잡채 가져가고 우리 네.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0: 그렇구나. 그 아침 출근은 몇 시 하는데 허리케인 할 때 퇴근하세요?
1: 아,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합니다.
0: 8시 반.
1: 그래서 9시부터 일 시작해서 예. 2시 퇴근. 네. 딱 뭐? 퇴근하면서 듣습니다, 항상.
0: 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당히 액티브 하시네. 예? 힘이
1: 아,
0: 넘치세요?
1: 예. 나이가 있으니까.
0: 어유 진짜 뭐, 에너제틱 하십니다,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마일리지 여쭤봐도 돼요?
1: 네, 6학년 6반입니다.
0: G? 경자?
1: 어.
0: 소?
1: 소,
0: 6일.
1: 네.
0: 6일인데 무슨 66이에요? 내가 66이지?
1: 에 저보다 한 살.
0: 거긴 65라고 그래야지.
1: 아, 저 억울해요.
0: 아니, 거기가 소가 66이면 네. 내가 67대요, 그러면은.
1: 그런가요?
0: 안 돼, 안 돼.
1: 아, 안 돼요? 하기가 65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0: 아, 같은 동지시네.
1: 아이고. 네, 저보다는 오라버니시네요, 그러니까.
0: 아, 1년인데요, 뭐. 네. 어때요? 60 중반에 들어서니까?
1: 저는 더 좋습니다.
0: 예?
1: 왜냐면 저는 더 좋아요. 지금 60대 중반이 예.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0: 예.
1: 네, 제 친구들은 다 정년퇴직했지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제가 활기가 넘쳐요. 너무 좋아요. 사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빌딩 관리 일 하신 지는 얼마 되셨는데?
1: 지금 3년, 4년 차입니다.
0: 그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1: 아니요. 젊었을 때는 했었는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못하고 한 15년 넘게 그냥 집으로만 살다가
0: 네.
1: 이제 조금 저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시작할 때만 해도 안 좋았어요, 몸이.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막 다 양쪽 다 하고 그러면 관절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막 목 디스크 다 있는데도 그냥 일을 시작했어요.
0: 예. 그랬더니 오히려 건강이 회복이 됐다고요?
1: 지금은 건강이 더 회복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목소리에 그냥 힘이 붙어 있으시네.
1: 아,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누가 들으면은 어유 무슨 목 디스크 수술도 하고 뭐 백내장이세요? 뭐 저도 아니요. 백내장 수술 두 군데 다 했는데.
1: 아, 목 디스크는 수술은 안 하고
0: 네.
1: 관리 중에 있습니다.
0: 관리 중에.
1: 백내장만 양쪽에 하고 예. 허리 디스크도 있고 예. 다 있죠. 무릎 관절 있고.
0: 하여튼 저 그렇게 좀 병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열심히 네. 하다 보니까 그 병마를 잊고 살 수 네.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아이고
1: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저 팬이었어요. 너무 네. 좋아요.
0: 아니, 저도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저도 그렇고 네. 다른 네.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 네. 직장 주변에도 우리 청취자님의 네. 그 에너제틱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1: 네? 네네
0: 그 이 에너지 받는 분들이 주변에 계실 것 같아.
1: 다 좋아하십니다.
0: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죠. 청취자님
1: 네네.
0: 그런 분.
1: 참고로 네.
0: 그러니까 상담. 예를 들어서 뭐 네. 같은 뭐 60년 61년끼리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를 네네. 들어서 반대로. 일을 하는데 아이고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힘들어 죽겠어 맨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지
1: 그렇죠 네네 네.
0: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만 있거든요 거의 근데 엄청 좋아하세요 매일 이모님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고 근데 아. 저는 아우 내 할 일은 하니까 이 정도로 괜찮다 그러고 하고 다니시고
0: 이모님으로 땀을... 이모님으로 네. 불리시는구나
1: 네네 아. 이모님이라고 그러고
0: 이모 화이팅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젊은 점주들이.
0: 고모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이모밖에 없어요?
1: 다 이모라 그래. 이모님,
0: 이모.
1: 이모님. 네.
0: 알았어.
1: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여사님, 여사님.
0: 아, 여사님. 아,
1: 네.
0: 여사님도 네.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취자님보다 이제 선배인 분들은 여사님 이렇게 부르고.
1: 네.
0: 것 같고.
1: 그 남자분들도 네.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0: 그러면 저도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때, 돼요.
1: 네. 일구님 나이 때 분들, 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0: 아니, 저는 그러니까 청취자님한테 네.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작년에 선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1: 네네.
0: 저 파블로 PD가 1년 지났대요.
1: 네네.
0: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선물을 네. 하나 더 드린대요. 파블로 PD도
1: 네.
0: 작년에 선물 받으시니까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 목소리가 네. 이게 이제 막 블랙홀처럼 빠져든 거야. 에너지. 그래서,
1: 네.
0: 저거를 보내드리겠다네? 화장품?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저 선크림을 보내드릴까? 아니면 에센스를 보내드릴까? 물어보려는데요?
1: 아, 에센스 좋습니다.
0: 아, 에센스? 아, 센스, 네. 센스 있어, 센스. 자, 그러면. 자, 네. 에센스. 몇 번이냐, 에센스? 22번이냐?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1: 우와.
0: 올 인원 에센스.
1: 오.
0: 자, 센스 있게 잘 쓰세요.
1: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아유, 제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예.
1: 통화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청취자님.
1: 네. 예. 네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0: 오늘 밤에 저 비 더운다니까 내일 또 출근하면 네. 데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그러겠습니다.
0: 그래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사님. 네. 네. 자, 아주 힘이 넘치는 청취자님하고 인터뷰하니까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철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근사!

네, 군산 하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말이죠. 기상과 관련해서 지금 특보가 내려왔는데 충청권의 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대요. 빗줄기는 가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서울시에 소관하는 하천 29군데가 모두 통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참고들 하십시오. 네, 서울시 하천 29군데가 모두 통제가 됐다. 자, 뭐 중랑천 뭐 이런데 다 이제 통제됐다 그런 얘기겠죠. 예. 자, 이어서 당첨자입니다. 6976번님. 1번 장대비가 정답입니다. 여기는 성북구 기름동입니다. 장대비가 옵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듣고 있거든요. 당첨돼서 소개가 된다면 김치통을 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재미있는 방송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6976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릴게요. 잘 쓰세요. 1454번님 당첨됐습니다. 1구성 정답은 1번 장대비겠지요. 저는 미친 양꼬치 받고 싶어요. 왜냐, 친한 회사 후배가 양꼬치 귀신인데 인심 쓰는 척 데리고 가서 선배 노릇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 몇 년 새 장맛비가 영 형편없어갖고 장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나 했더니 올해는 힘 좀 쓰는 듯하네요. 인재도 피하고 농사 피해도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랍니다. 1454님께 미친 양꼬치.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배 데리고 가서요. 인심 팍팍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한 리필이래잖아요, 양꼬치. 자, 미친 양꼬치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주의 1096번님. 이분 저 우리 저 맨을 산책하시는 그 청취자분이죠. 저희가 수색대원이라고 닉네임 붙여주신 분인데 오늘도 문자 주셨어. 오늘은 어디 가셨나? 안녕하세요, 1095라버니. 지금 양주회인데 장대비 내리고 있어요. 정답은 1번 장대비고요. 신청곡이 있어요. 금잔디 당신은 명작을 듣고 싶습니다. 자, 준비하고요. 아, 속보가 또 왔네요. 코레일인데 집중호우로 KTX 26편하고요. 일반 열차 32편이 현재 지연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KTX 일반 열차 26편, 32편 지연 운행되고 있다니까 인터넷으로 확인들 하시고 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674번님이에요. 최일구 앵커님 어디에 있었나 궁금하고 있었는데 지금 텔레비전 채널 돌리다 보니까 여기 있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안성 공도 살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허리케인 라디오 자주 들러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아, 공도면은 저 경부고속도로 쭉 내려오다가 안성 평택 인터체인이 나와서 서쪽으로 가면 평택,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오면 거기가 바로 공도죠. 안성시 공도면. 네. 공도 지금 날씨 어때요? 거기 이제 그쳤나 모르겠습니다. 비가 하니까 충청도 쪽에는 그치고 이 서울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나 보죠, 지금. 네. 자, 앞으로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청취자님의 신청곡 금잔디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은 명작.

금잔디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너는 명작이고 나는 그 명작을 그리는 사람이다. 예. 행복이 별거 있느냐.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 저는 이렇게 경험을 오늘 많이 못 해봐서 그런데 충청권하고 수도권에 지금 난리가 났네요. 아이고 피해 상황이 제보 화면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산하 29개 하천이 전부 봉쇄가 됐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쓰러진 나뭇가지가 막 길을 덮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도 1674번님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분인가 봐. 문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도는 비가 현재는 소강 상태고요. 처가가 오두리라서 이곳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요. 멋진 방송해 주세요. 오두리라는 데는 제가 잘 모르겠다. 공도에 있나 보죠? 오두리라고? 아,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5552번님이 화성시에 사는 60년생 우광렬이요. 1번 장대비가 정답이고요. 한우국밥 좀 받고 싶습니다. 귀촌한 친구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년 초에 귀촌할 예정입니다. 5552번님, 저 갑장이시네. 11번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하고 드시고 내년 초에 이제 고향이 어디신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귀촌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자, 이어서 8875번님. 평택 강진항에서 하차 작업 중입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엄청 비가 많이 오다가 지금은 잠깐 멈췄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엄청 왔네요. 그러면서 지금 하차 작업한다는데 여기 이게 레미콘차인가요? 잘 몰라서 레미콘차 같기도 한데 아주 대형 화물 차를 갖다가 여기에서 뭔가 하차를 파이프를 통해서 하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빗속에서 참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8875번님한테 오란다를 보내드린다고 해요.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차 안에 놓고서 야금야금 졸릴 때마다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예, 3부 오늘 목요일이죠.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 함께합니다. 이종황 선생 제대로 오셨나요? 아, 와 계십니까? 예, 길 안 미끄러지셨대요? 아. 자, 류지강의 이쁘니 꺼뿐이 꺼뿐이 이쁘니 이 노래 들으시고 자 3배 뵙겠습니다. 듣고 싶은 올드팝이나 대중가요 미리미리 문자 신청해 주세요. 조용필 노래 한번 신청하세요. 조용필 노래 오늘 같은 날 들었을 텐데 50원 지대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 저는 3배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4: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7: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6: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7: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6: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7: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6: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비 소식 때문인지 서울 시내 도로에는 평소 목요일 이 시간에 비해서 차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요 며칠 비가 계속되다가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아까 조용필 노래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랬더니 4767번님이 조용필의 상처 좀 틀어줘요. 오늘처럼 비 오면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나갑니다. 조용필.

7월에 늦은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우산 끝에 맺힌 물방울, 괜히 마음까지 촉촉해지는데요. 이런 날은 사람 마음도 조금 느려지죠. 하지만 비가 와도 늘 감성은 만수루인 분이 계십니다.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낭만을 포기하지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빗소리 DJ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입니다.

0: 비는 기억을 데리고 오고 빗소리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아 준다. 그 오늘 같은 장맛비에는 괜히 오래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뭐 별거 없으시죠? 우산은 없어도 추억은 많은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저 이중원이 오늘도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선생님. 기는 기억을 데리고 오고? 그 누가 쓴 거예요?
0: 모른다 임마 그냥. 시작부터 자꾸 또 따지고 들기 시작해요.
1: 근데 비 오는 날에는 꼭 그 옛 사랑이 떠올려지시나 봐요.
0: 아이 그 제가 뭐 나이가 1937년생인데 뭐 옛 사랑은 무슨 너무 오래돼가지고.
1: 예.
0: 우리 뭐 최구 씨는 혹시 뭐 이렇게 비라도 내리면은 옛 생각이 나고 막 그럽니까?
1: 아, 옛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0: 아, 납니까?
1: 그렇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참외밭도 많이 거닐었죠.
0: 네,
1: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였거든요.
0: 아이고.
1: 네. 저희 할머니는 저 1910년생입니다.
0: 네. 아유, 한참 누님이시네. 한참 누님이시네.
1: 아.
0: 참외밭에서 그러면 뭐, 뭘 하실 겁니까? 참외를 뭐, 서리를 했습니까?
1: 참외밭에서 그 김 매셨죠. 그러면서 다 아직 덜 익은 참외를 저한테 따주면서 그리고 야 너 혼자 먹거라 그러셨거든요. 그 여인이 자꾸 오늘따라 떠올려집니다.
0: 그래서 우리 최구 씨도 아직 덜 익었나 봅니다.
1: 어디가 덜 익었습니까?
0: 많이 덜 익어 보인다야 오늘.
1: 그렇습니까? 그래도 애들이 되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아주 치열합니다.
1: 안 맞습니다. 지금.
0: 알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첫 곡 가시죠.
0: 자 오늘 그 첫 곡은 비 오는 여름에 딱 어울리는 듀엣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네.
0: 그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Summer Wine이라는 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그 노래?
0: 아, 아십니까?
1: Summer Wine. 근데 낸시 시나트라면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프랭크 시나트라의 장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장녀요?
0: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부인에서 난 딸인데.
1: 낸시 시나트라는 몇 년생이에요?
0: 낸시 시나트라는 제가 알기로 1900, 네가 물어볼 줄 알고 다 준비해왔잖아. 1940년생으로 기억이 합니다.
1: 그러면 그 누님
0: 깜짝 놀랐지 지금.
1: 그 누님 벌써 80 넘으셨겠네. 그러면 리 헤이젤 우드는 그럼 이 씨예요? 예?
0: 그건 준비 안 했어, 임마. 그건 준비 안 했어. 자.
1: 어디 이씨예요, 그건?
0: 그 뭐 참의 이씨인지 뭔지 그만 좀 짜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1: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0: 낸시 시나트라, 그리고 리 헤이즐우드의 Summer Wine을 첫 곡으로 준비해드립니다.

0: 네, 썸머 와인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인데? 썸머 여름에 와인을 많이 마셔라, 건강에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1: 뭐 아니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0: 아니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1: 빠블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0: 아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청취자들이니까.
1: 모른다니까요, 어서가 그만해요. 좀 대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썸머 탁주라고 아세요, 선생님?
1: 아, 여름에 네. 막걸리를 네. 말씀하십니까?
0: 그렇죠. 썸머 아, 탁주.
1: 그럼 사실 이런 날은 그 부추전에 그렇죠. 파전에 그 썸머 탁주.
0: 맹탁주.
1: 그러니까 아... 참 생각이 납니다.
0: 그냥 그만하고 나가서 썸머 탁주나 한잔 하실래요?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또 공중파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저희가 또 해드려야죠.
0: 이야, 역시 선생님은 방송의 천재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곡? 아, 저기 파란파도님이요. 오늘같이 굳은 날에는 오래된 장닭이 생각이 나네요. 가마솥 때 푹 삶아서 커다란 장마에 펼쳐놓고 마구 뜯어먹고 싶어진대요.
1: 그 참 아주 예전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털 뽑아가지고 네. 막 그냥 막 삶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백숙 먹어본 지가 아주 참 오래돼가지고 야 파란 파도님 그.

0: 어떤 맛인지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1: 백숙에는 저게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0: 뭡니까?
1: 마늘.
0: 마늘.
1: 마늘. 마늘 한 움큼 탁 집어넣고 팍 끓여야 됩니다. 네? 아, 맛있습니다.
0: 아유, 입맛 다시
1: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0: 자, 이번에는 그 이렇게 백숙을 먹는 꿈 같은 노래입니다.
1: 저기 선생님.
0: 예.
1: 백수도 백숙을 먹나요?
0: 백수도 뭐 아쉬운 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 혼자 웃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네. 분위기 싸합니다 지금. 꿈 같은 노래 유리드 믹스의 스윗 드림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유리 뭐요?
0: 유리드 믹스입니다.
1: 유리스 믹스 아니에요?
0: 근데 뭐 발음은 뭐 유리스 믹스, 유리드 믹스.
1: 유리스 믹스라고 읽는데?
0: 근데 일단 우리 파블로 피드가 네. 연재 나오지 않았습니까?
1: 제가 뭐 알아요?
0: 그럴 거면 네가 해.
1: 유리스 믹스지 유리드 믹스가 뭡니까?
0: 그럼 발음 차이니까 정말 디피컬트하게 따지지 마시고 1980년대 영국을 대표한 신스팝 듀오입니다.
1: 아, 신시들이에요 그러면?
0: 아, 신신 아니고 신스팝. 그러니까 뭐 그 신디사이저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뿅뿅뿅도 있고 뭐 띠리띠띠띠 이렇게 좀 미래 지향적이고 좀 몽환적인 그런 사운드를 신스팝이라고 합니다.
1: 오, 모르는 게 없으셔.
0: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최구 씨도 아시겠지만 이 가수가 목소리가 좀 뭐 이렇게 조금 중성적이라서
1: 맞아요.
0: 남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여성 보컬입니다.
1: 다 여성 보컬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나는 남자인 줄 알았어.
1: 그저께 다 여성 보컬로 알고 있습니다.
0: 애니 레녹스의 그 중성적이고 강렬한 목소리 그리고 전자 사운드가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음악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1: 기대됩니다.
0: 그 멜로디 기억나시죠?
1: 알죠, 알죠.
0: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1: 찐찐찐찐찐찐찐찐.
0: 그건 영탁찐이야 아니야? 어? 아무튼 그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각자의 그 꿈을 좇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1: 예.
0: 야, 유리 뭐라고?
1: 보세요, 스믹스.
0: 이게 사람.
1: 찐찐찐 하잖아요, 선생님.
0: 아, 그렇구나. 네.
1: 오, 아, 선생님.

0: 스미스의 Sweet Dreams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예. 이 중간에 보면 디스 어그리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디스 어그리가? 이게 자주 나와요?
1: 저는 그 일단 영어 자체가 잘 안 들어오니까
0: 회피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디스 어그리가 나왔는데
1: 어그리 말고 어그리?
0: 디스 어그리요. 이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1: 야, 알면 너가 그냥 설명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네.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0: 아이고, 37년생 네. 유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1: 최일구 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0: 아, 그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묻지, 누구한테 묻습니까?
1: 그러면 임마 서로 넘어가자, 이거지, 나요.
0: 좋습니다. 합의해서 넘어가는 거고.
1: 합의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0: 근데 새싹 문자로 1674님이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1: 아이고, 갑자기.
0: 이종황 선생님, 시그널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네요. 옛 생각에 가슴이 찡합니다. 옛날 이종환 선생님 떠올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목소리 듣다가.
1: 그, 예전에 그 우리, 저희 TBS에서 이종환의 마이웨이도 있었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의 디스크쇼, 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사실은 뭐 좀, 이종환 씨는 아니지만, 좀 짝퉁 아닙니까, 제가? 이종황인데, 그렇게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네. 가슴이 찡할 정도로 즐거우셨다면.
0: 예, 이종, 여기 계신 이종황 선생입니다. 황자가 말짱 황자입니다.
1: 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잠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수역으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도 오고 그러잖아, 어?
0: 비 안 오는 날은 농협계좌?
1: 해 좋을 때는 농협이고,
0: 비 좀 오는 날은 수협계좌.
1: 그렇지, 그리고 저기 횡성 쪽으로 가면 축협이다.
0: 축협.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샵 051 문자번호로 해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저희 허리 디스크쇼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많은 사연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연구 하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4636님께서는 작년에 신청한 곡, 지금 이 스윗 드림스를 얘기한 것 같은데,
0: 예?
1: 작년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나온다고.
0: 예.
1: 아이스 와인을 아주 궁금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방송, TBS,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오,
0: 그러면 작년에 신청해서 못 들은 분이 이분만이 아닌데 그분 노래 다 들으려면 언제 다 들어요?
1: 우리 오래 하자. 오래오래 하자. 잘 돼가지고 정상화돼서 열심히 오래오래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482 하나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자꾸만 그가 눈이 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쳐다봤더니 채권자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더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괜히 편지라도 쓰고 싶은 밤입니다. 라고 482 하나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0: 네, 지금 밤 아닌데요? 낮인데요?
1: 아, 그게 이제 그때 마음을 지금 보내신 거죠.
0: 아...
1: 사실 그 사랑은 늘 그 편지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0: 사랑은 늘 도망가죠.
1: 그렇게 감동을 자꾸 이상하게 표현합니까?
0: 네. 네, 요즘 누가 편지를 씁니까?
1: 그래도 뭐 좀 예전에 감성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뭐 전화번호도 모를 때 이렇게 편지로 탁 쓰면 뭔가 더욱더 마음이 와닿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0: 주소는 알고 썼어요?
1: 그게 마음에 쓰는 편지도 있고 눈물로 쓴 편지도 있고. 너 왜 이렇게 오늘 감성이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그냥 쩍쩍 갈라졌어 이게. 어? 이 사람이 진짜 좀.
0: 그래서요? 어떤 노래?
1: 그래서 준비한 곡은 어니언스의 편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말 없이
1: 달아난
0: 건네주고
1: 그 다음에 뭐죠?
0: 달아난
1: 그 다음
0: 차가운 손
1: 수족냉증이 좀 있습니다.
0: 가슴 속 듣겠습니다.

0: 네, 양파들의 노래. 편지 옛날에 많이 들었죠, 선생님.
1: 이전 뭐 기본적으로 통기타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다 이 노래를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자, 선생님 다음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1: 일단 3726님께서 그 스윗 드림스를 들으면서 40여 년 전 남대문 시장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디스코 바지 사러 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0: 아, 빤따롱이라고 그러죠, 빤따롱.
1: 그게 디스코 바지가 그 나팔 바지입니까? 아니면 좀 좁은 바지입니까?
0: 아이, 폭이 넓은 거 있어요. 20인치. 저도 한 22인치까지 입은 적이 있거든요. 쓸고 다녔죠, 제가. 아. 거리를 쓸고 다녔어요. 빤따롱, 나팔, 디스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 딴 건 안 쓸었습니까?
0: 네?
1: 바닥만 쓸었습니까?
0: 뭐 다 쓸고 다녔습니다. 왜 그 쓸고 다니다 보면 그 뒤쪽만 달아요. 앞쪽은 멀쩡한데.
1: 아. 네. 기억이 남은 것 같습니다.
0: 37년생이시라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군요.
1: 너무 예전이라서 저는.
0: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1: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을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도망가시는 겁니까?
1: 아닙니다. 예. 네.
0: 해주세요.
1: 문자 7710님의 사연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그 사실 그 예전에는 몰랐던 마음이 보입니다. 잔소리인 줄 알았던 그 말들이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걱정이었더라고요. 요즘은 부모님 얼굴만 봐도 괜히 자꾸 이렇게 뭉클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이구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어, 이분 뭐 이제 철이 드셨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젊을 때는 그 부모 마음을 모르고 나이 들면 그 마음이 들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7710님께는 주디 콜린스의 보스 사이드 나우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뭐예요, 그거는?
1: 이 노래가 사실 그 사람과 인생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뒤 결국에 나는 아직도 인생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노래.
0: 겸손한 분이네.
1: 그렇죠. 네. 이 곡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지디 콜린스의
1: Both Sides Now.

0: 주디 콜린스의 보스 사이즈 나우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그 나팔 바지, 뭐 반따롱 바지 말씀드렸더니 저는 뭐 그게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생님?
1: 예.
0: 그랬더니 7761님께서 준엄하게 그거 다르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뭐냐면 예. 디스코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바지요. 굳이 표현하자면 나팔바지하고는 반대되는 디자인이요.
1: 저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0: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1: 아, 그러니까 이것은 네. 엉덩이가 크고 네. 내려갈수록 바지가 거의 진짜 발목을 늘 정도로 좁습니다, 끝에는.
0: 끝까지?
1: 네.
0: 아.
1: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판타롱 바지.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최구군이 너무
0: 제가
1: 우겨서.
0: 그걸 그냥 동일시한 우를 범했군요. 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1: 일단 죽고 갑시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님. 네. 자, 이 0918번님이 문자 보냈습니다. 옛 추억의 목소리와 노래가 지난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1: 아이고.
0: 오늘도 TV로 늘 재미있는 허리케인을 기다리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신다는데 제 얼굴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 얼굴이 이제 공개해도 될 때 아닙니까?
1: 아직 그 채무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0: 도대체 네. 그 채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1: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아, 정상화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1: 정상화되면 얼굴 까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 아무튼 우리 0918님 진짜 칭찬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럴수록 저 이중황이는 더욱더 겸손하면서 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0: 예?
1: 다만 도달할 뿐.
0: 그 기억을 해내셨네. 야, 대단하십니다. 37년생이신데 예. 맥아더 장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 맥아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0: 예,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제 신청곡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5278번님께서 올드팝을 신청해 봅니다. KC and Sunshine Band의 Please Don't Go. Oh, oh, oh.
1: 아, 지금 멜로디를 아시고.
0: 아, Please Don't Go. 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그리고 2055님은 매일 애청하는 보게 겨운 시골 안악내가 망중안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구행기 종학님 바블로 돈가스 덕분에 힘을 얻고 웃음으로 힐링합니다. 유일무이한 탁월한 방송 허리케인 포레버 롤링 인 더 딥 아델의 노래를 들려주시면 텐션이 업될 것 같습니다. 롤링 인 더 딥 이게 아델의 노래 제목인가 보죠? 선생님
1: 네.
0: 아델이 누군지는 아세요?
1: 아델이 그 헬로 여보세요 그 노래 부른 아델 아닙니까?
0: 여자 가수 아니에요?
1: 영국 여자 가수.
0: 예.
1: 헬로우라는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0: 아, 헬로우라는 노래 했어요?
1: 있습니다. 예. 야, 시간 없어요.
0: 자, 빨리. 그러면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KC and Sunshine Band의 Please Don't Go,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두 곡 듣겠습니다.

0: 케이시의 선샤인 밴드의 플리스 돈 고하고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1: 예.
0: 아까 제가 플리스 돈 고 이 노래 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때 한 청취자께서 그 최일구 씨가 부른 그 플리스 돈 고는 지금 들은 거하고는 다른 곡이에요 이러네요. 맞습니까?
1: 저는 그 의사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
0: 네?
1: 멜로디는 왜 스윗 캐롤라인 그거랑 똑같습니까?
0: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뒤집으십니까?
1: 아니 제가 그 청취자분의 의사를 모르니까 어떤 곡인지.
0: 김처복만이님께서 선생님 시흥으로 오세요. 오이도에서 해물파전 사드릴게요. 황당 선생님 시흥으로 오시라는데.
1: 아유 처복만이님 그 참 감사한데 비도 오고 좀 번거롭고 오이도까지 가려면 뭐 제가 뭐 전철도 타고 뭐 갈아타고 편하게 오이도시면은 농협적이네요. 농협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비 올 때는 수협이라며요. 일관성이 있으셔야죠.
1: 오이가 있으니까 또.
0: 아 그래서 농협으로. 알겠습니다. 7914번이면 일구형 덤프트럭 운전하는데요. 사흘째 비가 와서 공치고 있습니다.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예.
1: 아이고, 그
0: 사흘째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계시대요.
1: 아이고, 어떡하십니까? 네. 뭐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0: 뭐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1: 우리 최일구 씨가 좀 생각하시는 거.
0: 아, 그러면, 네. 네. 아, 파블로가 7번 보내드린대요.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미너 모둠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가 선생님
1: 예.
0: 조선시대 때는 그 임금님만 드셨다는 건 귀한 고기 아니겠습니까?
1: 이거 비싸지 않습니까?
0: 이거? 아 비싸죠. 와. 드셔봤어요?
1: 아 민어 비싸가지고 제가 먹겠습니까? 이거? 네.
0: 네. 그 민어의 민자가 무슨 민자인지 아세요?
1: 뭡니까?
0: 백성 민자거든요.
1: 아
0: 예. 뭐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1: 백성 민자입니까?
0: 아 그렇습니다.
1: 진짜입니까?
0: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알아서 좋겠습니다. 예.
0: 그리고 새싹문자 4596님이 나나 무스그리의 오버랜드 오버를 부탁합니다. 197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처음 가르쳐진 노래입니다. TBS의 정상화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79학번이시겠네. 76년 고1이면 77의 고2 78의 고3 저하고 갑장이시네. 자, 그러면 나나 무스쿠리의 오버랜드 로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1: 이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입맞춤을 맞추면서
0: 입맞춤을 맞춥니까?
1: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0: 이거 보고 있습니까?

0: 자, 이제 선생님의 허리디스크쇼 시그니처 코너죠. 황당무계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이 왔습니다.
1: 자, 오늘은 비 오는 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 노라존 씨의 Don't Know Why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Don't Know Why.
1: 재즈와 팝이 섞인 아주 명곡입니다.
0: 어떻게 하는 거죠?
1: Don't Know Why. 그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며 왜 당신에게 가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0: 왜 당신에게 가지 않았을까?
1: 그런 후회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0: 아, 내가? 하자가? 예?
1: 그냥 들을까? 어? 나봐, 아니, 나봐봐. 잠깐만, 나봐봐.
0: 알았습니다. 듣겠습니다. 가사 낭송해 주세요.
1: I waited till 나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I don't know why I didn't 나는 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I left you by the house 나는 당신을 그 재미있던 집에 두고 떠났습니다. I don't know why I didn't 나는 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이거 어디를 안 갔다는 거예요?
1: 나는 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멀리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모래 위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그 내 손 안에 떨어진 그 눈물을 쥐고서 말입니다. 야, 내가 준비해온 가사랑 다르다, 야. 음악 듣겠습니다.
0: 이게 와인이 어디 있어, 와인이.

0: 네. 자, 선생님, 오늘 유망곡 빨리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유망곡?
1: 힘든 하루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위로를 건네는 노래. 우리 가수 진영 씨의 달달한 라떼로 주세요를 준비했습니다.
0: 커피로 달라는데?
1: 달달한 걸로 가겠습니다.
0: 아니, 커피로 달라는데?
1: 시작은 그렇게 갑니다.
0: 이거 근데 선생님이 자꾸 한 거 아닙니까?
1: 이거 전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0: 처음 듣습니까?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1: 처음 듣습니다.
0: 예? 자기 이해관계에 빠진 노래를 튼다는 건?
1: 너도 막걸리 한잔 줄게요.

0: 진영의 달나라 라떼로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올해 들어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산비탈과 급경사지, 축대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한 너울 유입도 예상되니까요. 백사장 과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 주셔야겠고 한편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군자구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길 2차로 쪽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6.8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 그가 60대 초반쯤 됐을 때 일인데요. 35살이나 어린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로댕을 찾아왔고요. 로댕은 이 릴케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로댕은 혼돈 속에 살아가던 젊은 릴케에게 끊임없이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일하게, 끊임없이 일하게. 로댕은 훈련과 일을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릴케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댕은 끊임없이 일하라는 주문과 함께 힘내라 라는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릴케는 후에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로댕은 곧잘 나에게 힘내란 말을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젊었을 때 이 말이 날마다 얼마나 필요한 말이었는지. 로댕이 릴케에게 전했다는 그 따뜻한 말을 전하면서 문을 열어볼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7월 9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59초. 이제 4시 6분 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롤러코스터의 목소리로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김 씨들. 김 씨들이 들으면서, 왜 자꾸 불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힘좀 얻어 가셨나요? 네. 오늘 여는 말을요, 저희가 막, 아자아자! 힘내십시오! 이렇게 좀 희망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7월도 벌써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잘 보내고 계신지, 하루도 이미 16시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남은 시간 한 8시간 정도 어떻게 또잘좀 보내보라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오늘 여는 말에서 저희가, 로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훈련과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자한테 계속해서 일을 하게, 끊임없이 일을 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만약에 제가 그 로댕의 제자였으면 저는, 네네. 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그만 좀 하지, 잔소리. 누가 몰라, 일을 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승이 위대하니까 제자도 위대한가 봐요. 그 말뜻 안에서 또 뭔가에게 얻어낼 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릴케는 이 끊임없이 일하라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졌던 힘내게, 힘내시게 했던 말도 뭔가 되게 좋게 듣고서 지금 이 젊고 어려운 좀 혼란의 시기에 제일 필요했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와, 만약에 또 저같이 비루하고 아주 속 요만큼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그 요만한 속을 가진 사람, 밖에 우리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왜죠? 네, 이렇게 속 좁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들었으면, 아니, 일하라 해놓고 힘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야고르게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사람 놀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꼬아서 듣지 마시고요. 남은 한 8시간, 아니면 지금 남은 이제 한 목금 토 일, 이렇게 3, 4일 정도라도 좀 좋게 좋게 좋은 말로 해석해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께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하면서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방송 끝나고 서울 관광재단 가서 또 일하세요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잔소리 진짜 잔소리. 일하라고 이렇게 로댕처럼 했었으면 정말 제자는커녕 옆에 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때 한 10년도 넘은 것 같긴 한데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이 유행할 때왜 아프니까 청춘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좀 두루뭉술한 위로라든지, 막, 야, 힘내. 잘될 거야. 이렇게 실제적인 영향껏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게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주의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러분은 나만의 힘을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었던 적이 있는데, 힘나는 글귀라든지, 아니면 문구, 또 말,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한번 좀 소통하면서, 이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써먹어도 좋겠다. 아니면, 나 그때 이말 들었을 때 진짜 감동이었는데 하는 얘기들 같이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좀 저속노화 스터디를 다니고 있어요. 네. 목요일마다 그것도 방송 끝나고, 네. 저속노화 스터디를 다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사실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죽기 전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어떤 말이나 이런 게 있냐라는 누군가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편지를 써줬는데 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너였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우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너였으면 좋겠어. 너무 감동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로맨틱한 말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끝나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거예요. 약간 나를 닮은 그 머털도사가 후 하고 불그나면 나를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집에 갔는데 엄마의 모습도 나고 아빠의 모습도 나고 남편의 모습도 나고 아내의 모습도 나고 오 너무 무섭다 소름 돋는다. 아, 감동을 이렇게 또 받더라고요. 여러분만의 그런 이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아니면 감동의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란 영화에서는 모건이 아이언맨한테 막 3천만큼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힘내도 마찬가지예요. 3천만큼 힘내 뭐 아니면 뭐 50만큼 힘내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아는 그런 사인들, 요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냐? 샵 0951,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이용료 들고요. 만약에 난좀 무료로, 공짜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너튜브나 앱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7914번님께서 TV로 보고 있어요, 조피. 서울 시내 도로가 한가롭게 보이네요. 비도 그치고 공기도 좋고 오늘도 화이팅 하고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슬슬 그래도 막히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4시 넘어서부터는 도로가 그렇게 좀 여유로웠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여유로운 것 같은데요. 아, 강변북로, 네. 지금 체크해주고 계시는데, 강변북로 쪽이 지금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양방향으로. 올림픽대로도 그렇고, 성수대교 쪽, 이쪽 지금 많이 막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짝 이렇게 중심부 말고 살짝 외곽 쪽은 파란불 떠 있습니다. 이동하실 거면 얼른 지금 바로 출발하십시오. 자, 그리고 너튜브 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이브리드 9763번님께서는 반가 반가 파란색이 시원해 보여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저 오늘 새파란색으로 입고 왔어요. 아우 새파래요. 마치 스머프 같다. 제가 여기에다가 하얀 색깔 치마를 혹은 하얀 색깔 반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아 그럼 너무 기저귀 찬 스머프 같을 것 같아가지고 참았습니다. 네, 참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호님께서 시원한데 긴팔 입으면 덥지 않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요 얘기 보자마자 바로 팔 걷어 올렸고요. 그래도 이거 좀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2도 정도 좀 낮아요. 그리고 비도 아까 같은 경우는 호우특보가 있었는데 오후 3시를 기해서 종료되고 또 지금 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출근하실 때도 날씨 한번 더 살펴보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로구 교남동 쪽으로 제가 지금 클릭을 했는데 23.4도, 어제보다 2도 낮은데 아무래도 습도가 있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한 3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텁지근하다라고 느끼시면서 요런 날또 불쾌지수 올라가잖아요. 하, 이게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살짝 이제 빈정빈정되는 말만 들어도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까처럼 방송 끝나고 나가서 일하세요, 더 일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로댕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거 하겠죠. 로댕 아니고 오뎅이다 이런 거할 텐데. 자, 이렇게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오늘도 저희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소개하기 전에 또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집에서 TV로 보실 수 있는데 TBS 시민의 방송. 우리 수미 PD랑 참잘 맞아요. 네.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시면 너튜브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IPTV는 244번, 214번, 245번으로 들어오시면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들어보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의 취향껏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선물 소개해드려야겠죠. 쪼쪼쪼쪼 쪼쪼. 오늘은 요거 드릴 거예요. 짜잔. 네, STO 피크닉 매트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이 뽑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막 어디 해변가나 놀러 가실 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돗자리요, 돗자리. 뭐 피크닉 매트라는 어려운 말 썼는데 돗자리입니다. 돗자리 이렇게 딱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가방처럼 돗자리 준비했으니까요. 돗자리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뻐요. 이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랜드마크들도 다 그려져 있고, 와, 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부시럭부시럭 되니까. 너튜브 들어오세요. 너튜브 지금 제가 엄청 목말라 있어요. 너튜브에, 아, 어떡해. 벌써, 네, 두 명 빠졌어요. 자,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자, 이렇게 지금 팔로 다 뻗지도 못하고 있어요. 엄청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고 초록색 풀바디에다가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노란색 서울의 랜드마크가 그려진 네, 돗자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뒤에 저희 백판 있잖아요. 요 백판 크기보다 크거나 여기 뒤에 보이시죠? 백판 크기보다 크거나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거. 오, 제 앉은키보다 커요. 앉은키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돗자리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여기다 펼쳐놓고 오늘 네,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냐면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들고요. 3067번님께서 쪼피님 얘기 듣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방송국이 다 TBS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라고. 감동이에요. 그러면 어느 주파수를 돌려도 다 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와, 짜릿해. 너무 좋아. 네, 고맙습니다. 6400번님도 새싹 문자 보내주셨는데 방송 멘트가 매우 노련합니다 라고 이제 평가해 주셨어요. 이런 불쾌지수 높은 날. 근데 이런 칭찬 너무 감사해요. 하트하트 윙크. 이런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오늘 2부 소개 얼른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부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거나 좀 다문화 가정에 주변이 좀 많이 계신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꼭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진짜 자유이용권을 두고서 서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 특별한 노하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서울관광재단의 김기숙 팀장님 그리고 윤수진 대리님 나와가지고 DSP라는 게 있어요. 디스커버 서울 패스라는. 이게 대체 무슨 패스일까? 도로를 지나가는 하이패스일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패스 아니고 디스커버 서울 패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을 진짜 제대로 지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2부까지 끝까지 네. 오늘 청취 고정해 주십시오. 2568번님께서 네, 잘 웃으시네요. 뭐 하시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 제가 TBS를 거의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2568번님? 저 예전에 내시상륙작전 했던 PD고요. 조희병이라고 하면 좀 아시려나? 네, 그리고 새벽에 아추 조은영입니다. 또 진행을 했다가 지금은 서울관광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를 잊지 못해서 구천을 떠돌듯이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귀신 같은 존재.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후라락 지나갔어요. 저 혼자 지금 거의 뭐 15분 이상 떠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목소리 좀 적게 들으시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4시. 이거 저번에 반응 좋았던데. 목요일 몇 시? 4시. 서울시 여러분 아니고요. 몹시 흥분 아니고요. 4시에 만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가 서울 에디션 온라인 투표를 이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에디션 25는 지역의 일상과 이야기가 담긴 공간을 발굴해 서울만의 로컬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추천한 500곳 중 로컬성, 매력성, 확장성, 지속 가능성을 종합평가해 자치구별로 두 곳씩 후보지를 압축했습니다. 이 중 시민들이 최종 투표에 최종 25곳을 결정합니다. 주요 후보지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성동구 D뮤지엄과 대림창고 갤러리,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과 서순라길, 운평구 진관사, 북한산 천년고찰 등이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공식 서울굿즈 판매점 서울마이소울샵에서 8월 31일까지 풍성한 혜택을 담은 여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마이소울샵은 현재 서울시청과 명동 등 총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이벤트 기간 서울굿즈를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정판 서울 스티커팩을 증정합니다. 매장별 이벤트와 특별 할인전도 동시에 전개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점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하고 5천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해치와 소울프렌즈 풍선을 증정하며 세종문화회관점에서는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행운의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 당첨 시 다양한 서울굿즈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서울관광플라자점과 강남역점에서는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서울마이소울 수건, 글라스 머그 등 인기 굿즈 15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익숙한 서울의 거리가 문학 속 장면으로 다시 펼쳐집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10월까지 문학작품에 등장한 서울 곳곳의 공간을 따라 걸으며 작품을 만나보는 2016 서울 문학기행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도보기행 25회, 문학강연 10회를 운영했는데요. 2016 서울 문학기행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보기행은 안전하고 집중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회 참가 인원을 30명 내외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문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과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빗속에서 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비가 그친 곳도 조금씩 있는 것 같죠? 조이, 여우야.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인 터뷰. 서울 여행의 패스를 쥐고 계신 분들입니다. 빨리 가는 하이패스 아니죠. 야, 뭐야, 패스, 패스, 아, 슛, 골, 골, 아니, 패스, 패스. 아, 이것도 아니죠. 네, 오늘 함께할 패스는 특별합니다.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그리고 와서 서울을 좀 더 제대로 즐기게, 그리고 서울에 또 오고 싶어지는 홍보 효과도 있게 한 일석삼조의 외국인 전용 서울 자유 이용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디스커버 서울 패스. 과연 어떤 패스인지 알아보고자 디스패스 서울 패스 10주년을 이끌고 있는 서울관광재단 관광서비스팀 김기숙 팀장. 실무의 최전선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채우고 있는 윤수진 대리를 34번째 소울풀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관광서비스팀 김기숙.
2: 아, 네. 네. 서울관광재단 관광서비스팀에서 디스커버 서울패스 실무를 맡고 있는 윤수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낯설고 어색하고 뭐, 아, 불편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2: 제 목소리가 네. 지금 귀에서 들리고 있는데 뭔가 너무 이상합니다.
0: 지금 두 분 모두 초점을 잃고 계셔가지고 화면이 저희가 카메라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저 보시면 돼요. 네, 저 네. 보시면 되시고.
1: 네. 네. 이런 게스트는 없었죠?
0: 지금 저희가 34번째 하고 있는데 좀 이색적이긴 해요. 앞서 오프닝처럼 힘내 이런 말을 진짜 드리고 싶은.
1: 감사합니다.
0: 근데 주먹을 너무 꽉 쥐었죠 제가. 자, 근데 우리 김규숙 팀장님은 진짜 서울 마이 소울 이 방송에 진짜 짱팬, 왕팬, 단골팬이세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시고 오늘도 기숙킴 해갖고 앗! 귀엽게 또 인사 한번 해주셨는데 아마 좀 너튜브에서 단골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닉네임일 겁니다. 네, 그동안 좀 직접 항상 듣기만 하다가 네. 직접 출연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1: 연예인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떨립니다. 실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 또 오는 사실, 길에 또 네. 네, 가슴이 막 쿵쾅쿵쾅 네. 그런데 이제 회사 업무를 해야 되니까 누가 아까 회사로 돌아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0: 그렇습니다. 같이 가시려고요 저랑요.
1: 네, 같이 가겠습니다.
0: 아니,
1: 네.
0: 그러면 이제 진짜 애청자의 입장에서 우리 서마소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방송이었나요 저희 방송이?
1: 저는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회의가 없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청취를 하는데 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예상하지 못했던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이제 지난주엔 또 이제 연주를 듣고 사무실에서 또 이제 제가 가지 못했던 여행 작가님의 또 실질적인 또 후기도 듣고 얘기도 듣고 그래서 되게 생생한 관광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늘 생각하지만 네 재단에서 진짜 열일하시는 우리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장님이신데 네,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생각지도 않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윤수진 대리는 어때요?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볼 때랑 조금 다르죠?
2: 좀 많이 다르고 저도 가끔 이제 청취를 회의나 뭐 실무가 너무 바쁘지 않을 때 몇 번 봤었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너무 떨립니다.
0: 네. 근데 지금 너튜브 창에 윤세님께서 윤수진 대리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게 굉장히 귀에서 맴돈다. 좋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에 대해서 약간 원래 이렇게 살짝 떨림이 있을 때 굉장히 진심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진심이시겠지만 오늘 좀 진심 어린 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만 아는 재밌는 얘기라든가 또 일하다가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풀어놔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이 DSP가 뭔지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울관광재단이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소통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소통창 계속 열어둘 거니까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소통 어디로 문자하면 될까요?
2: 네,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되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건 무료입니다.
0: 네, 그리고 너튜브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
1: 네, 저도 속삭이겠습니다. 네, 너튜브 창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현장 그리고 저희가 대화 나누는 모습을 이 모든 걸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TV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아래 자막 보이시죠?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244번, 214번, 245번 채널 잡아주시면 됩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서울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DSP라고 해서 일명 디스커버 서울 패스라는 거가 있는데 이 카드가 올해 10주년을 맞았잖아요. 네. 10번째 생일을 맞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인 건지 요즘에 서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진짜 많아졌다라고 뭐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일반 시민이나 또 친구분들한테 얘기했다 보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외국인 진짜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커버 서울 패스가 한마디로 어떤 패스일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개별 외래 관광객 저희가 이제 FIT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서울 여행 치트키 서울 관광 자유 이용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패스 하나만 있으면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올인원 관광 패스입니다.
0: 근데 그게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도 쓰고 싶은데 이렇게 내국인들은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내국인들도 살 수는 있는데 사용은 외국인 관광객들만. 그래서 사서 네. 네,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네. 방문한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만 패스고요. 그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분들은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비즈니스로 오신 외국인 바이어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방송이 엄청 또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0: 네.
1: 어학당 각종 대학교의 어학당 관계자분들 또 유학생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패스를 사서 그분들에게 뭔가 펀트립처럼 네. 뭔가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추천해 주시면 정말 센스 있다. 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어학당 하셔가지고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고
1: 자,
0: 전라도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1: 아이고 충청도입니다.
0: 자,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의 어학당 그리고 네. 유학원 관계자분들께서는 DSP를 모르면 사실 이제 센스 없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추천해 주시고 선물로도 많이 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왜 외국인은 전용이 없고 그냥 외국인 전용으로 팔고 있는지를 시민분들이 되게 나도 하고 싶은다면서 의아해할 것
1: 맞아요.
0: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그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서울로 한국으로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돈을 쓰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저희의 관광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한국 분들은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당근으로서 이런 네. 걸 또 제공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패스를 구매하면 궁궐이나 전망대 그리고 공연, 체험시설 다양하게 또 가실 수 있고 또 쇼핑이나 식문료까지 서울 곳곳을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휴 관광업계의 매출이 또 많이 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 한 분이 서울에서 더 즐기고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서울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디스커버 서울 패스는 관광객도 만족하고 관광업계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관광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하긴 뭐 내국인 전용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이걸 사서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제대로 된 가격, 정가를 주고 사시는 분들이 없게 되면 상인들도 좀 서로 불편해지고. 근데 외국인 분들이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면 요걸 또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서 서울엔 되게 좋은 게 많아 하면서 홍보도 네. 많이 해주실 것 같기는 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간 김에 또 다른 데서 돈도 쓰고.
1: 그렇죠. 네.
0: 자, 그러면, 출시된 날짜가 언젠지 일단 좀 더 궁금하고요. 그, 이 달에 그럼 10주년을 맞은 건가요?
1: 네. 오는 7월 29일 수요일이 디스커버 서울패스의 생일인데요. 네. DSP가, 디스커버 서울패스가, 네, 벌써 10주년이 10살이 되었습니다. 네.
0: 누적 이용량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그, 패스 사용량이 누적 12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서울 여행 필수품으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0: 120만 회나 이용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검증된 패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거든요.
2: 네.
0: 어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2: 사실 갈 수 있는 곳을 다 언급하자면 5시가 지날 것 같긴 한데요.
0: 한번 가볼까요? 5시까지.
2: 우선은
1: 네.
2: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같은 랜드 3인방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엔서울타워, 코엑스 아쿠아리움, 뭐 경복궁, 한복체험 등 서울 관광하면 딱 떠오르는 재외시설도 유치를 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탈출 게임이라던가 한강에서 타는 요트 체험, 뭐 카약 체험, 그리고 또 축구 경기도 관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2: 이런 이색 체험들까지 약 한 70여 개의 재외시설을 외국인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쇼핑이나 공연 같은 카테고리에서는 130개여 개의 시설들을 할인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0: 와, 그러니까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테마파크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2: 네.
0: 아, 물론 그 입장권, 그 DSP
2: 맞습니다.
0: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긴
2: 네네.
0: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솔깃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면 그 디스커버 서울패스 가격 자체가 되게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종류가 어떻게 돼요?
2: 아,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선택형 패스와 그 시간형 패스로 나뉩니다.
0: 네.
2: 선택형 패스는 이제 세 가지의 저희가 보유한 재유시설 중에 세 가지를 픽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픽3 베이직과 픽3 테마파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시간형 패스는 72시간권, 120시간권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픽3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를 가실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저렴한 49,000원에 테마파크를 제외한 다른 시설들을 세 개를 골라서 가실 수가 있고 이런 제약이 싫다 하시는 분은 72시간권이 이제 9만 원인데 그러면 72시간 안에 여러 가지 곳들을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일정을 정해서 갈 수 있는 패스입니다.
0: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분들이 서울에 오면 길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자 또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데이터에 관련된 혜택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공항철도와 공항버스 그리고 교통으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서울 시티투어 버스까지 무료 교통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물 패스나 모바일 패스 두 개 다 패스를 구매하시면 5일간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5일의 eSIM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 한 장에 다 녹여 있고 관광객들이 필요시에 이제 혜택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패스입니다.
0: 와, 데이터 유심까지 제공이니까 진짜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 서울 시민분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한창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2: 네.
0: 그래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불편했던 거 그리고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게 돼서 그거를 바로 여기 DSP 패스권에다가 다 적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물 카드로 사면 그럼 교통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0: 네.
1: 네. 실물 패스를 구매하시면 패스에 팀원이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금액을 충전해서 쓰실 수 있고요. 뭐 지하철, 버스 탈 때 바로 찍고 탈 수 있으니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편의점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실물 패스에는 선불 카드 그 IC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또 그 충전은 별도지만 선불 카드 기능을 이용하면 일반 이제 음식점이나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저희도 외국에 이제 저희 신용카드를 갖고 가서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와. 많이 충전해서 서울에서 돈을 또 많이 쓰고 가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쯤에서 네. 우리가 또 실물 패스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예 그냥 디자인도 보여주시고 네. 대놓고 한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김규숙 팀장님이 네.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이게 가장 저렴한 픽스리 건인데요. 지금 픽스리 베이직이 있고 그다음 픽스리 예. 지금 그 테마파크 네, 네. 아까 그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 어 이런 말해도 되나요? 예, 이,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처음에 오셨다 하시면은 베이직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색깔 너무 예쁘죠?
0: 네. 어. 이쪽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1: 아 예. 아 예.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선택형 픽스리 네. 픽스리 한번 봤고요. 네. 다음은 그러면 어떤 거죠?
2: 네. 네, 요거는 시간형 패스인데요. 72시간권 패스와 120시간권 패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요거군요.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있고요. 디자인도 저희가 정말 여러 시안들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열심히 좀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 서울의 어떤 그
0: 랜드마크들.
2: 네, 랜드마크들을 모아서 이제 한 장에 담았습니다.
0: 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뭐, 엔서울타워도 있는 것 같고, 네. 동대문?
2: 남대문?
0: 네네. 네, 남대문도 있는 것 같고,
2: 동대문,
0: 네네. 동대문도 있고,
2: 경복궁,
0: 경복궁도 있고, 육삼빌딩도 네. 있고,
2: 미움미술관
0: 네. 자, 이렇게 선택형 그리고 아까 또 뭐 얘기하셨죠? 선택형 말고
2: 시간권
0: 네. 이렇게 해서
1: 72시간,
0: 네, 72시간 120시간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면 이 모바일 패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실물 패스 구매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요즘에는 네. 아무래도 여행이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요. 이런 뭐 분실이나 뭐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좀 귀찮으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모바일 패스로 이제 개인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지갑처럼 쏙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패스를 구매하시면 네. 또 서울의 대중교통 중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기후동행 카드를 저희가 증정으로 같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충전은 별도지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바로 실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데이터 이심을 바로 키시고 또 기후동행 카드를 받으셔서 RX까지 딱 타고 서울 시내로 오시면 이제 준비가 다 완료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요즘 분들은 이제 모바일 패스를 좀 선호하시고 아 약간 조금 난 불안하다.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분들은 실물 패스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실물 패스는 기념품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2: 네. 맞습니다.
0: 근데 또 궁금한 게 아까 시간형 으로 또 있기 때문에 미리 사두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할 때 못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간이 촉촉촉촉 이렇게 가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사자마자 바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그럼 안 네. 되겠죠. 매표소에서 네. 처음 사용하는 딱 그 순간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사셔서 많이 쟁여놓으셔도 되는데요. 그 사용 순간부터 72시간, 120시간이 카운트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미리 사두셨다가
0: 네. 네. 미리 사뒀다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좀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간다라고 하면 서울엔 무조건 이런 거 있다.
1: 맞아요.
0: 알려주시고 하면
1: 맞아요,
0: 딱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담당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가장 알차게 쓰는 뭔가 본전 뽑기 같은 네. 그 노하우, 비법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 이거는 저희 담당자들이랑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0: 영어 비밀이잖아요, 사실.
2: 아, 맞습니다.
0: 여러분, 우리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2: 네.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면 저희 망할 수도 있어요.
0: 사장님이 미쳤어요, 약간 이런
1: 네.
0: 거예요.
1: 네. 선호소니까 특별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우선 시간권 패스가 사실 제일 인기 상품이에요. 72시간권 패스를 사시는 여행자분들이라면 이런 루트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오전에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셔서 고궁에서 이제 한복도 렌탈을 하시고 덕수궁이나 뭐 경복궁 이쪽을 둘러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서울을 한 바퀴 이제 둘러본 뒤에 엔서울타워에서 야경을 저라면 볼 것 같습니다.
3: 네.
2: 그리고 다음 날에는 리움미술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긴 다음에 저녁에는 한강으로 넘어가서 따릉이로 이제 한강 라이딩도 하고 그리고 한강에서 크루즈나 혹은 요트 체험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저희가 에버랜드에 입장을 해서 하루 종일 에버랜드에서 즐기는 코스를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일만 돌아다녀도 구매하신 9만 원에 거의 3배 정도는 뽕을 뽑으셨다고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아, 뽕을 뽑다 보다는 약간
2: 죄송합니다.
0: 네. 조금 이제 구매하신 분에게 더 많은 이득이 갈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업 비밀인데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진짜 서울의 매력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디스커버 서울 패스가 이제 국내는 전용이 아니고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꼭 한번 소개해 주시고 선물도 해주시면 더 네. 센스 있다. 이런 친구 될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스를 이용한 많은 분들의 후기도 궁금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기억에 남는 이런 게 너무 좋았다라든지 뭐 이런 네. 거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필리핀 어머니가 이제 후기를 남기셨는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왔대요. 서울에 오셨는데 실은 저는 이제 이 후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은 짐도 엄청 많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외국에서 또 아이들이 막 또 신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관광지를 가서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티켓 사고 뭐 카드 꺼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실은 되게 복잡한데 무척 복잡한데 지금 저희는 DSP를 그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미리 모바일로 구입을 해와서 딱 그 QR만 보여주면 인원수대로 다 보여주면 되거든요. 세장을 만약에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한다 그러면 가족 단위별로 다 각각 QR을 찍어서 바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하다. 서울을 여행하는 내내 너무 편하게 여행을 잘했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이런 이제에서 와 이건 정말 딱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또 많이 하는데 저희는 또 이제 eSIM까지 또 주니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육아맘들의
0: 필수템이다.
1: 필수템이다. 네, 그렇죠. 네, 육아맘. 아, 그렇죠. 예, 필수 같아요. 네. 오, 예, 떨립니다.
0: 그러면서 외국인 네. 관광객분들이 뭐랄까 이런 영어로 딱 네 글자 남기신 게 있다면서요?
1: 네. 아, 제가 좀 혀를 굴려야 되나? Don't think, just buy. 이거라고.
0: 생각하지 네. 말고 그냥 사라.
1: 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야죠. 쟁여놔야죠. 네.
0: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네. 또 서울 시내 투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막 롯데월드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네. 가고 그러면 뭐 사실 다른 거 좀 여행 일정 짜느라 골치 아플 필요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1: 그렇죠. 네.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면 또 이제 처음 한국 오시는 이제 외국인 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지라는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관광지에 들어가 있는 것만 코스를 일부만 사용을 하셔도 실은 관광을 미리 네. 관광 코스를 미리 짜지 않아도 네. 계획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네, 주요 인기 관광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아이템입니다.
0: 아이템. 근데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들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그냥 만들고 또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보람도 느끼실 때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추가로 올해 좀 개선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올해 달라진 점 같은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 저희가 이번에 10주년 맞이하면서 그 슬로건으로 원 패스 올 서울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요. 하나의 패스 안에 서울이 다 들어있다. 그만큼 저희가 이거를 뭔가 완전체 패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의 확대입니다. 지금 요즘에 서울 사람들은 관광을 하러 서울에 오는 거 아니라 서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체험을 하고 싶어서라고 이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말 열광하는 K로컬 체험이나 아니면 생활 밀착형 스팟들을 대거 추가하기 위해서 실은 이제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배를 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명칭 말해도 될까요?
0: 네. 그 이제 동대문이나 네. 동묘에 있는 찜질방.
1: 네, 찜질방.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내국인에게도 인기가 있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예. 그런 프리미엄 찜질 스파
0: 시설도 같이 넣어주셨고
1: 저희가 들어갔고 또 예 또 예 크루즈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딱 7월 1일 날 오픈을 했는데 새벽 3시에 한 외국인 분이 이 찜질방에 딱 들어가신 걸 네. 보고 너무 놀랍다.
0: 어.
1: 네 이게 바로 저희는 이제 효과가 네. 이제 이거 딱 오니까 네.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기존에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하셨던 분들도 신규 제휴 시설에 들어오니 또 안 살 이유가 없다. 계속 사시면 됩니다.
0: 네, 좀 저도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도 더 편해졌다고 들었어요.
1: 네, 결제를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네. 실은 마지막에 구매를 마음 먹었는데 결제가 안 될 경우에는 좀 짜증이 나서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좀 많이 더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나 또 라인페이 같은 글로벌 간편 결제 시스템을 지금 저희 디스커버 서울패스 앱에 도입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실행을 할 예정이라서 해외에서도 간편 결제로 쉽게 간단하게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7월 1일에 오픈을 했지만 하반기에 사실 때는 조금 더 편하게 네, 사실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실무진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수진님이 생각하는 차별점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것 좀 신경 썼다는 게 뭘까요?
2: 우선 올해라기보단 저희 상품의 어떤 큰 차별성을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2: 첫 번째는 저희가 제휴시설의 품질과 이런 그 관리하는 관계를 재단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이제 단순히 혜택을 모아놓은 상품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제휴시설을 실무자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저희 팀원들이 같이 직접 발굴을 하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업체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운영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휴사 입장에서도 저희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사가 될 수 있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디스커버 서울패스라는 어떤 브랜드를 믿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차별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반의 확장성이 가장 큰 차별성일 것 같습니다. 패스가 이제 단순 입장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계속 붙여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성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0: 예를 들면요?
2: 최근에는 저희가 이것도 7월 1일부터인데요. 원래는 eSIM을 이제 받으려면 이메일을 입력하고 거기서 또 설치를 어떻게 뭐 가이드를 통해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앱에서 다운로드 버튼 한 두 번, 세 번 정도 누르시면 그냥 원스톱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바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장이 있었었고요. 또 최근에도 디지털 모바일 쿠폰팩이라고 저희가 130개역의 쿠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큐레이팅해가지고 쿠폰 팩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등 이런 디지털 확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구매하면 되죠?
1: 가장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디스커버 서울 패스 공식 앱을 다운받아서 모바일 패스를 구매하는 건데요. 또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가 클룩이나 KKday 말씀드려도 되나요?
0: 네네.닷컴
1: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물카드, 저 개인적으로는 실물카드를 상당히 선호하는 저는 이제 어디 여행지를 가면 기념품으로 갖고 싶어서 그럴 경우에는 인천공항이나 또 서울시내 관광안내소 또 저희 이제 재단이나 또 저희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주시니까 네. 거기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제 앱 이름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앱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1: 네.
0: 어떻게 검색하면 돼요?
2: 그냥 디스커버 서울패스라고 네, 검색하면
1: 가끔 디스커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디스커버리
0: 아니고 디스커버 서울패스로 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서울 여행의 가성비와 편리함을 책임지고 있는 두 담당자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서울의 매력을 듣고 보는 서울 마이 서울 조은영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우냐.
3: 너무 더운데.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수원 부근 5차로 쪽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사고 지점 뒤쪽 5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한편 오늘 오후 시간대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비로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금은 대부분 해제됐고요. 비 소식 때문인지 도로에는 평소 목요일에 비해서 조금 덜 밀리는 편입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좀 유의하셔야 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조금 못간 지점 3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 지금은 안전지대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6.8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덮어놓고 위로만 뻗어오르는 가지들이라고 합니다. 영양분을 독차지하고 햇볕을 가리면서 정작 열매보다는 몸집만 키우려 하기 때문이죠. 나무들이 아픈데 숲이 건강할 수는 없는 법.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가지치기인데요. 그리고 우리 사는 사람의 숲에서 아픈 곳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아, 오늘은 피부과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네. 그 전에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얼굴이나 등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피부 고민이 생기죠. 종종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찾아와서 거울을 보게 만드는데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 이거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소름, 2번 여드름, 3번 게으름, 4번 의식의 흐름. 네, 름자로 저희가 네,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대표적인 피부질환 1번 소름, 2번 여드름, 3번 게으름, 4번 의식의 흐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딕펑스입니다. 비바 청춘.

0: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피부 이거 참 솔직하다는 건데요. 잠 못 자도 또 스트레스 받아도 계절이 바뀔 때 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피부죠. 네, 그래서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신호를 보내는 피부과 질환. 네, 아마 이 나선홍의 닥터스에서 처음 이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쾌한 해답을 찾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건강을 연구해오신 피부 고민 해결사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대한피부과 의사회 제15대 회장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아까 제가 명함을 받아들고
1: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올해부터 피부과 의사회 회장직을 맡아서 네. 병원도 운영하지만 의사회 일을 해서 네네. 사회 봉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작가님이 이제 섭외하실 때 네. 굉장히 바쁜 분을 모셨다고 저희에게 네. 네, 네. 뭐 피부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는 좀 오늘 두려웠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뭐 주말이면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네. 피부 관리를 잘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이상주 원장님께 네. 제가 혼이라도, 혼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편인데요. 아무래도 뭐 나이의 흔적인 네네. 주름 같은 건 좀 생기시는 것 같고요.
0: 아, 나이의 예. 흔적이요? 네. 강력한 펀치를 한방 날리시면서.
1: 네. 근데 주름만 네. 조금 더 좋아지시면 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1: 네.
0: 그것도 해결이 됩니까?
1: 아, 물론이죠.
0: 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주위에서 뭐 그렇게 좀 해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질문들이 청취자분들께서 네. 많은 질문들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완연한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합니다만 이제 봄이 됐잖아요, 원장님.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피부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1: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환절기가 되면 아침과 저녁에 낮에 온도차가 네. 심하게 되면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피곤하게 됩니다.
0: 네.
1: 특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0: 네.
1: 또 자외선의 양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피부 질환도 생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염이나 아니면 두드러기 같은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0: 네.
1: 겨울에 뭐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환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환절기 때도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0: 아,
1: 네. 또 네네. 이제 자외선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강해지고 야외 활동이 늘게 되면 겨울에는 자외선에 대해서 우리 몸이 자외선 양이 적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봄이 되면 갑자기 증가되면 몸이 네네. 반응을 하기 때문에 광선에 의한 피부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0: 네네. 네. 우리가 이제 그 봄 가을이 있는데
1: 네.
0: 봄에 더 햇볕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얼굴이 많이 그을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다 갑자기 노출되면 힘든 것처럼
0: 그렇군요.
1: 겨울 되면 피부도 약간 하얘지고 피부에 멜라닌을 보호하는 멜라닌 세포도 좀 떨어져 있는데
0: 네네.
1: 갑자기 이제 자외선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가 갑자기 검어지고 색소도 많이 올라오고요.
0: 네.
1: 오히려 가을 되면 자외선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0: 네.
1: 그때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무튼 그 봄철에 좀 피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왠지 선입견일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원장님.
1: 네, 네.
0: 그 원장님 피부과에 찾으시는 손님들 환자분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피부과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여성분이 많이 찾고요.
0: 네.
1: 질환 같은 경우에도 5:5가 아니라 한 6:4 정도의 비율로 여자분들이 많고요. 또 피부 미용 쪽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0: 네.
1: 병원에 따라서는 뭐 7:3, 8:4 정도로 여성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0: 아,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 남성분들의 어떤 그 피부에 대한 관심도 이게 상당히 높아지고 저도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뭐 뭘 어떻게 했다는 둥 뭐
1: 네.
0: 뭐 뭘 제거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네.
0: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도 피부과를 많이 찾고요.
0: 네.
1: 특히 얼굴에 이제 뭐 잡티나 검버섯 같은 거 재가로 또 많이 오고요. 또 군부대에 우리 군대 가면 옛날에 피부 신경 안 쓰고 훈련받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요즘은 그 젊은 군인들이 다 자외선 차단제하고 피부과 그 화장품을 관물대에 넣고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검버섯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 이제 특히 그 나이가 들면 검버섯 생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거는 언제쯤 좀 없애주면은 효과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1: 검버섯은 우리 노화도 연관이 있고 자외선 차단 자외선도 영향이 네네. 있고요. 또 기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검버섯이 많은 분들은 검버섯이 조금 일찍 생기기도 합니다.
0: 네네.
1: 모든 치료가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네. 또 예방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은 꼭 하게 되는데 네. 뭐 치과나 안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네. 피부과는 정기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피부과도 좀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까?
1: 서양 사람인 경우에는 피부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정기적으로 피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피부암이 좀 적기 때문에 정기 건강 검진은 안 들어가 있지만
0: 네.
1: 매일 우리 거울을 볼 때마다 본인이 자가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울 오셔서
0: 가야 하는데
1: 네.
0: 뭐
1: 네. 네. 오늘 얼굴에 뭐 주름이 많다 그럼 피부과 오셔야죠.
0: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거울에 답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이 피부과 찾으시는 분들 가운데. 피부 미용으로 찾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피부 질환으로 찾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피부 이제 질환이나 피부 건강 때문에 생기는
0: 네네.
1: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피부 건강이라는 건 피부가 잘 작동하는 상태, 뭐 장벽이 있고 질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0: 네.
1: 최근에는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피부가 더 낫게 만드는 피부 미용 쪽으로도 많이 찾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피부가 밝아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나이의 흔적인 주름을 제거하거나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0: 네,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이 그런 인식들이 아, 피부도 나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질환으로 찾으신 분들 많이 계셨지만 아까도 이제 남성분들 많이 늘어났다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자, 오늘 진료 과목은 피부과입니다.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피부과 상식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의 오해와 진실을
1: 네.
0: 가리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는데요.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1: 네.
0: 네,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맞으면 O, 네. 틀리면 X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가끔은 내 쪽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1: 네, 네.
0: 카메라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O, X로 답을 해 주시고요. 대답이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피부는 피지를 없애기 위해 세안을 자주 할수록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 아,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열리고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닫힌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입니다. 피부에도 궤양이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O군요. 천연 화장품이나 자연 재료를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라고 하기도 힘들고 세모라고.
0: 아, 세모.

0: 제목은요. 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면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옵니다.
0: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드름 피부는 피지를 없애기 위해 세안을 자주 할수록 좋다. 이게 올 것 같은데 X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드름 피부나 정상 피부나 하루에 세안은 아침, 저녁 한 번씩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1: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피지가 많기 때문에 네. 얼굴에 과도하게 세안을 하거나 자극적인 세안을 하게 되면
0: 네.
1: 피부가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모공을 막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1: 모공을 막으면 피지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2차적인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세안은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하고 만약에 낮 시간 동안에 기름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맞지
0: 네.
1: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0: 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네. 네네. 모공과 관련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올바른 세안 방법.
1: 네.
0: 이걸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세안은 횟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되고요.
0: 네.
1: 뭐 우리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비누도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클렌징 폼 같은 걸 사용하는데
0: 네.
1: 사용해서 얼굴에 깨끗하게 마사지하듯 하고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1: 하고 나서 피부가 너무 건조감이 느끼지 않을 정도가 좋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세안하고 나서 피부가 약간 촉촉한 정도가 되는 게 좋고요.
0: 네.
1: 만약에 건조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한 1분 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0: 네.
1: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0: 1분 내요.
1: 예. 네. 그 피부는 약간 촉촉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름이 흐른다면 추가적인 세안이 필요하고요. 너무 네. 건조하다면 하루에 한 번 세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 클렌징 폼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다 뭐 비누로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비누 사용하는 게 괜찮나요?
1: 사실은 저도 지금도 비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네네.
1: 근데 이제 클렌징 폼을 꼭 사용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을 하시잖아요.
0: 아,
1: 색조
0: 네네.
1: 화장을 하게 되면
0: 네.
1: 색조 화장은 그 우리 땀이라든지 이런 게 안 지워지게
0: 네.
1: 물에 잘 안 지워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누로는 거의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클렌징 폼과 같은 걸 써서 한번 지우고 또 다른 세안제를 사용해서 하는 이중 세안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0: 네.
1: 남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런
0: 네.
1: 분들은 그냥 가볍게 비누 세안을 하셔도 되고요. 단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 네.
1: 자외선 차단제가 땀이라든지 물에 좀 강력하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
0: 네.
1: 이런 경우에도 클렌징 폼을 클렌징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여드름 말이죠. 이게 그 사춘기 우리 학생들 여드름하고
1: 네. 네.
0: 성인의 여드름은 분명히 다르겠죠.
1: 네. 네. 다릅니다.
0: 네.
1: 우리 보통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데요.
0: 네.
1: 이 몸에 있는 안드로겐이나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얼굴에 이마나 코처럼 T존,
0: 네.
1: 피지선이 발달된 부위부터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0: 네.
1: 이 여드름이 나이가 들면 얼굴 뒤쪽으로 가서 20대가 넘어가면 이제 U존이라고 해서 턱 주위나 목 밑으로 해서 없어지는데요. 성인형 여드름은 주로 나이가 든 25세 이상의 여드름을 이야기하는데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입 주위에 많이 생기고 부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원인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것이 성인형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0: 네.
1: 이 호르몬들이 옆에 있는 것이 안드로겐이나 남성 호르몬인데
0: 네.
1: 같이 나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이 더 나빠지고 특히
0: 네네.
1: 이제 시험 전이나 시험을 끝나고 나면 잠도 네. 못 자죠. 스트레스 받죠. 그럼 갑자기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여드름으로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0: 아, 그래 입주위에 네. 많이 또 나게 되네요.
1: 네. 성인형 여드름은 특징적으로 입주위에 많고
0: 네네.
1: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리 전후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0: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그 사춘기 청소년들
1: 네.
0: 그 여드름이 이제 갑자기 나면은 이 피부가 마치 그 구멍이 좀 뻥뻥뻥뻥 뚫린 것처럼
1: 네.
0: 그렇게 되는 그 결과를 네. 낳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중간에 좀 피부과에 가셔서 이렇게 네.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까요?
1: 보통 이제 얼굴에 구멍처럼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0: 네네.
1: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코 옆에 규격이 사이즈가 크기가 똑같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사실은 피지가 나오는 길 모공이라고 하고요.
0: 네.
1: 여드름

0: 이제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제대로 못 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곰습니다. 그럼 우리 옛날에 뭐 멍게처럼 얼굴 빨개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터지면 흉터가 되고 그 흉터는 우리 꼭 전쟁터에 폭격 맞은 것처럼 피부가 함몰되게 되는데 그게 여드름 흉터입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공하고 여드름 흉터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두 개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네. 네. 그 분화구처럼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안 생기게 하려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까?
0: 첫 번째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1: 아, 예방이 중요합니다.
0: 예. 그래서 여드름이 생겼을 때 초기에 네. 치료를 좀 받으면 여드름 흉터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1: 막을
0: 있고요.
1: 막을 수 있고.
0: 일단 함몰된 흉터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성인이 돼서도 복구가 가능합니까?
0: 아, 물론이죠.
1: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 여드름 막 손으로 짜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이 괜찮습니까, 이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0: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우리 과거에 볼펜 촉으로 이렇게 여드름 많이 짰던 경우가 있는데요.
1: 네.
0: 안 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 네.
0: 안에 있는 피지는 우리 항아리처럼 안에 피지가 들어있는 건데,
1: 네.
0: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옆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짜도 되는 여드름이 있고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 있는데
1: 네네.
0: 대개는 이제 붉게 변한 여드름들은 염증이 있기 때문에
1: 짜면 안
0: 잘못 짜면 그 염증이 주위로 번집니다.
1: 또 확대가 되는군요.
0: 예, 맞습니다.
1: 네네.
0: 네. 그 붉지 않는 그냥 여드름인 경우에는 조금 짜도 되는데
1: 네.
0: 무리하게 짜게 되면 2차적으로 그것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짜기보다는 약을 바른다거나 관리를 통해서 좀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짜지 않으면 이게 점이 된다.
0: 네.
1: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짰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말하는 점하고 여드름 네. 이후에 생기는 색소침착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1: 아.
0: 점은 안에 점세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대 네. 초반까지는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여드름 짜고 나서 생기는 거는 그 나이 때에는 피부에 자극을 가하게 되면 그 부위에 색소침착이 남아서 오래 가는 경우가
1: 네.
0: 많습니다.
1: 아,
0: 그리고 오비일학으로 또 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데 가능하면 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열리고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닫힌다. X라고 하셨어요.
0: 네.
1: 네네.
0: 모공은 피부에 피지가 나오는 사실은 길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뜨거운 물로 세안하게 되면 그 부위가 조금 넓어 보이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1: 네.
0: 뜨거운 물로 세안하게 되면 안에 피지가 좀 잘 녹습니다.
1: 아.
0: 우리 뭐 그 그릇 같은 거 씻을 때
1: 설거지할 기름이 때.
0: 예, 설거지할 때도 네. 기름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하면 잘 씻겨 내려가는
1: 네네네.
0: 것처럼 그래서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비어 보여서 아, 모공이 열리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1: 아, 그렇군요.
0: 또 하나는 이제 피부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부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1: 네.
0: 그래서 모공이 열린다는 느낌은 들 수 있는데 실제 모공의 사이즈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 피부에도 궤양이 생긴다. 오 하셨어요.
0: 네.
1: 네.
0: 피부에 궤양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피부에 이제 상처 안에 궤양이 있는데 궤양은 이제 만성적으로 피부가 허는 거죠.
1: 네.
0: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장기간에 침대 생활을 하시는 분 보면
1: 네.
0: 뒤에 이제 욕창이라고 생기는 것도 일종 피부 궤양이고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류 공급이 안 좋아서 피부에 궤양, 오랜 동안 피부에 헐어 있는 상태가
1: 네네.
0: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얼굴 같은데 궤양이 오래된 경우는
1: 네.
0: 대개는 피부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얼굴에 궤양이 뭐 하루 이틀 뭐 아니면 상처가 나서 그런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 네네.
0: 저절로 헐어 있는데 오랜 기간 뭐 몇 주간 지속된다.
1: 없어지지 않고.
0: 네.
1: 그럴 때는 반드시 피부과를 꼭 찾으셔야 돼요.
0: 예. 찾아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1: 네네.
0: 피부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만약에 피부암이 이 피부암이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그 치료가 되는 겁니까?
0: 피부암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1: 네.
0: 일반적인 피부암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래도 그 크게 넓은 면적을 떼지 않아도 되니까
1: 네.
0: 좀 쉬운데요. 이제 만약에 피부암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피부암은 제거하지만 그 부위에 다른 피부를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1: 네.
0: 흉터가 좀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질문입니다. 천연 화장품이나 자연 재료를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 세모 하셨어요. 네. 천연 화장품 쓰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닌가 보군요.
0: 우선 천연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이제 천연이라는 게 꼭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그러지만 그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천연물로 만든다고 꼭 좋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아무래도 천연 화장품이 비교적 고가의 화장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부에 조금 더 안전한 거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거 원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가격이 비싼 화장품일수록 피부에 더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0: 우리 와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인도 뭐 싼 와인이 있고 비싼 와인이 있는데 네네.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면 그 효과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하고 가심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성비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저기 그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가심비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싼 게 아무래도 조금 낫기는 낫겠지만 그 비용에 비해서 비례해서 더 좋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화장품 고를 때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뭐 좀 중요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0: 아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본인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1: 아.
0: 네. 지성이면 지성 타입을 고르는 게 맞고요. 건성이면 건성 타입을 고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화장품도 중요합니다. 화장품에 요즘은 전성분 표시라는 게 있어서 네. 뒤에 보면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제일 많은 성분부터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뭐 정제수, 물부터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 네.
0: 앞쪽에 있는 것들이 자기 피부하고 맞는지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인한테 실제로 발랐을 때, 따갑거나 아니면 가려움을 유발하다면 본인하고 안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네.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1: 네네.
0: 일단은 뭐 본인 타입에 맞는 걸 사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분도 한번 체크해 보고 네. 최근에는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본인한테 기존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성분이 있다면 그 성분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1: 네.
0: 마지막은 이제 실제로 이제 개봉해서 사용해보고 한 며칠 내에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아니면 가렵다거나 이러면 중단하고 전문의하고 한번은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네. 자,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피부과 질환 상담받고 있습니다. 피부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이고요. 네. 그 여성분들은 이제 뭐 스킨 로션 다 이렇게 골고루 갖춰놓고 네. 쓰시는데 네. 남성분들은 요즘에 이제 귀찮으니까
0: 네.
1: 귀차니즘에 의해서 올인원을 쓰신 네. 분들이 꽤 네. 계세요.
0: 네. 네. 네.
1: 그거 어떻습니까?
0: 쓰셔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쓰셔도 되는데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을 고를 때는 뭐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발라보고
1: 네.
0: 피부가 촉촉한 상태 정도로만 만들면 됩니다.
1: 아,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뭐 건조하다 그러면 조금 더 자주 발라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세안을 통해서 조금 제거하거나 아니면 빈도수를 좀 떨어뜨리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궁금했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 모시고 피부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원장님은 그 피부과 전문의이시니까
2: 네.
1: 그 가족분들도 상당히 그 피부가 네. 좋으실 것 같다.
2: 네,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비용도 못 받고요. 네.
1: 아, 네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 네. 어떤 거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2: 아마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신경 쓰는 건 자외선 차단입니다.
1: 자외선 차단. 예, 예. 그렇다면 선크림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2: 네, 중요합니다. 아. 네, 네.
1: 네네.
2: 피부 노화나 아니면 피부에 많은 질환은 네. 자외선과 관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2: 피부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외부로부터 유해한 것을 막는 데 있기 때문에
1: 네네.
2: 우리 햇볕에 들어있는 자외선 같은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나 특히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갑자기 자외선이 느는 봄철에는
1: 네.
2: 꼭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꼭 바르고 나오긴 하는데
2: 네.
1: 이게 이제 그 이마에 만약에 바르면 이게 흘러내려서 눈이 네. 따갑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눈밑만 바르게 되는데 네.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마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궁금했습니다.
2: 밖에서 나갈 때는 뭐 모자를 쓴다거나
1: 네네.
2: 아니면 뭐 여름 같은 경우 양산 같은 걸 많이 쓰죠.
1: 네.
2: 이마는 대부분 머리카락이 좀 가리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1: 아하.
2: 최근에 나온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수분에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땀에 강한 자외선
1: 네네.
2: 차단제. 걔들은 잘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2: 예,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1: 네네. 이게 보니까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스틱형이 있고 로션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스틱형도
2: 보통
1: 뭐 다 똑같나요?
2: 사용은 로션 형태나 크림 형태를 사용하고요.
1: 네.
2: 스틱형은 좀 더 빠른 종이라고 사용하시면
1: 아, 더 빠른 아, 네. 더 빠른 용이다.
2: 네. 네.
1: 이 로션형을 좀 꼼꼼히 펴서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군요.
2: 네. 그리고 SPF가 최소 30에서 50 이상짜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아, 30에서 50이요?
2: 예.
1: 보면은 그 이상도 있는데
2: 네.
1: 에, 이게 높다 그래서 효과가 많거나
2: 높으면 그럴까요? 효과는 크지만 앞서 이야기했죠. 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1: 아, 그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2: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SPF 30을 사용하면
1: 네.
2: 자외선 B를 97% 차단하고요. 50짜리를 쓰면 98%를 차단합니다.
1: 예. 네, 1%
2: 예,
1: 차이네요.
2: 예, 그래서 30 이상을 써야 되는 거고요.
1: 아.
2: 만약에 뭐 100을 쓴다고 이게 100% 차단되는 건 아니고 99%이기 때문에 퍼센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실제로 진짜 좀 보고 싶어요.
2: 네.
1: 이게 발랐을 때 이게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지 그런 걸 실제 볼 수가 있습니까?
2: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1: 네.
2: 우리 시중에 자외선 램프라는 걸 팔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1: 네.
2: 강아지들이 소변 본 걸 찾으려고 그걸 보면 비추면
1: 우리가
2: 보이는
1: 그렇군요.
2: 램프가 있거든요.
1: 네네네.
2: 물론 어두운 데서 봐야 되지만 어두운 데서 그걸 비추면 자외선 차단제 있는 데하고 안 데가 차이가 납니다.
1: 아, 그러면 네. 그걸 얼굴에 비추면 되나요?
2: 네, 비춰보면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런 또 네. 방법이 있군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228번님. 저는요,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이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장품을 써봐도 방법이 없고요. 피부를 당기는 수술을 해야 하나요? 제 나이는 52살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 네, 52살인데 눈꺼풀이 처진다면 조금 뭐 빠르신 것 같고요.
1: 네네.
2: 과거에는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는 우리 쌍꺼풀 수술 같은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1: 네.
2: 최근에는 이제 조금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1: 네.
2: 고주파 치료 같은 것을 하면 눈꺼풀에 하는 고주파 치료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런 것을 하면 이 눈꺼풀이 올라가서 눈뜨기도 편하다고 그러고
1: 네.
2: 그다음에 뭐 쌍꺼풀도 좀 얕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1: 그래요.
2: 이런 방법을 이제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벌다가요.
1: 네.
2: 나중에 이제 뭐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때는 수술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해도 또 나이 들면 또 눈꺼풀을
1: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1: 아, 네. 그래서 고주파 치료라는 네.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네. 234번님, 원장님, 주름을 없애준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얼마나 믿어도 될까요? 그러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2: 네.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름을 없애지는 못하고요. 주름이 네. 생기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되는 화장품들은
1: 그
2: 있습니다.
1: 그 정도겠죠.
2: 네. 우리가 과거부터 많이 사용했던 비타민 A 크림, 네. 레티놀이나 이런 제품들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화장품으로 얻는 거는 이제 약으로 얻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떨어지지만
1: 네.
2: 이제 화장품 우리가 매일 바르잖아요.
1: 네.
2: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도움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2: 레티놀이라는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1: 아, 레티놀. 네.
2: 레티놀.
1: 레티놀.
2: 예, 여자분들은 다 합니다. 네네. 레티놀 들어갔다고.
1: 네. 네. 자, 그리고 8746번이 50대 남성입니다. 피부과에서 오타모반이라고 해서 루비 레이저 2회 시술했는데 효과가 없네요. 보통 몇 회 시술을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셨는데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2: 네, 오타 모반은 사실은 그 일본에 있는 오타 박사가 이름 명명한 질환인데요.
1: 네.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천성이라서 몸에 얼굴에 한쪽에만 생기는 오타 모반은 레이저의 반응이 좋습니다.
1: 네.
2: 특히 이제 간단쟁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면 빨리 치료하면 거의 완치도 가능할 정도로 되고요.
1: 네.
2: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분들인 경우에는 양측에 있는 오타모반이 있습니다. 꼭 잡티처럼 있는데
1: 네.
2: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치료되지는 않고요.
1: 네네.
2: 보통은 뭐 5회 이상은 생각을
1: 5회
2: 하셔야
1: 이상.
2: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에 대한 반응이 개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렇군요.
2: 좀 강하게 치료하면 좀 불편감도 있고요. 대신 이제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 드린 노력만큼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네.
2: 두 번 하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치료
1: 받아보시면. 네, 좀 더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네네. 5회 정도는.
2: 5회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 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2037번님. 제가 신장 이식 환자인데 몇 년 전에 아토피 진단을 받았는데 먹는 약이 조심스러워서요. 피부과 선생님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식외과 주치의 선생님은 먹는 약은 신장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로션으로 건조하지 않게 자주 바르라고 하셨어요. 약은 처음에만 먹다가 이제 먹지 않고 로션만 바르고 있는데 아토피에 먹는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 그게 이제 뭐 우리 신장 이식하고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약 먹는 거에 대해서
1: 조심스럽죠.
2: 조심스럽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토피라는 질환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면역계에도 영향이 있지만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거고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보습제를 쓰는 것입니다.
1: 네네.
2: 그래서 우선은 충분한 보습제로 조절을 해보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약물 치료를 고려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저기 바르는 연고로 보습제로 네. 사용해보시고 안 된다면 그때 뭐 약한 약부터 조금씩 시도해보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먹는 그 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충분히 그 예를 들어서 연고라든가 로션으로
2: 네.
1: 그게 가능하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2: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토피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데
1: 네.
2: 아토피에 주사제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1: 그렇군요.
2: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과거에 이제 중증 아토피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런 약에 도움을 받아서 많은
1: 네네.
2: 분들이 아토피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2: 네.
1: 이게 성인 될 때까지 네. 많이 힘들어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이제 발전했나 보죠.
2: 네, 많이 발전했습니다. 약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1: 네네.
2: 관리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부터보다는 많은 진보가 있었고요.
1: 네.
2: 또 이제 아토피의 상당 부분은 나이가 들 때까지만 잘 관리를 해주면 나이가
1: 네.
2: 들면서 아토피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0: 우리 어르신들이 아토피는 애들이 태열이라는 게 아토피거든요. 그러니까 땅 짚을 때 정도 되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이제 1세 전후쯤 되면 아토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1: 네네.
0: 또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좀 좋아지는 애들도 있고요.
1: 아,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0: 네.
1: 네네.
0: 그래서 실제로 뭐 태어난 애들 3명 중에 1명은 아토피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아토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 네네.
0: 그 말은 어릴 때는 태열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진 경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 성인이 돼서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0: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대개는 어릴 때 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는데 성인형 아토피는 어릴 때 아토피보다는 치료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1: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자, 0205님은 기름진 음식은 여드름이나 지성에 좋지 않을까요? 먹는 게 피부에 중요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러셨는데요.
0: 네네. 먹는 게 피부에 중요합니다. 특히 여드름은
1: 네.
0: 여드름에 안 좋다고 알려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혈당을 높이는
1: 네.
0: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아주 단 거는 여드름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1: 초콜릿.
0: 네. 네. 그리고 유제품도 여드름에 좀 좋지 않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물론 이제 반대적인 보고도 네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이나 너무 단 거를 먹고 여드름이 생겼다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1: 네.
0: 다만 이런 음식은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인스턴트나 뭘 먹어도 전혀 여드름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어떤 분은 뭐 가볍게 초콜릿 몇 개만 먹고도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특정한 음식이 뭐 안 맞다고 미리부터 피할 필요는 없고요.
1: 네네.
0: 만약에 먹어보고 만약에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면 네네. 그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1: 가장 뭐 본인이 잘 아시겠죠.
0: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1: 네.
0: 또 애기들한테는 무조건 인스턴트 안 된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항상 건강은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네. 그런 주의입니다.
0: 네.
1: 자, 4577번님. 저는 인천에 사는 50대 워킹맘입니다. 이마가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벗겨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션이나 에센스를 발라도 잘 낫질 않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이마에 각질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각질이 잘 탈락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각질이 너무 빨리 탈락되면 이 피부의 턴오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각질이
1: 네.
0: 생기는 것입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보는 거는 보습제를 바르는데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네.
0: 자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1: 아, 자주 바르는
0: 예,
1: 거.
0: 예. 그래서 피부에 이제 들뜰 때마다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좀 잠재우고 이런 형태로 가셔야 되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강한 세안제를 쓰거나 너무 자주 세안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실천했는데도 각질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1: 네.
0: 특히 각질이 일어나는 건 밑에 약간 붉어졌다면 그건 염증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염증을 떨어뜨리는 항염증 약물을 좀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주 이렇게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낫질 않으면 이제 피부과를 찾으셔야 되겠죠.
0: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사용하는 보습제로 잘 안 되면 바세린이라고 우리 그런 성분을 그냥 조금 발라도 되는데 이제 사용감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1: 네.
0: 걔가 알레르기 같은 걸 잘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얇게 바르거나 아니면 물과 1대1로 섞어서 얇게 발라 보시면 조금 네네. 더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바세린을 네. 물과 그냥, 섞어서 1대1 정도로.
0: 네, 1대1로 섞어서 그냥 바르면 너무 끈적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잘 못 바르시더라고요.
1: 아, 네. 예,
0: 그냥 바르는 게 제일 좋은데
1: 네.
0: 그게 안 된다면 물하고 1대1 정도로 섞어서 가볍게 발라보시고
1: 네.
0: 그런 방법에도 안 된다면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죠.
1: 아, 또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이 닥터스, 나선홍의 닥터스를 들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상주 원장님의 비법을 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네. 자, 2937번님. 원장님, 저는 운전 일을 하는데요. 아내가 아침마다 남자도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동료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에서 일어나는 비타민 D 합성을 저해해서 골다공증이 생겨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남자도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0: 제가 보기엔 좋은 아내분을 두신 것 같은데
1: 아,
0: 예, 예, 남편의 피부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아내분
1: 네.
0: 사실은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면 자외선 노출이 많습니다. 물론 뭐 유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자외선 B는 차단할 수 있지만 자외선 A에 계속

0: 전국적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노화도 많이 생기고 네. 전국적으로는 피부암의 발생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은 특히 야외 활동이 많거나 아니면 운전을 장시하시는 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요.
1: 네.
0: 최근에 이제 자외선이 비타민 D하고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의 생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1: 네.
0: 미국에서 연구해본 결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비타민 D의 생성에는 크게
1: 영향을
0: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바르셔도 됩니다.
1: 네네.
0: 특히 비타민 D는 짧은 그 자외선 노출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통상적인 뭐 이런 생활을 해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1: 네.
0: 다만 간혹 이제 피검사 같은 걸 하면 비타민 D가 적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뭐 주사제로 나와서 금방 보충할 수 있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자외선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뭐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평소에 즐겨 하신다면
1: 네.
0: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 비타민 D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이게?
0: 물론이죠.
1: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하면 또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는데.
0: 조금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요.
1: 네네.
0: 근데 아무래도 비타민 D가 좀 충분하면 약간 활력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골다공증도 예방하고요.
1: 네네. 자, 그리고 4632번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대상포진은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데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나요? 그러셨는데 이 대상포진 피부과 찾으신 분 많이 계시죠?
0: 맞습니다.
1: 네네. 네.
0: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도를 알았다가
1: 네.
0: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누구나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
1: 네.
0: 이게 생길 때 이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나오면서 신경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1: 아하.
0: 예, 그래서 초기에 바이러스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바이러스는 없어지지만 신경 손상 때문에 신경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1: 네,
0: 많습니다.
1: 네, 네, 네.
0: 근데 이 신경통이 통증을 엄청나게 동반해서요. 어떤 분들은 내기 놓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대상포진이 몸에 어디 나올 수 있지만 얼굴 특히
1: 네.
0: 눈 쪽으로 오게 되면 각막 손상
1: 굉장히 위험하죠.
0: 네네. 시력감 아니면 실명까지도 이룰 수
1: 네네.
0: 있기 때문에 눈 주위에 있다면 안과 진료도 필요하고요. 일단 피부에 발진이 생겼는데 통증을 동반한다면 피부과를 방문해서 꼭 대상포진인지 알아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초기에 치료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1: 네.
0: 발진이 생기고 한 48시간 내 이틀 내에 치료하면 결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가능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요즘에 그 병원에 가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잖아요.
0: 네네.
1: 그건 어떻습니까?
0: 나이가 드시고 고위험군인 경우에 맞는 게 좋습니다. 젊으신 분은 큰 영향이 없고요.
1: 네네.
0: 나이가 조금 드신 고위험군이나
1: 네.
0: 아니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이게 한번 왔다 가면은 뭐 재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0: 과거에는
1: 네.
0: 대상포진이 한번 왔다 가면 재발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니까 나이가
1: 네.
0: 들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재발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뭐 60대 이상은 조금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0: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네.
0: 의무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1: 네.
0: 예, 예.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1207번님이요. 선크림 대신 얼굴 마스크도 효과 있을까요? 요즘에 얼굴 마스크 많이 그 이용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0: 보통 선크림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SPF가 뭐 30, 40, 50 이렇게 차단력이 높습니다.
1: 네네.
0: 근데 우리가 천으로 하는 것은 마스크를 하면 빛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천의 재질이 중요합니다. 예, 천의 재질까지는 아마 모르실 건데 보통 그런 천이 SPF가 한 10을 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 양산 같은 것도 보면 UV 코팅이라고 해서 막는다는 양산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양산은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을 하지만 그게 아닌 양산은 뚫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옷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물론 이제 뭐 두꺼운 외투는 못 뚫지만
1: 네.
0: 가벼운 뭐 셔츠나 러닝 이런 거는 자외선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선크림이나 얼굴 마스크도요.
0: 네.
1: 피부과를 방문하면은 그 환자 고객에게 잘 적합한 그런 것들을 원장님 추천해 주시나요?
0: 물론이죠.
1: 아, 그렇군요.
0: 대개 이제 병원용 화장품이나 아니면 약국용 그다음에 슈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직접 소비자 고객이 직접 그거를 구매할 때 뭐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게 모호하니까 상당히 좀 구매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시간이 벌써 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뭐 금방 가죠.
0: 네.
1: 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사춘기 되면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거, 네,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대표적 피부 질환, 네, 바로 2번 여드름이었습니다. 네, 여드름 뭐 저기 질문하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분들 걱정 때문에요. 네, 자 선물 받으실 분, 유산균 받으실 분. 5084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5205번님, 커피 쿠폰 3195-1961번, 4327-1562-6663번님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뭐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저도 첫 방송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에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니까 저도 네. 기쁘네요.
1: 네. 네. 자주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네. 이상주 원장님 오늘 친절한 답변으로 여러분의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피부 질환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선물 보내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경기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대피 명령이 있을 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도로 곳곳이 그간 내렸던 비로 인해서 패인 곳이 있고 또 아직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내부 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홍지문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3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36.8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K-스토리 재방송입니다.

여러분, 2022년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억하세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탕웨이, 박해일의 주연을 맡은 영화죠. 그 영화에 이분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배우가 본업이 아닙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영화를 만들고 한국 배우와 한국 스태프가 만든 작품을 중국 대표 플랫폼에 선보이는 영화 감독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연기 명문인 중앙희극학원에서

0: 희극 학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운을만하실 분도 역시 고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배우가 아닌 영화감독이라는 또 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213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연기의 꿈을 안고 서울에 접발을 들였고 이제는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영화 감독입니다. 한중 영상 연결자. 유덕보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유덕보입니다.
0: 네. 아유. 근데 이게 성함을 딱 보자마자 딱 이게 성함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혹시 이 배우 유덕화 씨와 혹시 무슨 뭐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 친척 기간인 건가요?
1: 유덕화랑 관계가 저희 삼촌입니다.
0: 어, 정말요?
1: 농담이죠.
0: 아 넘어갔네. 이거 어떻게야?
1: 아, 진짜 이 질문이 많이 받았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네. 왜냐면 이 이름 자체가 흔한 건가요? 중국에서?
1: 사실은 제 이름은 약간 아저씨 이름으로 덕자 들어가니까 약간 네. 그런 거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 유덕보, 유덕화. 삼촌이 아니죠.
1: 아니에요.
0: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1: 네, 맞습니다.
0: 와, 그러면 저희가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에 나오셔서 네. 굉장히 대단한 학교라고 이게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1: 네.
0: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온 거의 다 나왔죠.
1: 중앙시키즈 하원 연기과는 우리나라 거의
0: 탑이죠.
1: 1등 정도 생각. 배우들 배출하는 거의 우리나라 지금 한 70% 다 예. 우리 학교. 배우를
0: 출신이고
1: 네, 중시예요.
0: 아, 70%요.
1: 네.
0: 다녔을 때 혹시 유명한 분들 중에 같이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1: 제가 다녔을 때 지금은 제일 유명한 거 우샤광 한국 분들을 많이 아실 텐데 추자연 남편.
0: 아, 그분 TV에서만 봤어요.
1: 네, 저 동기예요.
0: 아, 동기. 와, 그래도 대단하시다니까요.
1: 네.
0: 아, 근데 우선은 연기를 공부를 하셨고, 공부를 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사실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떨어지게 살아서 네.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0: 할머니랑요?
1: 네, 네. 사실 할머니랑 뭐 대화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네. 들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TV랑 친구.
0: 같이 살았어요.
1: 네, 살았죠. TV 너무 재밌고 네. 언젠가 나도 TV를 통해서 이 다양한 세상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0: 들어요. 그 꿈을 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연기로 가는 건데
1: 네.
0: 제 알기로는 그 학교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때 당시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되세요?
1: 제가 그때 시험 봤을 때는 1873대 1로 알고 있어요.
0: 와, 1873대 1로?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부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연기도 뭐 오디션 이렇게 몇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거기 일단은 그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연기 관련되는 시험 세 번 봐요.
0: 세 번이요?
1: 네.
0: 연기 관련된 시험이요?
1: 네.
0: 이거 그냥 수능 시험인 건가요? 아니면은
1: 면접이요.
0: 면접이요. 와. 그럼 그거를 다 통과를 해야 되고
1: 맞아요.
0: 수능 보고 세 번의 면접을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0: 800명이랑 이렇게 결려야 되고 이, 네. 이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 면접 시험 볼 때는 사실 2차 시험 봤을 때는 한 10명 한 팀 짜서 이 10명의 동시에 한 연기 한 5번 정도 연기해요.
0: 아, 그 미리 만나고 연습한 거 아니고 그냥 그,
1: 시험 직흥 연기예요.
0: 아, 대단하시네요. 주공적으로 10명이 그 10명 네.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1: 그렇죠.
0: 와.
1: 탈락시키고 예. 2차 시험 볼 때 5명, 3명 있나 이렇게 네. 뽑아서 그 또 다시 직경 연기를 제목 주고 예. 연기해요.
0: 와, 제목만 주시고.
1: 맞아요.
0: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제 사실 그 약간 클립만 감독님 문을 오신다고 그러셔서 네. 만드셨던 영화나 그리고 나오셨던 영화 클립만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세하게 한번 감독님 네. 나오신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 되셨잖아요.
1: 네네네. 네,
0: 감독님을 하시다가 그런 직업병 같은 거 생기잖아요. 무슨 네. 일을 하다가. 그래서 막 길을 걷다가도 딱 장면을 보고 아 여기서 찍으면 영화처럼 나오겠다라고 뭐 촬영 장소부터 보시는 편일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직업병이 있어요?
1: 많죠.
0: 오, 어떤
1: 예, 아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는 해가 지었을 때 어떤 각도를 찍으면 이 장면에 진짜 나중에 좋은 장면 될 거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커피숍을 갔을 때 네. 항상 주변 사람이 찾아봐요. 아. 관찰해요. 그 어떤 사람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직업병 저 연기 전공도 그렇고 아마 연출 전공도 비슷할 거예요.
0: 와, 그러면 감독님이 이게 카메라 사진첩 있잖아요.
1: 네네.
0: 뭐가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음식, 사람, 풍경 이런 게?
1: 제 사진 저 사실 제가 연기했을 때는 진짜 풍경이라든가 많이 찍었어요.
0: 네. 네
1: 식물 같은 것도 좋아하고.
0: 네.
1: 언젠간 그렇게랑 뭐 연기할 거나 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출되다 보니까 네. 제가 인물 표정만 찍어요.
0: 아, 인물 표정.
1: 네.
0: 그 찍어도 되는 거예요?
1: 요것도 직업병이 되는 거죠.
0: 아, 인물 표정. 오.
1: 네.
0: 그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거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뭐 연기하실 때도 그렇고 감독을 하실 때 그렇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신 영화들이 정말 영화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1: 네, 네.
0: 감독님 인생의 영화 한 편만 굽는다면
1: 사실 인생 영화 한 편 뽑으면 전 타이타닉을 좋아해요.
0: 타이타닉이요?
1: 네.
0: 와, 이게 한국 영화도 아니고 중국 영화도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왜요?
1: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중학교 다녔을 때예요.
0: 네.
1: 그때 뭐 연기 뭐 그런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어떤 여름에 방학 때는 그러면 형님들랑 누나들만 이야기해요. 네. 어떻게 쇼크 받는 영화 하나 있다고 막.
0: 예.
1: 그래서 형님들 무슨 영화 보는 따라 가봤는데 타이타닉이었어요.
0: 아.
1: 거의 왜 좋았냐면 그 당시 사실 일단 영화 기술도 그렇고 그 스토리도 굉장히
0: 그렇죠.
1: 실화에다가 네. 이렇게 각색하는 작품이다 예. 보니까
0: 네.
1: 그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제가 그렇죠. 중국에 사다 보니까 완전 서양 예. 이야기다 보니까.
0: 앞으로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겠어요.
1: 그렇죠. 나중에 기회되면.
0: 와, 근데 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렇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기를 전택을 하게 됐던 건 어렸을 때부터 TV만 보다가
1: 네네.
0: TV 그 도대체 중국의 제 듣기에는 채널 굉장히 많대요. TV
1: 맞아요.
0: 채널이. 몇 개 정도 될까요?
1: 그 지역별로 우리는 24개 구역 나눠져서
0: 네.
1: 기본이 각 지역별로 위성방송이 있고 위성방송의 채널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한 3-400 정도로 되지 않을까?
0: 채널 자체가 3-400개요? 와, 대단하네요.
1: 네.
0: 와, 3-400개의 채널 TV 와 해야 할 거. 그러면 사실 그렇게 보면은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영화도 많이 만들고 방송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배우나
1: 네.
0: 이렇게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일하겠네요.
1: 그렇죠.
0: 와,

0: 대략 3,300 기차를 참 상상도 못했는데.
1: 성별로 되다 보니까 채널이 네. 많죠.
0: 어, 한국에 왔을 때 채널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안 그
1: 사실 처음 한국 왔을 때 방송국도 거의 3개밖에.
0: 그렇죠. 예. 예.
1: 아, 어. 하여튼.
0: 이상했었죠.
1: 그러니까. 아니, 이상한다는 것보다.
0: 어, 너무 적다.
1: 여긴 경쟁률이 심하지 않구나.
0: 아, 그러네요. 여기는 경쟁률이 심하지가 않겠구나. 와, 어. 그것도, 야, 진짜, 그것도 참 생각도 못했네요. 경쟁력이 네. 더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경쟁력이 더 심하지가 않구나. 3개밖에 없어서. 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감독을 한국에 건너가면서 갑자기 네. 감독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 예.
0: 아니 그렇게 좋은 학교에 나와서 경쟁 때문에 어려웠던 건가요? 바로 한국에서 아 중국에서 연기를 못 하신 이유?
1: 사실이 제가 다닐 때는 사스가 있었어요.
0: 아 사스. 아.
1: 약간 코로나 네, 비슷한데 그렇죠. 네, 사실 네, 네. 이런 재난은 전 인생에 두 번의 결과다 보니까
0: 네.
1: 그때는 사스 있었고 그 사스 끝나고 나서 베이징에 사는 때를 네. 어떻게 좀 희망이 사실 안 보이고 젖어 있는 상태예요.
0: 그렇죠.
1: 그 심지어는 미디어 방송이나 영화 쪽에 사실 활발화되지 않은.
0: 맞아요.
1: 예. 네. 그것 때문에
0: 어려워졌고.
1: 예. 네. 제자 아. 편수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오디션 봐도 네. 이름 있는 배우들 계속 돌아가고.
0: 네.
1: 신인 배우들 기회가 없었고.
0: 그래서 그때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6개월 동안 하루 3, 4번 정도 오디션을 봤는데 네. 안 되셨다는 것이죠.
1: 맞아요.
0: 그래서 부모님께서 더 공부하라.
1: 맞아요.
0: 하고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영화 제작 관련된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1: 네.
0: 그 결심을 하면서 이 연기를 내려놓는다라는 아쉬움 같은 건 없을까요?
1: 많죠. 그 왜냐하면 사실 처음 한국 왔을 때 저도 연기 전공 계속 가려고 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학과 선생님 만나다 보니까 한국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연기하겠냐.
0: 아.
1: 그것도 제가 상상하지 못한 거죠.
0: 네.
1: 어, 한국어 열심히 해서 그러면 상대열은 너 대사 들리지 않을 거라고.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그렇죠. 가까우니까.
0: 네. 그렇더라고요. 제한이 돼 있는 역할밖에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한국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모도 사실 외모는 별 차이가 안 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한때 배우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 외모 때문에
1: 네.
0: 한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게 참 많이 아쉬워요.
1: 맞아요.
0: 근데 2016년에 첫 장편 흑석미아에서 네. 감독을 하셨고
1: 네.
0: 각본도 하고 주연까지 다 맡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결정이에요? 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1: 사실 네. 이 첫 장편 영화는
0: 네.
1: 제가 개인 요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석사 졸업해야 되는데
0: 네.
1: 석사는 그냥 단편 찍어도 돼요.
0: 네.
1: 근데 그 당시에 소사 졸업하기 전에 한중 관계 되게 좋았을 때예요.
0: 네.
1: 함중 합자 영화 현장에 저도 많이 갔고 주연출도 많이 해봤고
0: 오.
1: 사실은 돈도 좀 모았어요. 그런데
0: 네.
1: 마상에 졸업하는데 그 약간 예술과 상업 영화 좀 섞여보자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0: 아 졸업 작품으로.
1: 네.
0: 아.
1: 그 마치 투자자도
0: 있었고.
1: 그래서 시작했어요.
0: 네.
1: 네.
0: 아.
1: 근데 이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석사 졸업 작품이 그 영화제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0: 네.
1: 이 상업적으로도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0: 아. 네. 그러면 예술 영화에서 상업 영화를 하기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1: 그리고 이 스토리를 약간 바뀌기 시작한 거죠.
0: 아.
1: 예, 장르 스토리 됐다가 네. 나중에 예. 예술 영화 스토리를 바뀐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스토리 자체가 이랬다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출거리가 굉장히 좀 약간 어두워요.
1: 맞아요.
0: 예, 예술 영화들이 그런 게 좀 약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1: 이게 네네.
0: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은 어머니, 마약에 네. 선을 댄 동생, 아내와 또 이제 공감대에 이루지 못하는 주인공. 그래서 작품 속의 가족 이야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혹시 감독님 경험에서 나온 작품
1: 사실 예, 이거는 나중에 되는 스토리인데 네. 처음에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꿈이 좋자면서 한국 와서 배우 활동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실패하지만 자기는 거기 인생이 깨달아고 다시 고향 내려가는 이야기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다 보니까 이 영화제를 졸업하는 조관이 영화제는 감독상 타야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0: 네.
1: 그래서 이 영화제 좋아하는 거는 이 그 약간 사회 문제도 담았으면 좋겠다.
0: 네.
1: 그거는 가지고 사실 제가 80년생이다 보니까 네. 그 중국의 80년생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외 유학 가는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조사도 돌아가고 서칭하다 보니까 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비슷 가정 스토리를 서칭하다 보니까 비슷한 거 많거든요.
0: 네.
1: 그럼 물론 제 시화의 모티프에다가 이 80 세대 중국의 극한 경제 성장하에 사람 가정 사실이 깨트리는 가정들도 많거든요.
0: 많죠. 네. 네.
1: 그런 이야기를 선택해서 제작했죠.
0: 네. 그러면 감독을 하셨다가 작품을 딱 만들었다가 그리고 다음에는 2022년에 헤어질 결심. 촬영장에서 탕웨이 씨를 만나셨잖아요. 선배님.
1: 선배님 많은데 학교 다녔을 때 본 적이 없습니다.
0: 아직 그래도 본 적이 없어도 같은 학교잖아요.
1: 그거 맞아요.
0: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1: 예, 그래도 달라서.
0: 그렇죠. 예. 그럼 선배라고 뭐 예. 선배들 선배가 되는 건가요? 후배가 되는 건가요?
1: 선배
0: 선배님 씨. 예. 와, 선배님인데 탕웨이를 만나셨잖아요.
1: 네.
0: 그때 촬영장이 직접 실제로 네. 만나보니까 어때요?
1: 너무 좋죠. 역시 선배님이시니까 잘 챙겨주시고.
0: 정말요? 네. 대화도 나누신 거예요?
1: 네, 가볍게 대화 나눴습니다.
0: 같은 네. 학교 출신이라고 얘기
1: 그때는 다 한국 배우들이다. 저만 중국말 하니까.
0: 그때는 다 한국 배워가지고 유일하게 중국 배우가 나오니까 같이 얘기를 많이 했겠네요.
1: 네.
0: 와. 그리고 당웨이 씨의 한국어는 어때요?
1: 타웅 씨 한국어를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0: 네, 감독님 훨씬 더 잘하시는 거죠?
1: 그럼 우린 한국어 대화는 거의 안 하니까 중국어만 대화했었어요. 네.
0: 와, 그래도 그 진짜 당웨이 씨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남편분은
1: 그렇죠,
0: 지금 한국
1: 그렇죠.
0: 감독님이셨고.
1: 네.
0: 자, 이게 굉장히 헤어질 결심이 되게 뭐 칸 국제 영화제에서도 감독상을 받으셨고
1: 네네네.
0: 정말 이 박찬욱 감독 촬영장 분위기가 다른 현장과는 다른 점이 있나요?
1: 저도 사실이 연출 전공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물론 다녀하지만
0: 네.
1: 그것도 유명한 감독님이 어떻게 연출하느냐 궁금하겠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네. 어차피 제가 일찍 현장 가서 그 보니까 되게 차분차분한 그 연출 파트뿐 아니라 여러 파트를 되게 차분차분 일을 하고 있고
0: 네.
1: 감독님도 되게 여유 있게 대본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0: 오, 진짜 이렇게 그냥 아주 자본하게
1: 네.
0: 촬영을 하는 스타일이신
1: 네, 네, 네.
0: 거군요.
1: 맞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준비 다 거의 다 된 상태니까.
0: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자본하게
1: 그렇죠.
0: 물 흐르듯이
1: 네.
0: 그냥 하시는 스타일이신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다른 감독 님들과 이렇게 좀 약간 같이 일해보셨잖아요.
1: 네네네.
0: 차이점이 뭐가 가장
1: 그러니까
0: 덜 준비가 돼 있는 감독님이
1: 더 준비가 돼 있는 것보다는
0: 네.
1: 예를 들어서 저는 함정 합자 많이 해봤잖아요.
0: 네.
1: 뭐 주연출도 하고 뭐 사실 현장에 대부분이 되게 활발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0: 네.
1: 그렇게 그런 분위기인데
0: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영화는. 네.
1: 근데 나중에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약간 코로나 영향도 받았나? 왜냐면 대부분 마스크 끼고 있고,
0: 그렇죠.
1: 거리 두고 있고.
0: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와, 대단한 감독님이랑 많이 배우셨겠어요.
1: 네.
0: 그래, 다 같이, 짧은 시간에서 같이 일했었지만, 배우는 게가 아무래도
1: 맞죠.
0: 감독님 공부를 하셨으니까,
1: 네.
0: 감독을 연출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1: 네.
0: 조금만 봐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1: 네.
0: 라는 게 유명한 감독님이. 그래서 그러다가 작년에는 머니 원데이 이라는.
1: 네, 머니 원데이는 조금 저 한국 통일부 지원금 받아서 찍는 작품이에요.
0: 아, 통일부. 오, 대단하다. 네.

0: 돼요. 머니 원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머니 원데이라는 무슨 영화인 건가요?
1: 머니 원데이는 사실 단편이에요.
0: 네.
1: 지원금을 받고 그 통일부의 지원자이다 보니까 이 통일에 관련된
0: 네.
1: 문제가 조금 주제로
0: 예.
1: 요구해서 그런 문제가 가지고 중국 사람의 시선에 남북한 통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나가보자 그런 이야기 만들었거든요.
0: 중국 사람의 시선으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불자고 그런 거래. 근데 거기에서는 감독님이 아니시고 감독님이죠.
1: 제가
0: 감독님하고 주연까지 맡으셨잖아요.
1: 그거는 제가 연출한 작품이고,
0: 예. 그리고 인천국제민속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까지 받으셨는데 뭐가 제가
1: 되게,
0: 헷갈린 건가요?
1: 네,
0: 예.
1: 맞아요. 그 인천민속국제영화제
0: 네.
1: 제 작품이 두개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0: 그러면 어떤 작품이 들어가요?
1: 하나는 제가 마니 원데이를 연출한 작품이고,
0: 네.
1: 하나는 제가 연기하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0: 그러면 연기하는 작품이 제목이 뭐였어요?
1: 노동 자랑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런.
0: 노동은 자랑스러운 행위다.
1: 네.
0: 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1: 맞습니다.
0: 맡으셨고, 머니 원데이에서는
1: 연출.
0: 감독을 연출을 맡으셨고,
1: 네.
0: 둘다 똑같이 인천국제민속영화제에 나왔는데, 남우주연상을 받으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와, 역시 연기를 하셨군요. 이게 남우주연상을 받고, 그 노동은 아주 자랑스러운
1: 형우입니다.
0: 행위다라는 그런, 그러면.
1: 그때 감독상 타고 싶었는데.
0: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지금 우리 저기 유튜브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마 보실 거예요. 얼굴이 남우주연상 그래 원래 웃어야 되는데 왜 남우주연상을 탔어요. 이렇게 계셨어요. 감독을 타고 싶은데 감독상을 타고 싶은데 남우주연상을 타셨어요. 와, 근데 진짜 배우와 감독이 두 역할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데 와,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 경험이 똑같은 영화제에서 연출하고 주연으로 하셨던 게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둘다 경험해봤으니까 배우로서 꼭 한번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감독으로서는 나는 꼭이 배우를 연출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궁금합니다. 누구누구십니까?
1: 꼭,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 잠깐 게스트로 주약하면
0: 해보셨어요?
1: 좋겠다. 내 생각이 있죠.
0: 봉준호 감독님.
1: 예.
0: 저도 똑같아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왜 하고 싶으냐면, 저도 배우로서를 했던 게가 너무 이 동남아 출신에서 나오면
1: 네.
0: 계속 한정된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이준호 동자냐, 이주혜 여성이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왠지,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물론 일반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캐릭터 설정과 되게 독특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거기 그 캐릭터가 일반 이주 여성이어도, 일반 이주 노동자여도, 캐릭터의 특성상에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기대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우리 둘다다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군요. 그럼 만약에 내 감독으로서 이 배우는 연출해보고 싶다. 라는 배우가 누구실까요?
1: 저는 한국 배우 중에서 전도연 여배우.
0: 왜요?
1: 되게 매력적이 있으면서도 상업 작품 출연했을 때도
0: 네.
1: 너무 그 트라우마도 출연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너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0: 그렇죠.
1: 있어서 저도 그런 여사 캐릭터를 하나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전지현을 연출을 한다면 어떤 캐릭터로 하실 건가요? 원래 전지현이 막 재미있는 캐릭터도 있고 터프한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캐릭터 많이 하시는데 어떤 캐릭터 연출을 해보고 싶은 건가요?
1: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는
0: 상상을 안 해보셨어요. 전지현이면 된다.
1: 뭐든지 될것 같아요.
0: 전지현이면 모든 게다될것 같다. 굳이 그게 내가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연출을 할지는 모르고 전지현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다.
1: 맞습니다.
0: 감독님 저도 됩니다.
1: 근데 천만 배우. 천만 배우인데.
0: 우리 감독님,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감독님께서 이게 이렇게 손을 입으로 올리면서 제가 감독님 줘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감독님, 이렇게 하셨어요.
1: 아닙니다.
0: 네. 아무튼, 이 감독님께서 흑석미야 이후로도 예. 네, 감독님 작품 목록을 보면 되게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예. 중국 방송사 콘텐츠, 한중일 합작 드라마, 중국 OTT 쇼트폼까지 이 모든 작품이 한국과 연결이 돼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TV 6 영화의 북위 18도의 사랑이라고 감독하셨는데 중국 국경 방송 프로젝트를 한국에 있는 감독이 맡는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물론 중국 분이시겠지만 그래도 네. 한국에 원래 베이스를 한국으로 잡고 맞습니다. 계시니까 뭐 어떻게 된 일인 건가요?
1: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0: 예.
1: 왜냐하면 제가 흑소미아 찍으면서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영화제 네. 많이 다녔었어요.
0: 아. 네.
1: 영화제에서 많이 노출하면서 네. 그 어떤 날이 중국에서 이런 컨텐츠 들어왔나 원래 들어온 거죠.
0: 네.
1: 해외 영화제 수상하는 중국인 감독을 차고 있다.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작품이 물어보는 건데
0: 네.
1: 바로 저한테 주는 걸로 바로 그 복구의 18도의 대본이에요.
0: 아.
1: 네. 그거 되게 중국 전 뭐 조선류 영화라고 해도 그 영화인데
0: 네.
1: 제가 연출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거 원하십니까?
0: 네.
1: 근데 한국 영화 스타일이 조금
0: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1: 맞습니다.
0: 아, 한국 영화사 원래 그 대본은 중국에서 만들었던 대본인데
1: 네, 맞아요.
0: 연출은 한국식 연출을
1: 원하십니다.
0: 원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맞게 되신 거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한국 감독을 그쪽에도 생각했었대요. 근데 한국 감독 연출하면은 이 중국 스토리는 소화는 안 될 거라고 자기 네.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0: 네.
1: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인데.
0: 하이브리드
1: 맞다.
0: 예.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연출을 공부를 하셨고.
1: 맞습니다.
0: 연기도 공부를 중국에서 연기를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면 너무 둘 다의 문화를 그리고 연출 방법 잘할 것 같아서
1: 네.
0: 맞게 되셨던.
1: 맞아요.
0: 와, 어땠어요?
1: 그 영화 사실 약간 OCN 이런 디지털 네. 영화인데 방송용 영화거든요. 그 CCTV6의 채널이 있거든요. 영화 채널이에요. 네. 그게 네. 방송인데 그거는 우리 예외로 영화관까지 걸렸어요.
0: 아, 영화관까지 가게 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와, 대단하시네요.
1: 우리나라 그 제주도처럼 밑에 하남성이
0: 네.
1: 있어요.
0: 네.
1: 그 하남 지역만 영화관 상영하기로 했어요.
0: 아.
1: 그 관계, 한 6만 관계 있었어요.
0: 6만 관계. 그러면 그게 원래 CCTV6의 TV에서 나오는
1: 그렇죠.
0: 그런 영화가 영화관까지 나가는 게
1: 원래는,
0: 흔한 일이 아니에요.
1: 원래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0: 아.
1: 하이난성의 지어 네. 홍보 마케팅도 네. 하면서 우리도 영화관에 가는 원인이 좋았습니다.
0: 와. 그냥. 와, 잘하신 거죠. 운이 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보니까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도 모든 것을 우리 이야기가 2부에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 콘텐츠를 만들며 두 나라를 잇고 있는 한중 영상 연결자 유덕보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걸빙이 K-스토리 숫자 213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유덕호 감독님, 예, 유덕화랑 예, 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2부를 시작을 하면서, 네. 그, 들어보셨죠? 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네. 라는 우리 방송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시는 분마다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모국어로, 예, 좀 약간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딱 내보내 슬로건처럼 이렇게 얘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감독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중국어 가면?
1: 네.
2: 怀抱 한국 K 故事.
1: 오, 와, 그게 무슨 말이죠?
2: 그거 슬로건 똑같은 거예요, 단지.
1: 아, 똑같대요. 어. 아, 왜냐면 우리가 여기 시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을 부문 이야기, K 스토리. 네. 그래서 다 다시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한국을 부문 이야기, K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네. 와, 대단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계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태까지 지금 숏폼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 많이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우연희라는 한중일, 그렇죠? 네. 한국, 중국, 일본 배우가 함께 나오고 네이버 TV, 비키, 라쿠텐 TV, 네. 아이치에 정말 이 네 개의 플랫폼에서 동시 배급이 되는 건데요.
2: 네.
1: 이런 다국적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2: 사실, 요거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그냥 한중 합자를 기획했었다가
1: 네.
2: 중간에 한중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로케이션은 네. 원래 한국에 찍으려고 한 스토리는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1: 아.
2: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한국에 있는 그 일본 아이돌을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그 네. 타쿠야라는 아이돌을 찾았거든요.
1: 아, 네. 네,
2: 그 주인공으로 찍었는데 이 작품이 나중에 백업 될까 고민 한창 했었어요.
1: 네.
2: 그 마상 백업했을 때는 중국랑 미국랑 동시에 그 웹 영화로 네. 백업되고 네. 한국이랑 일본이랑 웹영화보다는 좀 쇼폼 스타일 그때는 처음 아. 그때는 쇼폼 드라마 이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1: 네. 네,
2: 다 90분짜리 영화인데 16분씩 잘라서 네. 이렇게 백업하면 좋겠다.
1: 아, 되게. 90분짜리 영화였는데 16분씩으로 이렇게 잘라서 네.
2: 잘라서 아. 그 약간 쇼폼 드라마 식으로 왜냐하면 그 한국하고 일본의 약간 그 지하철 시간이
1: 아
2: 그것 때문에 딱
1: 그러니까 지하철 탔을 때 보고 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2: 그 정도의
1: 네. 길이
2: 맞아요.
1: 아 그래서 이게 배급을 그러면 미국에서도 배급이 됐고
2: 맞습니다.
1: 중국에서도 배급이 됐고 한국에서도 배급이 됐고 일본에서도 배급이 된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1: 대단하시네요.
2: 네.
1: 그러니까
2: 그때는 중국에서 딱 크리스마스 때 예상했거든요.
1: 네.
2: 예.
1: 네.
2: 그거 중국 한창 중국 사람들을 한류 드라마 좋아했을 때예요.
1: 네. 네.
2: 딱 우리는 한류 스타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케이션은
1: 일본으로.
2: 네. 너무 신기한 작품인데 뭐.
1: 와.
2: 오르자마자 전 예. 네, 탑10 들어간 거예요.
1: 와. 바로 올라가자마자 탑10으로 네. 올라간 거예요.
2: 네.
1: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진짜 이게 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2: 그게 기회 저 네. 사실이 처음에 이렇게 기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다가
1: 네.
2: 이 작품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종일 되고
1: 네.
2: 중국도 이런 크리스마스 때에는 딱 운이 좋아서 잘
1: 터지고
2: 가지고
1: 와. 에. 근데 이게 쇼트폼은 사실은 한국에서 그렇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알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제 알기로는 중국의 숏폼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네.
2: 숏폼 같은 경우 중국 사실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를 네. 돼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1: 네.
2: 한국 같은 경우 사실 3년 전에 제가 네. 거기 투자 받아서 네. 처음에 한국 스타일 쇼폼을 시작했었어요.
1: 네.
2: 그때 샤오미 자회사 네. 제자사를 네. 투자 받고 시작하는데 네. 그 하다 보니까 되게 호평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제가 그거 중국 쇼폼 아니고 네. 한국 배워 가지고 한국 다이얼을 중국에서 만드는 이야기니까 네. 관객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1: 아.
2: 작년도 사실에 내가 주는 이유라는 그 한국 또 지원 받아 하는 작품이 하나 네. 있는데 네. 그거 약간 장르는 다크 멜로인데 네. 차신호 배우 출연했었어요.
1: 아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잘 되시고 숏폼들 자체도 다 굉장히 잘 되시는데 사실 숏폼 드라마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분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2: 맞아요.
1: 중국은 10년이나 됐는데 네. 아직 좀 생소한 포맷인데 뭐 아까 보니까 저희 프로필이 보니까 2분짜리 드라마가 80부작
2: 네,
1: 이렇게 만들잖아요.
2: 네.
1: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숏폼을 잘 모르시는 네.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원래 만약에 영화는 한 편이 지금 두 시간인데, 한, 네. 근데 이거 거의 두 시간 정도를 잘라서 2분 시어로 에피소드 가지고 벌어지는 스토리는 끌고 가는 그런, 그런 네. 약간 감정적으로 더 밸런스 맞춰고 있고, 캐릭터한테 더 많이 맞춰보는
1: 아.
2: 그런 컨텐츠거든요.
1: 그렇죠.
2: 예. 네. 영화 같은 경우가 우리는, 물론은 캐릭터도 매력있지만, 그 스토리는 따라서 많이 가는
1: 그렇죠.
2: 작품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자 좀 더 좀 더 스마트하게
1: 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어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두 시간 동안 그 스토리만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건데 이게 네. 2분짜리이다 보니까 매번 2분마다 이 임팩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보다가 그냥 아 뭐가 일어났네 아무런 임팩트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2: 맞아.
1: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 쇼폼의 임팩트라는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호킹이라고 하는데.
1: 호킹 그렇죠. 호킹. 아 맞아요. 호킹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2: 네. 네. 어차피 그 1화 에피 끝날 때는 호킹을 끌고 계속 보게 만들어낸 그
1: 그렇죠.
2: 이거 쇼폼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1: 그러니까요.
2: 네, 왜냐하면 쇼폼 드라마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는 앞에 무료는 한 5화 정도 무료 있고 뒤에는 네. 다 커널로 사야 되는
1: 그렇죠.
2: 그런 시청 방식이거든요.
1: 네. 네. 아, 진짜 그게 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이 집중도가 5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2: 맞습니다.
1: 보다가 아이고 이렇게 넘기는데
2: 네.
1: 호킹을 하는 게
2: 그렇죠.
1: 굉장히 많은 일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와, 호크를 만들었을 때 감독님만의 딱 이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2: 네.
1: 호크를 만드는 게가 어떤 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2: 사실이 대사는 중요하죠.
1: 아 대사.
2: 막 말 끌고 왔다가 대사 딱 여기는 액션 연기를 하면서 마치 반전될 것 같은데.
1: 왜?
2: 이 그 대사는 사람들 계속 뒤에 대사 뭐야 뒤에 대사 뭐 그렇게 저렇게 만드는 방법.
1: 아 대사를 중간에서 짤막하게 똑 잘라놓고서 아니 뭐야 뭐 말하다가 아, 말하다가 뭐야 그냥 그리고
2: 그렇죠.
1: 다음에 더 봐야 돼.
2: 그렇죠.
1: 무조건. 와, 대사를 써야 되는 거군요. 이게 감독님께서는 일찍부터 숏폼 드라마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감독님이 눈으로 봤을 때 앞으로 5년 안에 콘텐츠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지금 사실 숏폼도 계속 많아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르화도 돼가고 있어요.
1: 네.
2: 예전에 장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숏폼도 장르화 되면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부터는 이 AI 숏폼 제작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AI.
2: 그러니까.
1: 그렇군요.
2: 앞으로는 제 생각은 한 AI 쪽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1: 네.
2: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1: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께서는 사실 한양대에서 4차 혁명 AI 산업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2: 네.
1: 근데 그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감독이신데 그래서 누구보다 이 AI를 가까이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AI에. 네네. 그러니까 AI가 영화를 만드는 거다. 드라마를 만드는 게 좀 반대를 하

0: 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이게 AI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거 영화가 네.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시고 뭐 공정적으로 보시는 감독님들도 계시는데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AI가 가져올 가장 기대되는 변화하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뭘까요?
1: 가장 기대되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영화이나 그 드라마 제작할 때 미술은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0: 맞아요.
1: 예. 네.
0: 네, CG 만들고 뭐하고 만들고 하고.
1: 그렇죠. 네. 이제는 AI 하면서 사실이 이 미술은 예산 많이 세이브 돼요.
0: 아, 네. 그렇죠.
1: 지금 네. AI 쪽에는 활용한 기술을 지금 몇 개 있어요.
0: 네.
1: 제일 많이 지금 잘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 배우를 연기하면서 배경을 AI로 바뀌는 거죠.
0: 그렇죠. 네. 아, 맞아요. 그 로케이션도 되게 많이 맞습니다. 절감하겠네요. 네. 아, 그럼 감독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타입이신가요? AI를?
1: AI 쪽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실사는 더 좋아해요.
0: 아.
1: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네. 저도 AI 가지고를 AI 애니메이션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0: 네.
1: AI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어차피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사람 캐릭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나마는 그 감정이 잘 잡히는데
0: 그렇죠.
1: 만약에 그 AI를 사람이 만들고 이 사람이 대사 치면서 어쨌든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일단은 배우는 일단은 서야 된다.
1: 맞습니다.
0: AI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1: 그래서 최근에도 네. 그 네. AI를 만들지만 더빙은 실제 배우는 더빙한다.
0: 아.
1: 이런 작품들도 많이
0: 이런
1: 나오고 있습니다.
0: 사람은 AI이지만 네. 목소리는 성우가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연기를
1: 맞습니다.
0: 하는. 이게 우리가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뭐
1: 네.
0: 이렇게 주면 뭐 그 우리가 보이는 뭐 시사 만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서도
1: 네.
0: 그러니까 목소리가 전부 다 실제 배우로 하는 경우니까
1: 맞아요.
0: 훨씬 더 살아있는 거죠.
1: 그렇죠.
0: 와,
1: 목소리 있어야 사람들 감정이 공감하고
0: 네.
1: 더 잘 돼요.
0: 아직까지 AI가 사람 목소리까지는 따라가지를 못한다.
1: 맞습니다.
0: 와, 그게 일단은 오늘이 아,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자, 영화들에 만드신 영화들 중에서 제한 10년이라는 네. 작품인데
1: 예.
0: 한국에서 10년 넘게 산 중국인의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리얼한 스토리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요.
1: 네네.
0: 감독님 본인의 경험이 어느 정도 투영되는 작품인 건가요?
1: 그거는 사실 저랑 뭐 저의 삶의 모티프로 되는 작품 아니에요. 이 작품도 되게 신기하게 이 동대문의 역사는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동대문은
0: 네.
1: 당연히 한국 사업자들도 많고
0: 그렇죠.
1: 저희 동대문 덕부에 중국 원래 한국 와서 유학생 하는 사람이도 동대문
0: 네.
1: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그 최종적으로 어차피 그런 사람이 그 시절에 뭐 무역
0: 네.
1: 회사까지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0: 맞죠.
1: 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 투자자도 무역회사 네. 사장님이에요.
0: 아~
1: 그 자기
0: 이 영화의 투자자도
1: 네. 그런 네. 중국인 과거의 동대문 네. 어떻게를 일을 했었고 그런 추억이 담기고 싶어서 이런 좀 쇼폼을 해보자 이런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0: 와 그러면 이게 100% 한국 스태프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1: 그 제30년 같은 쇼폼 드라마는 그 중국 스태프를 70%
0: 네.
1: 네 30%는 한국.
0: 한국 스태프. 그러면 네. 이게 스태프들이랑 한국 스태프랑 같이 일하다가 중국 스태프랑 같이 일하다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많이 있죠.
0: 아.
1: 중국 같은 경우가 이 현장에 약간 뭐라고 그 조금 더 시스템화된 약간 허례오르 시스템화도 더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0: 네, 네.
1: 감독도 자기의 일이고 뭐 조명 감독 뭐 다른 파트도 모든 사람이 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0: 네.
1: 약간 평등한 느낌이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중간에 기술 스테이프 같은 경우가 중국 예산 뭐 배우들 페이는 세서
0: 네.
1: 계속 찍어 되면은 그 중간에 기술 스텝을 한번 교체해야 된.
0: 아.
1: 기술 스텝을 피곤하면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0: 그렇죠.
1: 조명 감독 전기.
0: 네.
1: 그런 거 있는데, 한국에 그런 거 없잖아요.
0: 끝까지 그냥 네. 잡고 있어야 되고 몇 시간에 촬영을 그렇죠.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조명을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이게 그러다가 거기 잘못했다가 배우가 너무 비싼데 배우가 너무 비싼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아, 아. 교체를 맞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이네요.
1: 안전 문제도 치료 네. 문제도 관련돼 있죠.
0: 아.
1: 인구가 많잖아요.
0: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를 하는 아 그런 게 있군요.
1: 네.
0: 그러면 한국 배우하고 중국 배우랑 이렇게 다 같이 일해 보셨잖아요.
1: 네.
0: 거기도 감독님 입장에서 두 나라의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이나
1: 네.
0: 어떻게 다른가요?
1: 많이 다르죠. 언어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가 언어 거기 한 글자 한 글자는 다 의미 있거든요.
0: 네.
1: 예, 한자 있다 한자는 자체 의미 있어요. 네. 그냥 배우는 대사 칠 때는 이 예를 소화 같은 액션 이런 연기 안 해도 그냥 앉아서 대사 이렇게 쳐도 되거든요.
0: 네.
1: 그 관계도 충분히 이해해요.
0: 아 말에서.
1: 네, 말에서.
0: 아 의미가 그 말의 의미로 앉아 있어도 네. 그냥. 그 임팩트가 나오는 임팩트 거거든요.
1: 임팩트가 예. 나오는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0: 아.
1: 그런데 한국, 저도 한국에 좀 예. 연기 수업도 배우고 연출 수업도 예. 배우다 보니까 거의 방송 영화 시스템이 이런 예. 액션 연기 더 많이 추구할 것 같아요.
0: 아.
1: 왜냐면 화면상에 무빙 계속 있어야
0: 예.
1: 화면도 잘 잡히고 편집도 잘 되고
0: 아.
1: 이 감정 더 잘 표현될 것 같은 아. 그런 방면들이 있거든요.
0: 와, 무빙이 훨씬 더 많다, 한국에서.
1: 맞습니다.
0: 대사를 질 때도 뭔가가 이렇게 행동이.
1: 배우들 있어요. 뭔가 표정 연기라든가 이런 액션 같은 거.
0: 예.
1: 중국 배우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죠.
0: 와, 정말요?
1: 예.
0: 저는 전혀 그렇게 상상을 자세하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무술 영화가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보니까
1: 네네네.
0: 거기서 액션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네.
0: 실제로 연출을 하시는 입장으로는 실제로 한국이 훨씬 더 움직임이 많았다.
1: 맞아.
0: 와, 이거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와, 준효, 배울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우리 감독님께서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와, 이렇게 사스 때문에도 그렇고 취직이 힘들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기를 했을 맞아. 때. 나중에는 또 아, 한국에 와 있을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 관계에 안 죽게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도 그때도 우리 강리 씨도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 정말 수입이 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2016년에 사태 이후도 네. 한영이 이어지고 구사히 코로나까지 왔다 갔잖아요.
1: 네.
0: 이 한중 문화 교류의 체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 변화를 제작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1: 저희 현장에서 사실 그때 그 쇼품 똑같은 쇼품 제작 같은 경우도 중국에 쇼품 투자하면서 한국에도 쇼품을 만들어요.
0: 네.
1: 그런데 여기도 벌어지는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이제는 작품은 합자는 아니야.
0: 아 합작을 안 하지.
1: 네. 합작할 수 없어요.
0: 아.
1: 왜냐하면 이거 중국 투자이면은 여기는 중국 투자이지만 중국 투자하는 한국 작품이냐 중국 투자는 중국 작품이냐
0: 네.
1: 이제는 관계는 다 나눠줘야 되고
0: 아~ 네.
1: 왜냐하면 그
0: 공동 제작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공동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1: 네. 예전에 아~ 공동 제작하면은 관계 좋아해요.
0: 아~
1: 이제는 공동 제작은 관계 자체는 싫어해요.
0: 아~
1: 이거 약간 민간 정서도 있긴 예, 하죠.
0: 예. 그렇죠.
1: 예. 사스 그 뭐 예.
0: 코로나 때문에
1: 그렇고
0: 사 때문에도 그렇고
1: 예. 예. 그런 사드 사관도 있고 막
0: 예.
1: 그 중간에 비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중국 관계 같은 경우가 뭐 한국 드라마는 좋아하지만 보지 않겠다. 약간 그런 감수도
0: 같이,
1: 있고.
0: 그렇죠. 예. 아, 저는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공동 제작을 하는 게가 많이 피하는 그런
1: 맞습니다.
0: 경우이군요.
1: 네.
0: 그게 참 안타깝네요.
1: 네.
0: 감독님의 입장으로는 공동 제작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1: 맞아요.
0: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중국 맞아요. 분이시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중 문화 교류에서 감독님이 가장 답답하게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1: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제일 심각하죠.
0: 네. 어떤 면에서요?
1: 일성은 저도 사실 합자 작품 많이는 참석했고 본인도 네. 연출해봤고 네. 중국에서도 중국 연출했고 한국에서도 한국 100% 한국 스테이블라도 연출해봤고 사실 이거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사실 쉽지 않다.
0: 아, 네.
1: 예,
0: 네.
1: 이 작품은 온전히 감독을 상상하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상상하는 세계는 모든 파트너를 설명해야 되기 네. 때문에 거기 만약에 자기 모국 거를 중국 작품이면은 설명 그나마 잘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스테이블 다 한국 스테이블이면은 이 자기 모국어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0: 문화적인 그 차이도 이렇게 다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군요.
1: 네.
0: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내가 영화를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저는 이제는 내년까지 한국에 산 지 20년 돼요.
0: 아, 20주년이 되시는 거예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고향이 많이 떨어진 사다 보니까 꿈도 쫓아하면서 꿈이 잠깐 이뤄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도 네. 작품 하면서 막 영화제도 다니고 호평도 받고 뭐 상업 작품도 하면서 마치 자기 꿈이 이뤄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느 순간에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그래서
1: 고향 가는 영화를 찍고 싶은 거죠.
0: 고향 가는 영화를 찍고 싶은 거죠. 근데 원래 우리 감독님께서 중국과 한국을 무도가 열광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 어떤 영화일 것 같아요?
1: 고향 이야기도 한국 사람이 공감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남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향의 이야기는 충분히도 소화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1: 예.
0: 고향에 가는 들어가는 이야기. 아 근데 너무 갑자기 이게 감독님이 처음 알게 되는데 내년에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감독님은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교수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그 직함을 다 빼고 유독보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까요?
1: 예전에 제 영화 나오는 그 대사 하나 있는데 덕분은 그냥 덕부다.
0: 아, 덕분은 그냥 덕부다. 덕분은 덕불한다.
1: 그런 거죠. 저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만의 삶이 살아면 제일 행복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0: 그러네요. 와. 정말 오늘 이 자리 쉽지 않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한마디라고 이거.
0: 인사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제 스타일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유덕보 감독님의 앞으로 도전과 그 영화를 향한 여정을 K-스토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 2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올해 들어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마시고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강한 너울 유입이 예상되니까요. 백사장,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까지 이후로는 흐름이 좋다가 여의도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또 경기 동부 지역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시간당 2, 3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 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37.8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

0: 미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떤 관계든 잘못된 책임은 절반씩 있다고 믿는 게 공정하겠죠. 상대방만 원망하는 것도 아니면 또 자신만 탓하는 것도 아주 나쁜 습관이 아닐까요? 죄의식이나 비하감은 사랑을 독처럼 느끼게 만들어 급기야 사랑하는 능력을 잃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이별은 나만의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아니죠. 모든 일은 함께 어우러져 일어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말이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The Doors, Light My Fire. 5683번님의 신청곡으로 첫 곡 열었습니다. 점점 오프닝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톤으로 하는 게 좀 저도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아직 살짝 어색하긴 한데요. 괜찮네요. 예.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오늘 오프닝 여는 말은 제 주변에 이렇게 참 남 탓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무조건 이러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봤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죠. 공공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라면 뭐 사실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우리 새벽 공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콰이어비 두 곡 들으셨습니다. 크랜베리 스잠비는 1181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돌로레스 오리어던이 지금은 볼 수 없죠. 근데 이분이 11811분께서 그거를 지금 아셨나 봐요. 저기는 그동안 몰랐는데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셨네요. 네, 맞아요. 정말 목소리가 환상적인 보컬이죠. 뭔가 묘한 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잠비는 전쟁과 테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한 노래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그런 밴드였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우디 권순우님 반가반가 하면서 오늘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주말이 아닐 때는 이제 힘들고 피곤하시니까 보통 퇴근길에 들으시는데 오늘은 이제 주말이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꽃마리님, 권디 안녕하세요. 막내 작가님도 안녕하세요. 주말에는 뭐 하시나 궁금해요 라고 보내셨네요. 네. 그리고 8913번님, 와, 이 노래 부르신 건 처음 알았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 들으니 학교 시절 거의 모든 기억에 함께 있는 친구 녀석이 떠오르는군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사연 올라온 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아마도 그 김성면 씨 나왔을 때 초대석에 그날 방송을 들으시면서 보내신 문자 같네요. 토요일 날그두 번째 방송이 나갔었죠. 아, 그리고 여기도 우디 권디 해주셨는데 그저께부터 순우디로 일단은 통합하기로 했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순우디로 일단 통합을 하기로 했답니다. 게시판에서. 아무튼 관심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이어서 권순우 밴드 기억해 바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호텔 캘리포니아는 정말 거의 새벽 공간 베스트 5 안에 들 정도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7373번님, 6664번님, 8867번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그냥 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순우 밴드 기억해 바다는 700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새벽 공감으로 가수 순우디를 알게 돼 권순우 밴드 노래가 전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노래를 전부 검색해봤어요. 그 중에서 기억해 바다라는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새벽 공감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검색 덕분에 알고리즘으로 권순우 밴드 노래들이 계속 떠요. 이제 그만 떠도 되는데. 항상 좋은 음악 틀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유튜브에 제 곡들이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치울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1: 미스터 B, 데디, 브라더, 러버, 리들보이 6556번님 신청곡입니다.

소소한 고민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3669번님. 군대 전역하고 복학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힐 줄 알았는데 새벽만 되면 헤어진 첫사랑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낮에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드느라 생각이 안 나다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 그 사람 인스타를 검색해 볼까 말까 하면서 손가락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새벽은 참 잔인한 시간 같아요. 감성을 강제로 소환하니까요. 저 언제쯤이면 이 새벽을 덤덤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3669번님. 뭐 일단 당연한 과정입니다. 아쉽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좀 흐르길 바라야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헤어진 그분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면 뭐 인스타 검색도 하시고 뭐 추억에도 젖어보시고 뭐 할 거 다 하셔도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낮에는 정신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새벽에 그분 생각나는 거 정말 간절해서 생각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이 나는 건지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습관이라면 그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결국 그 습관 때문에 3669번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뭐 너무 명확하지요.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고 어떠한 방법이든 일이든 취미든 공부든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뮤즈, Time is running out. 이어서 Alarm Walker, Faded 두 곡 들으셨습니다. 뮤즈는 127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고 Alarm Walker는 1313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뮤즈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최신곡 같죠 아마? 근데 발매일이 지금 내가 보니까 2003년도예요. 와, 23년 전, 24년? 3년 전이구나. 와, 얼마 전에 내한 공연도 했었는데 못 가봤네요. 아이고, 또 시간이. 6565번님, 안녕하세요. 들국화 매일 그대와 듣고 싶네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사연 없이 깔끔하게 신청곡만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신청곡 들국화 매일 그대와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아휴,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계속 소개합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0: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 많이 아파.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도 아프기를 두 번 다시 사랑이란 거 못하기를. 가끔씩 그대가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야외활동 삼가주시고요.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강과 계곡,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 2차 피해 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아휴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진 않았는데요. 출근길 해당 지역 비 내리는 곳에 있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이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지금 도봉터널 나와서부터 월계 1교까지 또 월릉교에서 장안교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인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 신월 부근이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V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강과 계곡,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 금지해 주시고요. 산비탈과 급경사지, 또 축대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도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이후로도 이촌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 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성수 쪽으로 도봉터널 나와서부터 월계일교까지 중랑교에서 장안교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강지연의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비가 정말로 많이 옵니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도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지역에는 밤사이에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곳곳에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또 경부 일반선 일부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내일까지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죠.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하천과 지하차도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들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위험한 도로 상황 알려주시면 저희도 방송에서 실시간 호우 상황과 함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